9월 21일 월요일이죠. 추석 연휴가 들어있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첫 곡은요. 코달라인 하이 홉스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용은 은빛수녀입니다. 요즘 운동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아침 걸어오면서 이야, 왜 올해 들어서 더 이렇게 가을이 눈물 나도록 아름답게 느껴지죠? 나이 탓인가요? 꼭 멀리 가지 않아도 동네 가까운 곳에서 좋은 길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명절이면 또 음식장만이나 손님마저 실내에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또 짬짬이 시간 나서 운동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책로 가족들과 함께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창한 완주 계획이 아니라도 밥 한 끼 먹고 10분, 20분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요즘 날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의 이름부터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0: 가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월요일이니까 우리 빵톡가족 여러분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자로도 함께 사연 나눠주세요. 나온님 어서 오세요. 빨간 하트를 다섯 개나 하트 하트 고맙습니다. 참 좋은 우리 수녀님. 아, 우리 수녀님이라니까 왠지 굉장히 정겹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저가 기분이 좋습니다. 나온님 고맙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6분 7분 되어가고 있죠.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식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7: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8: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9: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달빛 창가 밥을 먹고 금방 누우면 소가 된다 라고 옛 어르신들이 말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불가사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데 말이 살찐다는데 왜 만물의 영장인 내가 살이 찌는 걸까요? 이거야말로 가을마다 절감하는 미스터리 아닌가 싶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뭘 먹어도 입이 깔깔하고 입맛이 없다가도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에는 말이 살찌건 말건 따라하면 지는 거지만 우리 입맛도 슬그머니 돌아옵니다. 그래도 여름엔 입맛이 깔깔해서 살이 좀 빠지다가 가을에 다시 조금 찌는 건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사계절 내내 입맛이 끊이지 않는다는 분들에 비하면요, 이 정도는 괜찮죠. 그리고 이번 주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다이어트의 복병인 그 시기가 달력에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어머니표 집밥에다가 맛있는 명절 음식들이 동창회 하듯이 주르륵 포진한 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입맛이 돕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또 자손들이 잘 먹어주는 것 그것만한 효도가 없죠. 여복하면 내 눈에 물 들어가는 소리와 금쪽 같은 내 새끼 목구멍에 맛있는 거 넘어가는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향에 가서 맛있는 명절 음식 먹으려고 이번 주 다이어트 돌입했다는 분도 계신데요. 그래도 명절만큼은 잠시 쉬어가는 것. 그것은 작은 효도이자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우브의 Paris in the Rain 7131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띄워드렸어요. 그러게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이다. 기름진 햅쌀밥에 새로 추수한 햇과일에 각종 고기류 다이어트의 최대 복병일까요? 그런데요. 이 추석 때 특히 이 명절 때 가족끼리 함께 먹는 음식은 그냥 먹는 음식이 아니라 가족과 만나는 정이잖아요. 명절만큼은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운동도 천천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맛있게 드시고 또 산책도 하고 아 이거야말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월요일이에요. 여러분 소확행 퀴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활 상식과 재미있는 정보의 잡학사전 들어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스텔라님 어서 오세요. 저도 올가을 너무 좋아요. 수녀님 출근할 때 은빛 수녀님인가? 아, 수녀님만 보면 유심히 보게 됩니다. 혹시 명동에 직장 있으신가요? 매일 거의 비슷한 시간에 저도 걷고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뷰티풀 미셸님 아침부터 많이 움직였더니 꽤 더워요. 사실이요. 지금 아침에는 시원한 것 같지만 조금만 움직이면 더워요. 낮에는 더 덥고 어제 낮에 무척 더웠습니다. 운동하니까 뭐 땀이 그냥 아우 온몸을 시원하게 적셔줍니다. 그래도 운동하고 나면 그 땀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5455님 평화 런 5km 도전입니다.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두 달 남았거든요. 뭐 5km 러닝 그 괜찮지 않아요? 저도 달릴 때 뭐 4km는 그냥 기본인데 여러분 어떠신지 심리 정도는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매일 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5455님 화이팅입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1935님이 신청하셨어요. 시인과 촌장 가시나무.

신과 촌장 가시나무.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은요, 성함과 주소까지 사연과 함께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에게 매달 5분씩 1년 정기구독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 드리고 있으니까요.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2주에 특별한 문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2주에 특별한 문화 선물 잘 들으시고 샵1053 성함 남겨주세요. 살리에리 국제 피아노 콩쿠르와 루피의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정상욱의 피아노 독주회, 슈베르트와 20세기 작곡가 앙리 디티오의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합니다. 10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10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는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 샵1053 들어오셔서 성함 남겨주시고요. 글머리 피아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6028님, 저는 9월이 너무나 감사해요. 9월 6일에 청명한 가을날에 예쁜 딸 첫째 결혼하고 특히 미국에서 온 둘째 아들 며느리와 결혼식 후에 제주도 2박 3일 가족 여행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는 완판녀예요. 이 가을에 하느님께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아유,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것도 또 짝꿍들과 아우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이 며느리와 함께하는 또 이 여행은 또 특별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제주도는 또 얼마나 또 특별할까요? 또 가족과 함께하는 그 여행은 더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행복한 그 감정이 막 전달이 됩니다. 6018님. 박혜영님, 단골 손님에게 송편 선물 받아서 감동이에요. 송편 정말 예쁘네요. 요즘은 이 선물이 지금 택배 아저씨들 바빠요. 선물 주고받느냐고. 저도 아, 선물 받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게요.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는 선물들이 이 명절에 누릴 수 있는 또 행복감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수학행 퀴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듣고 만나볼게요. 아우스틱님이 신청하신 정태춘 박은옥의 북한강에서, 2037님이 신청하신 이문세 광화문 영가 두 곡 듣고 오늘의 수학행 퀴즈 만나봅니다.

월요병도 날리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운을 드리는 소확행 퀴즈. 우리가 이쯤에 꼭 알고 넘어가면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 정보들 함께 생각해보는 정보와 재미의 잡학사전 소확행 퀴즈로 만납니다. 정답도 좋고요. 정답과 관련한 다양한 생각들 그리고 기발한 이행시 보내주세요. #1053 유료 100원입니다.

오늘의 문제 이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보내주신 분 무조건 선물 드리니까요. 샵 1053 준비되셨죠? 이것은요. 이것은요. 붉게 익어가는 가을 열매. 제사상과 차례상에도 빠지지 않는 이것. 차례상 진설 순서인 조율 이시 그 맨 앞줄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열매입니다. 조율 이시 예로부터 조, 홍조, 대조 같은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관련된 속담도 참 많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안 먹으면 늙는다라는 말이 있고요. 이것 세 알이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건강에 좋은 과실로 꼽힙니다. 차례상 진설 순서인 조율이시 맨 앞줄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열매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것은요.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항염과 해독작용, 혈압 안정과 혈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목이 아프거나 잠이 잘 안 올 때 이걸로 우려낸 차 한 잔이면 숙면에도 좋고요. 경산과 보은이 이것의 대표 산지로 유명합니다. 결정적인 힌트, 결혼식 요즘 시즌인데요. 폐백 장면 기억나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침 아프게 이것과 밤을 던져주면서 아들, 딸 많이 낳거라 이런 덕담 하잖아요. 하나, 둘, 셋. 대추알 숫자만큼 자손을 보라는 그 정겨운 마음이 담긴 풍습입니다. 추석 차례상에서 맨 앞줄 위풍당당하게 첫 번째로 자리를 차지하는 이 열매 두 글자로 무엇인가요? 제가 실수해서 답이 나갔어요. 들으신 분은 그 답 적으시면 됩니다.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정답과 함께 정답에 얽힌 사연 그리고 기발한 이행시 빵톡으로도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따뜻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 또 힌트곡 들으시면서 또 이행시 보내주세요. 아, 이건 뭐 거의 정답송일 수도 있습니다. 있지의 대추 노노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 추억 속의 그대 예 여러분 이 두 곡 들으시면서 이것의 이행시 여러분의 기발한 이행시 기다립니다.

이제 That's No No 황치훈 추억 속의 그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오늘의 소확행 퀴즈. 추석 차례상에서 맨 앞줄 위풍당당하게 첫 번째를 차지하는 이 열매 조율이시라는 순서로 조에 해당되는 이 열매는 바로 대추였습니다. 대추. 대추, 밤, 배, 감. 또 어느 곳에는 또 밤, 감, 배 이렇게 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대추로 줄을 시작하는 것 같고요. 대추 보고도 안 먹으면 늙는다라는 말 보면 꼭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추라는 것이 애군을 쫓고 행운을 불러온다 해서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도장이 그렇게 또 좋다고 하는 그 옛말도 있습니다. 대추 세 알이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만큼 영양이 풍부하다라는 거죠. 대추 꼭 드셔야 되겠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요즘에 한절기니까 또 이때 대추차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기발한 이행시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행시 만나볼게요. 3672님 대단히 무더웠던 여름을 이겨내고 추수의 계절에 찾아온 달콤한 추석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딱 이때 좋은 그런 이행시 딱 맞는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3515님 대가족 추석이 힘들어도 즐거워요. 이 대가족이 너무 좋지 않아요? 모든 가족이 모여 앉아서 막 이야기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아유 좋아요 좋아요. 8889님 대화를 해야 알아요. 추석에 마누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말이에요. 귀를 열고 들어주세요. 남편님들 I love you.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추석 때 얼마나 힘든지 귀를 열고 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위로가 되죠. 7476님 대개의 사람들은요. 추억 속의 명절에 이 열매가 꼭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2477님 대가족이 모처럼 모두 모여 추석 한가위 행복하게 보내세요. 좋아요. 우리 모처럼 모두 모여서 행복한 그런 추석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라봅니다. 0100님 대박 납시다. 추석에요. 어제 본당에는 행사에서 홍시를 개사해서 성가대에서 특송을 했는데 못 떨어지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4431님 대추 두 알 받고 폐백대 그래서 딸을 둘을 낳았습니다. 밤도 세 알 받았었는데 추억이 생각납니다. 벌써 46년이 넘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혼식 때 대부분 폐백대 이 대추알을 이렇게 던져주더라고요. 류채칠리아님 대추를 보고 안 먹으면 늙는다고 남편이 대추를 좋아하고 잘 먹습니다. 추운 날씨에 대추와 생강 넣어서 끓이면 정말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대추에는 또 생강이 꼭 들어가야 돼요. 경산 해피맘님 대감마님 준호가 왔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준호하니까 또 드라마 생각이 나셨죠? 준호 OST곡 들려드릴게요. 임재범 낙인

임재범의 낙인이었습니다. 오늘의 소확행 퀴즈, 차례상 앞줄 조율이시라는 순서로 가장 먼저 놓이는 붉고 작은 열매 대추에 대한 여러분의 이행시 만나봤는데요. 대추 보고도 안 먹으면 늙는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도장은 애군을 쫓고 해군을 불러온다. 대추 세 알이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 와, 이 추석을 앞두고 이 대추에 대한 열매가 이렇게 대단한 건지 새삼스럽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속담들 아니었나요? 7654님, 대구에 살고 있지만요. 추씨가 아니고 재성은 도시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유, 대구에는 추씨가 맞나요? 3635님,

어릴 적 시골집 앞마당에 큰 대추나무가 있어서 가을이면 아버님께서 대추를 큰 가마니로 하나씩 따셔서 햇볕이 날 때 마당에 멍석 깔고 말리기도 하고 많이 먹고 했는데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요. 이 대추나무에는 또 여러 가지 정겨운 여러분의 추억이 담겨 있죠. 3922님, 대자연을 보고 느끼며 탄천길을 걸었어요. 추석이 코앞이라 대추나무에 대추가 주렁주렁 열렸네요. 드시고 싶죠? 보면 꼭 드셔야 된대요. 보고 안 먹으면 늙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8856님, 폐백을 안 해서 대추밤을 안 줘서 그럴까요? 아들 부부가 애를 원하는데 아직 기쁨을 안 주네요. 설마 대추 때문에 그럴까요? 조금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반드시 소식이 오리라고 저는 희망합니다. 5016님, 대추는요 시어른들을 추게 하는 열매예요. 왜요? 시어른들이 좋아하시나요? 어우, 좋습니다. 신모니카님, 대부대모님들 추석 연휴 은총 가득하시고 대추처럼 주렁주렁 대자 대녀 가득하세요라고 하셨어요. 오늘 대추에 대한 여러분의 이행시 만나봤고요. 당첨자분은 내일 9시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대추나무 열매도 하루하루 조금씩 붉게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붉게 익어가는 대추처럼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마음도 하루하루 넉넉하게 여물어 가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변함없이 기다립니다. 끝곡 시스터 슬래쥬 We are family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4: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5: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0: 솔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1: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0: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1: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0: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1: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0: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1: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0: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2: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3: 파울!
4: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2: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5: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6: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좋거나 나쁘거나 혹은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덩달아 좋아지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금세 풀리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가라앉을 때도 있죠. 이렇게 좋다, 나쁘다, 들뜨다, 가라앉다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달라지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분은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3일 동안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스페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성근입니다. 아, 오늘 제 기분이요? 아, 이 기분은 노래로 한번 만나보시죠. 어빙 벌린의 참 멋진 날이죠 입니다. 노래 엘라 피츠제럴드, 트럼펫은 루이 암스트롱, 오스카 피터슨이 피아노, 기타는 허브 앨리슨, 드럼엔 버드리치가 함께합니다.

좋네요. 어빙 벌린의 참 멋진 날이죠. 엘라 피츠제럴드의 노래와 루이 암스트롱의 트럼펫, 오스카 피터슨 피아노, 허브 앨리스 기타, 버디 리치의 드럼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사실 저처럼 이제 살짝 한 발자국 클래식에서 떨어져 있는 분들은 엘라 피츠제럴드 하면은 그 아주 유명한 영상이 있죠. What jazz is? 그러면은 What jazz is? 그러니까 엘라 피츠제럴드가 뚜뚜뚜뚜루 따레떼레 뚜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후헤 후하 이렇게 좋은 노래를 부르는 분이었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쾌한 클래식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로 영광이고 기쁩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라디오 부스에 앉아서 살짝 흥분한 DJ 오랜만에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김성근 배드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 예, 아무도 없으니까 저 혼자 있으니까 저 혼자 좀 환호성을 질러봐야죠. 사실 이 클래식 방송 진행은 처음입니다. 제가 라디오 DJ를 했었지만 클래식은 문 외한까지는 아니고 문 절반 정도 발 걸친 사람으로서 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음악 듣는 그런 기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연 마리아님이 오프닝 멘트 들으면서 공익 광고인가? 예, 그렇죠. 목소리가 좋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생각했는데 반가운 진행자님이셨군요. 유클에 잘 오셨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임성근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라고 하셨었는데 네, 저는 김선근입니다. 네, 착할선의 뿌리근자를 쓰는 광상김과 착할선 뿌리근자를 쓰는 김선근입니다. 네, 그 밑에 5645님도 명동 백자님 어디 가시고 네, 명동 백자님 어디 가시고 네, 저는 이제

0: 파주 고향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불가촉 천민 정도 될것 같죠? 왔습니다. 네, 김성근입니다. 3일 동안 잘 해볼게요. 민들레 프리스카 님도 3일 동안 잘 부탁드려요. 좋은 음악도 덤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음악이야. 우리 장희범 선생님부터 쭉 쌓아왔으니까요. 저만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뮤리 님, 아나운서라 그런지 목소리가 참 좋으십니다.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환영 인사, 격려의 의견, 늘 보내주시던 음악 감상평 뭐든 다 좋습니다. 샵 1053,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나 CPBC 라디오 앱 빵톡을 통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장희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는 국제구조위원회 삼신홀딩스와 함께합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들으신 곡은 조지 거슈윈의 파리의 미국인이었습니다. 이 거슈윈이 불란서 파리를 여행하며 느낀 도시의 활기와 거리의 소음, 그리고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담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간중간에 걷다가 약간 파리 괜찮네 뛰다가 살짝 또 고향 보고 싶네 걷다가 이런 좀 바이브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제 기분과도 꼭 닮은 음악이었습니다. 조지 거슈윈의 파리의 아메리카인, 바이올린의 다니엘 론, 지휘는 케이스 스칼리온의 하일브론 뷰르텐베르크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7278님 반가반가 찬미예수님, 특별한 경험입니다. 즐거운 진행 부탁해요. 걱정 마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드릴 수 있어요. 찬미예수님 어서 오세요. 나훈님은 김성근 아나운서님 3일 동안 색다른 유쿨이 되겠군요. 반갑습니다. 우리 수님도 완전 다른 분위기네요. 월요병 나지 않게 잘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색다르고 다른 분위기.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우리 장 선생님께서 잘 쌓아놓은 유쾌한 클래식이에요. 저는 유쾌함을 살짝 넘어서 약간 신나는까지 가는 거거든요. 놀랍겠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침착하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분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죠. 그래서 좀 낯설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3일 동안 한번 들어보시면은 또 새로운 맛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장 선생님 돌아오셨을 때 역시 구관이 명관이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696님 김성근 DJ KBS 아나운서 출신 맞나요? 럭키세븐도 들었었는데 105.3 라디오에서 뵈서 매우 기뻐요. 반가워요. 세상에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기쁘네요. 사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또 이게 DJ 부스 앉아가지고 여러분 만난다고 럭키세븐 할 때 생정 안 입던 양복 입고 보타이도 메고 왔어요. 첫 만남이라고. 네. 그런데 일부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가지고요. 그죠? 너무 아쉽죠. 하지만 아시죠? 2부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 2부는 보이는 라디오예요. 백재현의 행복한 오페라는 보이는 라디오니까 이 말인 즉슨 어디 가지 마시고 저녁 점심 식사 하시기 전까지 쭉 우리 유쾌한 클래식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37님 오늘 명품 클래식 유쿨을 진행하시는 특별 게스트 진행자분이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우리 김성아님 환영해요. 3일은 짧지만 그래도 클래식의 카페 유쿨의 주인장이 되셨으니 목소리도 좋으시니 애칭이 있어야 하는데 성디 네 그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착할 선을 쓰는 선입니다. 예, 멋이 중한디 그게 낫겠네요. 예,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성근이든 선근이든 여러분과 함께하면 그걸로 충분하겠죠. 네, 뭐 어이 이봐 자네도 괜찮으니까 3일 동안 편하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연주자에게 극도의 기교와 체력을 요구해서 이른바 악마의 곡 또는 피아니스트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곡입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기교와 폭발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곡인데요. 월요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에너지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작품 번호 30 중에 3악장 피날레 알라브레브, 피아노 마르타 아르에리치, 지휘의 리카르도 샤이고요. 베를린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이런 곡들은 어떻게 연주하는지 대단하네요 정말. 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디단조 작품으로 30 가운데 3악장 피날레 알라 브레브 함께 하셨습니다. 마르타 아르헤리칠의 피아노였고요. 리카르도 샤이의 지휘, 베를린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를 했습니다. 0092님, 야호 신선합니다. 대전 현충원 가는데 함께 들으며 갈게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아, 현충원 가시면 그 추석이니까 갑자기 뭐죠? 그 차례 말고 뭐죠? 그 뭐지? 네. 아, 성묘. 네. 죄송합니다. 네. 스튜디오가 좀 더워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성묘를 가시나 봅니다. 함께하는 길동무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전운전 하시고 잘 인사드리고 오십시오. 4034님, 반갑습니다. 혹시 K본부에 계셨던 분? 네, 맞습니다. 걔가 접니다. 네, KBS에서 아나운서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또 자유로운 영혼으로 여러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3635님, 안녕하세요. 김성근 아나운서님, 고맙습니다.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셨네요. 전에 미스터 트롯에 나오셨었지요? 예, 맞습니다. 사람이 모두 흔적이 남으니까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제가 미스터 트로트 2에 나와가지고 1라운드에서 광탈을 했었죠. 하지만 무대는 정말 재밌으니까 한 번쯤 찾아봐 주십시오. 네, 유튜브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저녁이죠. 일본 아이치 나고야에서 2016 아시안게임이 막이 올랐습니다. 제가 스포츠 뉴스도 진행을 했었고요. 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다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거든요.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을. 그래서 올림픽, 뭐 월드컵, 아시안게임 이런 스포츠 관련된 행사의 개막식도 되게 흥미롭게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대회가 열릴 때면 경기만큼이나 그 음악 있잖아요. 개막식 음악 같은 거에도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클래식 음악과 올림픽의 인연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아주 반가운 작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2024 파리올림픽의 음악 감독을 맡았던 프랑스 작곡가 빅토르 르 마스네가 라벨의 현악 사중주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빅토르 르만의 매우 활기차고 리드미컬 하계를 빅토르 르만의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죠.

네, 빅토르 만의 매우 활기차고 리드미컬하게 빅토르 만의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항구 주인공은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위대한 뮤지션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데이비드 보위입니다.

1969년 인류는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도착했습니다. 전 세계 약 6억 명이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는데요. 인간이 처음 달에 선 순간 지구는 놀라움과 감격으로 가득했죠. 그런데 이날 미지의 세계를 향해 쏘아 올린 것은 아폴로 11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폴로 11호 발사를 닷새 앞둔 1969년 7월 11일 22살의 신인 가수 데이비드 보위는 스페이스 오디티를 발표했는데요. 우주를 소재로 한 노래란 이유로 방송사는 아폴로 11호 중계방송에 이 곡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다지 희망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죠. 노래 속 주인공은 우주비행사 톰 소령인데요. 우주로 나간 톰 소령이 지구를 바라보며 홀로 떠다니다가 지상 관제센터와 연락이 끊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인류의 성공적인 달 착륙을 축하하는 음악으론 조금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죠. BBC는 뒤늦게 내용을 알아차리고 아폴로 11호의 우주비행사들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올 때까지 이 곡의 방송을 잠시 멈춥니다. 다행히 아폴로 11호는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귀환했고요. 이 음악은 데이비드 보위에게 첫 번째 히트곡을 안겨주죠. 자,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스페이스 오디티 데이비드 보위입니다.

데이비드 보위는 1947년 런던 남부 브릭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데이비드 로버트 존슨으로 어린 시절엔 어머니가 다른 형제 테리와 함께 자랐는데요. 테리는 보위에게 재즈와 문학을 알려준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았습니다. 이런 형의 정신적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경험은 보위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는데요. 훗날 그가 여러 인물을 만들어 전혀 다른 자아를 표현한 데에도 형에게서 받은 영향이 자리하고 있었죠. 보위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미술, 문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13살 무렵엔 런던 웨스트엔드의 재즈에 빠져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존 콜트레인과 찰스 민거스 같은 재즈 음악가들의 연주를 즐겨 들었고 책을 통해 미술과 철학도 폭넓게 접했습니다. 그러다가 15살 때는 한 친구와 다투다 왼쪽 눈에 큰 부상을 입는데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동공을 조절하는 기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 왼쪽 동공이 늘 열려 있는데요. 이 눈은 훗날 보위의 신비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상징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데이비드 보위는 본질적으로는 락 음악가였지만 클래식 음악에도 관심이 깊었다고 하죠. 클래식의 작곡 기법과 현대 음악의 실험성을 자신의 음악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였고 반대로 그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도 여러 현대 작곡가에게 영감을 줍니다. 또 1977년엔 프로코피에프의 음악 동화 피터와 늑대 녹음에 해설자로 참여하기도 하는데요. 당시 7살이던 아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내레이션을 맡았다고 합니다. 당시 지휘자였던 유진 오먼디는 아, 록스타가 클래식 음악을 해설한다고 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녹음을 마친 후엔 그의 목소리와 연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 피터와 늑대 작품 번호 67 중 이야기의 시작, 새가 늑대의 정신을 팔리게 하고, 오리, 새와의 대화, 고양이의 공격, 내레이션의 데이비드 보위, 지휘는 유진 오먼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네, 데이비드 보이와 함께 했고요. 1부의 마지막 곡은 비제의 오페라 카르만에 나오는 선율을 화려하고 독창적으로 재해석한 피아노 곡입니다. 페루치오 부소니 피아노를 위한 소나티나 6번 카르멘에 의한 환상곡 부조리 작품 번호 284 피아노 마르크 앙드레 아믈랭입니다. 이 곡 들으시고 잠시 후 2부에선 백재은의 행복한 오페라 몬테베르디 율리시스의 귀한 2편이 이어집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0: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3: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입니다.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자, 장희범의 유쾌한 클래식, 백재현의 행복한 오페라, 시원한 웃음으로
1: 깜짝이야.
0: 예, 아니 왜 예 문을 활짝 열어주신 아, 예. 우리 매주 소프라노 백재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예, 오랜만입니다.
1: 아, 오랜만인가요? 예, 저는 예, 예. 김성근 아나운서가 오신다는 소식을 예. 어저께 김민혁 PD가 아, by the way. 그런데 예. 내일은 장 선생님이 안 계시고 뭐라고요? 처음 보는 분과
0: 그렇습니다.
1: 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오페라를 소개해보는 아주 심장이 쫄깃한 한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괜찮습니다. 네. 저도 오늘 2부가 행복한 오페라인 걸 예, 현장에 와서 들었기 때문에
1: 이야 네. 아주 현장감 넘치는 그런
0: 그렇습니다.
1: 생방송의 그 생자가 아주 살아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0: 너무 살아있죠.
1: 네.
0: 네. 주로 우리 장 선생님과는 이 앞타임에 무슨 얘기를 하시나요?
1: 보통 뭐 오늘은 얼굴에 왜 이렇게 부었느냐
0: 아~
1: 아니면 뭘 드시고 오시길래 힘이 넘치느냐 뭐 이런 아~ 말씀을 보통 나누시고
0: 네. 예, 그렇군요.
1: 네.
0: 네, 그럼 넘어가시죠.
1: 넘어가시고
0: 네. 좋습니다. 그리고 율리시스의 귀환을 지난주에 1편을 하셨나봐요.
1: 아, 그렇죠.
0: 네, 이거는 요즘 워낙 좀 핫한 또 그게 있으니까
1: 그렇죠.
0: 네, 시네마가 네. 있으니까 하신 것 같은데요. 1부는 어디까지 왔나요? 그러면 율리시스
1: 아, 1부는 그렇게 훅 들어오시면 좀 네. 큰일 나고요.
0: 궁금해가지고
1: 그 1부에 네. 했던 이야기는 네. 우리 그 저의 그 기나긴 설명 장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기나긴 설명을

0: 지난 다음에 네. 이제 오늘의 첫 곡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1: 아 별로 없었어요?
0: 영화를 보신 분이 우리나라에 천만 명 되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근데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천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이 얘기를 알고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1: 그럼 무서운 내용이네요 사실.
0: 아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아는 잘 모르는 네. 오페라의 내용을 아, 모르는 아, 아나운서 아 죄송합니다. 모른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1: 모르는 게 맞아요.
0: 서먹한 아나운서니까 네. 오늘 들어보는 시간
1: 오랜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저희가 이제 초면이니까 약 40여 년 만에 만나는 거기 때문에요.
0: 반갑습니다.
1: 네. 네. 지금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 스튜디오의 구조가 네. 네, 너무 나란히 앉아있어요. 마이크는 왼쪽에 있고 네. 백 선생님은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색하게 바라보면서
0: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장 선생님과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면 네. 중간에 그 사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하. 네, 좋습니다 이거.
1: 이게 좋아요?
0: 나쁘지 않아요.
1: 아, 저는 마주보고 하는 게 좋은데.
0: 아 진짜요?
1: 네. 오. 사람 얼굴을 보고 얘기하셔야 또 이게. 아,
0: 감사하다고 그 신세대라 그러신지 저는
1: 아니 신세대란 단어를 안 쓰지가 지금.
0: 네. 아 그런가요?
1: 아 그럼요. 네, 좀만 더 가면 오렌지족이나 아, S세대 나오겠어요.
0: 아 제가 대학교 다 아, 거기까지 하고 빨리
1: 예, 여기까지 하죠. 네.
0: 오페라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 오늘의 첫 곡이 율리시스의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페라 곡들이 항상 네. 제목이 이렇게
0: 이탈리안으로 되어 있죠. 네. 영어식으로 한번 제가 아까 빵 터진 게 뭐냐면 네. 백재현의 행복한 오페라 이러셔야 되는데 아.
1: 아, 오페라.
0: 오페라. 약간 그 오페라. 영문학을 전공하셨다고 제가 방금 예, 들었는데 예, 예, 예. 방송 시작하기 전에
1: 그래가지고요.
0: 그래서 영어식 이름으로
1: 아 너무 구라파 쪽이 아니라 너무 미대륙 쪽이었군요.
0: 아 제가 그 늘 예.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미국 촌부기 때문에 이탈리아 본고장에서 공부하고 온 동료 성악가들에게 예, 예, 제가 예. 아 주세페 베르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어, 주, 예. 다니제리 막 이렇게
1: 어, 주세페 베르디
0: 베르디 예, 그, 베르디 예.
1: 베르디
0: 베르디 해야 되는데
1: 네. 아 어렵네요.
0: 뭐 쇼팽 막 그 쇼팽을 막 쇼핀 막 이렇게
1: 쇼핑
0: 아 뭐
1: 예, 예. 예. 그렇습니다.
0: 어, 네. 어려우면 안 돼. 오늘 오페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1: 오페라
0: 네. 아 이렇게 길지
1: 길어요.
0: 죄송해요.
1: 아, 제목 자체가
0: 오늘
1: 지금
0: 아주 네. 텐션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텐션인데 그 들으시는 분들이 좀 당황할 것 같아서
1: 아 그래서 안 그래도 네. 일요일 때부터
0: 네. 누구시냐고
1: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네. 밝아서 좋은데 네. 장 선생님 어디 가셨냐고.
0: 장 선생님도 밝아서 K본부에서 상당히 특별한 시간이었다 이랬는데 장 선생님보다 더 아, 밝으신.
1: 아 그래서 제가 KBS에 이사 나왔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KBS에서 저를 클래식 DJ를 안 써줬구나.
0: 아 빨리 다
1: 오페라. 아주 새로운 거 드디어 네, 깨닫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10년
0: 네,
1: 만에.
0: 조용하잖아요. 아침에 방송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졌는데 제가 좋았던 거는 옛날부터 네네. 장 선생님 팬이었는데 좋았던 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면 이렇게 잠이 확 깨는 아침 방송 이래가지고 클래식 방송도 이럴 수 있다.
1: 그럼요.
0: 저희가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점심 식사 드시기 전에 또 장을 깨워야 되니까요.
0: 좋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1: 첫 곡이 어려워요.
0: 첫 곡 전에. 네, 첫 곡 전에. 우리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1: 아, 얘기해야 돼요?
0: 네, 얘기를 해야
1: 1부 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0: 아, 네, 그렇죠. 1부에서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 네. 몬테베르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아하.
0: 제가 살짝 당황스럽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 알겠습니다.
0: 몬테베르디는 무려 한 우리가 그냥 주먹국으로 봐도 한 500년 전 4,500년 전에 태어나신 그런 작곡가예요.
1: 야, 조선시대.
0: 상당히 그렇죠. 멀죠. 예. 그런데 바로크 막과 그러니까 오페라의 어떤 그 모습을 구축하신 분이에요.
1: 아.
0: 그래서 우리 제가 아까 얘기했던 베르디,
1: 예.
0: 베르디님께서 네. 오페라의 왕이라고 불리셨으면 이 몬테베르디님은 이름이 베르디가 둘 다 들어가네요. 오페라의 아버지.
1: 아버지.
0: 오페라의 개척자라고 불립니다. 이 오페라는 1639년에 초연을 했는데요.
1: 1600이요?
0: 그렇죠. 넘어간 거죠.
1: 어머 세상에.
0: 그러니까 네. 이 몬테베르디가 72세, 73세 요쯤 되는 나이에 네. 초연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 뭐지?
0: 이 당시에는 네. 평균 연령이 기대 수명이 35세에서
1: 그러니까요.
0: 40세였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면 72세까지 산 것도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는데
1: 좋은 거 많이 드셨나 봐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요.
0: 그 좋은 데서 사시면서 좋은 거 많이 드셨다고.
1: 음악과 함께하고 또 그러니까.
0: 아 그렇다고는 치지만 네. 야 72세 오페라를 작곡했다는 거는 요새 나이로 치면
1: 지금도 72세셨다 그러면은 노익장애라고 그렇죠. 그러시는데
0: 그런데 그 당시 오페라를 앉아가지고 이 대작을 심지어는 이 율리시스의 귀환 다음에는 네. 포페아의 대관이라는 정말 대작을 작곡을 하셨단 말이에요.
1: 대단하신 분이네요.
0: 그렇죠. 요새로 치면 뭐 100세, 110세 때 오페라를 작곡했다. 뭐 이렇게 쳐야 되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
0: 야, 그러니까. 근데 네. 요새 평균 연령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해보자면 네. 기대 수명이 제가 얼마 전에 김경일 박사님을 뵀는데 네네. 김경일 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1960년생
1: 1960년생
0: 1960년생 예. 상위 10%의 기대 수명이 네. 130세라는 거예요.
1: 지금요?
0: 지금요. 근데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아이 거짓말하지 마. 그러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60년생이 대충 그러니까 네. 10%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평균 연령이 118세 정도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1: 여전히 많은데요.
0: 그러니까요.
1: 대단한데요.
0: 그런데 이제 지금 70대, 60대 분들이 아 나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거는 못해. 막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1: 절반밖에 안 사신 거예요.
0: 절반밖에 안 사신 거예요.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노익장을 과시하신 예. 몬테베르디님께서 72세 때 오페라를 썼다는 거는 우리가 진짜 다시 눈을 씻고 봐야 할 만한 일이다.
1: 대단한 거잖아요, 진짜. 네.
0: 72세 때 500년 전에 오페라를 쓰셨는데 우리는 70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청년인데.
1: 저는 지금 막 태어났어요.
0: 그렇죠.
1: 예.
0: 이제
1: 전 지금 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을 정도예요. 응애응애예요 지금.
0: 야, 그러니까 뭐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리서치를 하면서 송혜 선생님은 60대 전국 노래자랑을
1: 시작하셨어요. 네. 맞아요.
0: 커리어를 자기 대표 커리어를 60세에 시작하셨고.
1: 그러니까.
0: 야, 그러니까 이 40대 50대는 아직 그 요새로 치자면 사춘기다.
1: 제가 그래서 요즘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한 게 갱년기인 줄 알았는데 사춘기군요. 사춘기였어.
0: 40대 사춘기.
1: 지금에서 우리 집에 그 저희 큰 딸내미가 사춘기가 시작되려고 그러고
0: 아 벌써요?
1: 저도 사춘기가 있으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우리 집이 네.
0: 40대 청년이고 50대 오춘기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1: 예.
0: 그래서 다시 한번 봐야 될 이 76세 세상을 떠났지만 72세, 74세 때 이 정말 인생 대작을 완성한 몬테베르디 대단하신 분.
1: 대단한 분입니다.
0: 그리고 우리는 아직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았다.
1: 맞아요.
0: 네.
1: 하세요.
0: 아직 시작도 안 했다.
1: 예.
0: 이것을 다시 상기하여 우리에게 예. 용기를 줄 수 있는 오페라가 오늘의 율리시스의 귀한 몬테베르디 오페라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 네. 조금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유경량님이.
0: 네.
1: 와, 130세 뭐라고 살죠?
0: 130세면 아니 근데
1: 그 걱정이 되길래 뭐라고 살죠?
0: 왜 걱정을 하세요?
1: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뭐라도 할 게 있어요, 분명히. 진짜로.
0: 네. 농담이 아니고 2032년쯤 되면 회춘하는 약이 나온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진짜요?
0: 네, 네. 이렇게 DNA를 바꿔가지고 회춘하는 약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진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예.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1: 네네네네.
0: 그래서 저는 32년이 지나서 회춘을 하게 된다면 예. 제가 그동안 못 낳아본 딸을 다시 낳아볼까.
1: 어머 세상에.
0: 밖에서 김민영 PD가 얼굴을 감싸지고 절망하고 있어요.
1: 어머나. 아니 회춘해서 하는 게 또 새로운 생명을 예, 또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아름다운 생각을 품고 계신 거예요?
0: 저는 몸매다 네. 아들만 둘이거든요.
1: 예.
0: 그래가지고 딸이 없는 것이 너무나 한인데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 만나뵙고 네. 드렸더니 지도 교수님이 재은아 근데 같은 남자랑 낳으려고.
1: 그거는 또 이게 또 다를 수 있군요 또.
0: 저는 저희 주인님이 일편단심이기 때문에 같은 남자랑
1: 아무리고. 좋습니다. 네. 네. 저는 또 전 딸이 네. 둘이거든요.
0: 진짜요?
1: 저는 딸이 둘이어가지고.
0: 방송 끝나고 한번 이렇게 계획이 돼서 한번.
1: 네,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그래서 뭐 저희 집도 가끔 이제 아들 얘기를 하긴 합니다.
0: 그렇군요.
1: 저희는 반대로.
0: 32년이 지난 다음에 한번 다시 힘을 내보시죠.
1: 한번 힘을 내보죠. 네, 그때쯤 해가지고. 내보시죠. 네.
0: 자, 길다. 막.
1: 아니, 하나만 더 볼게요. 네네. 일상님이 요거는 네네. 말씀드려야 돼요. 일상님이 아나운서님 저랑 수준이 비슷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합니다. 잘 들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3일 동안 예예. 문턱을 확 낮추고 갈 겁니다.
0: 진짜요?
1: 배리어 프리예요. 오늘 3일 동안 누구도 와서 들을 수 있어요.
0: 배리어가 어딨냐?
1: 네, 전혀. 네.
0: 지방 공사하면서 문턱 없애드시면.
1: 그러니까 편하게 진짜. 예. 그래도 클래식 방송인데 이런 것까지 질문해도 될까? 없습니다. 이미 DJ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편하게 물어보시고 감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그래서 우리 몬 선생님 또 얘기를 계속.
0: 네. 몬 선생님이 작곡하신 네. 인생 대작 율리시스의 귀환.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요. 이 작품.

0: 율리시스의 귀환이 영화랑 조금 다른 점이라면 살짝 인생의 전반에 대해서 다룬 게 있어요. 오. 그래서 초반에 어떤 식으로 이 분위기를 세팅하냐면 예. 의인화된 인간의 연약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운명이라는 아. 그런 존재들이 인물로 등장해요.
1: 아, 그 친구들이?
0: 그래서 예. 결국 인생 별거 없다.
1: 아.
0: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중요한 뭐 이런 걸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보다 다 일 끝나면 집에 돌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내가 이런 걸로 너네들 괴롭히고 뭐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지만 인생 별거 없다. 그거를 쫙 말씀해 주신 다음에
1: 네.
0: 이타카의 다다른 그러니까 맷데이먼 예. 오디세우스.
1: 오디세우스.
0: 가 나오고 예. 슬픈 페넬로페가 등장해서 아. 난 정말 너무 힘들어 죽겠다. 20년을 남편을 기다렸다. 그 슬픈 아리아를 부르고요.
1: 예.
0: 여기 보면 그 108명의 구혼자들 있잖아요.
1: 예.
0: 그 구혼자들을 다 무대에 올리면 정말 극장이 망하니까 이것을 3명으로 압축해서
1: 아.
0: 3명의 이 구혼자들이 나와가지고 빨리 우리를 선택, 우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지난번 장면이었습니다.
1: 아.
0: 그런데 이 바로크 오페라는 장면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서너 장면이 지나가는데 예.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1: 그래요?
0: 네.
1: 한 시간 넘게 걸리는.
0: 아, 그럼요. 한 시간 반, 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1: 되게 하실 네네. 말씀들이 많으신 분들이 나오시는군요. 그렇죠?
0: 아, 그러니까
1: 그러니까요.
0: 영화 같은 데서는 스토리가 네. 빨리빨리 전개가 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중간에 막 스토리를 자르기도 하는데
1: 그렇죠.
0: 오페라는요.
1: 다.
0: 이 감정이 중심이기 때문에
1: 아.
0: 한 감정을 나는 슬프다를 한 20분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아.
0: 너무 힘든 거죠.
1: 나는 슬프다. 엄청 슬프다. 무지 슬프다.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이런 식으로 계속.
0: 맞아요. 이해가 빠르십니다.
1: 아, 똑똑하군요.
0: 아, 네. 똑똑합니다.
1: 잘 익혀 나가고 있어요.
0: 좋아요. 네. 좋아요. 문턱을 낮추면서 이렇게 한 번에 지금
1: 예,
0: 바람직합니다.
1: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그런 슬프고 당황스럽고 이런 장면들이 지나갔고요. 오늘의 첫 장면은 바닷가에서 이 이타카의 다다른 오디세우스가
1: 예.
0: 막 정신이 없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1: 그렇죠.
0: 있었는데 바닷가에서 미네르바가 나타납니다. 아테나죠.
1: 예.
0: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우리 영화 보신 분들 젠다야, 설명하자면
1: 젠다야, 네.
0: 그렇죠. 맷데이먼과 젠다이아가
1: 맞아요, 예.
0: 해변에서 만나는
1: 맞아요.
0: 그 장면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알아보는 이 없이 홀로 남겨졌다. 이 장면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나 집에 가야 된다. 맷데이먼이 등장한 영화 중에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가
1: 마션도 그렇고
0: 나 집에 가야 돼.
1: 나 집에 가고 싶다. 집에 좀 보내주세요. 우리
0: 그러니까요.
1: 몇 쪽.
0: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를 보자면 그 라이언 일병 구하는
1: 집에 좀 보내주세요.
0: 집에 가야 된다. 마션 뭐 정말 너무 많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집에 가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이걸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1: 네네.
0: 집에 가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타지에 있으면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
1: 아.
0: 그런데 여기 맷 데이먼은 여기 율리시스는
1: 예.
0: 이 절망한 게 뭐냐면 자기가 이타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타카에 돌아온 지 오래돼가지고
1: 네.
0: 와본 지 오래돼가지고
1: 아.
0: 해변인데 여기가 이타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직도 타지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타지라는 거에 가장 1번이 뭐냐면 아무도 나를 알아보는 이가 없는 곳이다.
1: 아하.
0: 그래서 알아보는 이 없이 그러니까
1: 네.
0: 되게 슬픈 게 이스코 슈도라는 이 장면이 알아볼 수 없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 단어를 얘기하면서 아무도 나를 알아보는데
1: 알아보는
0: 이 하나 없는 예. 이런 데다가 나를 내버려 두다니. 그래서 그러지 마라. 여기는 이탁하고 네가 못 알아볼 뿐인데 이제 네가 돌아가면 성으로 돌아가면 이제 구혼자들과 너의 그 정절을 지켰던 페넬로페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1: 네.
0: 내가 돌아왔다 하고 가면 아무도 네. 자기 본 모습을 안 보여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러면서 뒤에서 갑자기 공격을 할 수도
1: 네.
0: 있고 페넬로페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네가 못 볼 수도 있고 하니까
1: 그렇죠.
0: 너를 할아버지 거지로 변장시켜서
1: 네.
0: 들여보내줄 테니까 네가 가서 정말 본 모습을 보고 너의 성을 다시 탈환하도록 해라. 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1: 그렇죠.
0: 네.
1: 네. 곡을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1: 네.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 오페라 율리시스의 귀환 중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0: 네.
1: 하늘을 인도자로 삼고 신을 동반자로 둔 자는 망할 수 없네. 네. 메조소프라노 앤머리가 미네르바 역할을 맡고요. 바리톤 리처드 스틸웰이 율리시스 역할을 맡고요. 지휘는 레이먼드 레퍼드 런던 피라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0: 돌아왔어요.
1: 네. 와우.
0: 율레시스의 귀환 중 하늘을 인도자로 삼고 신을 동반자로 둔 자는 망할 수 없네.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그런 내용.
1: 네.
0: 너무 가사가 잘 들려서.
1: 아 진짜요?
0: 아, 예. 아, 네. 딱 이해가 돼가지고. 네. 아,
1: 제가 오늘 걱정을 한 것은 이렇게 그 클래식하고 그렇게 막 친하시진 않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0: 아니 막 친한 게 아니라 전혀 초면이죠 이 친구랑도. 네. 거의 초면이군요. 서로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아, 조심스럽게 썸 타고 있어요.
1: 아 뭐 썸 탈 때가 제일 좋은 때가 아닙니까?
0: 아유, 사랑에 빠질 때가 더 좋죠.
1: 아 그런가요?
0: 그럼요.
1: 제가 오래돼가지고. 예. 네. 네. 어색한 웃음.
0: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노인 분장을 한. 뭐야 맷 데이먼이 돌아온 거죠, 그렇게 이제.
1: 맷 데이먼이 돌아와가지고 예. 이제 성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 그 중간입니다. 요 다음 장면이 중간에 그 구혼자들이 네. 막 얘기를 해요. 와 여왕의 마음이 금방 변할 줄 알았는데 이 구혼자들이 달려든 것이 한 3년 정도 된 시점이에요. 예. 20년을 기다렸지만 야 이제 진짜 안 올 것 같아.
0: 아, 이쯤 되면 아유, 사실 20년 지났으면
1: 포기해야지.
0: 아유, 남이죠 사실 그 정도면은 진짜.
1: 그래서 이분들이 제우스의 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이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이 제우스의 법이라는 것이 모르는 손님이라도 집에 오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끝까지 잘 보살펴줘야 된다. 근데 이 법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그리스는 무역을 하는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사람들이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가지 않는 거예요. 물건을 가지고.
0: 예.
1: 그래서 이 그리스에는 이런 법이 있어. 이게 소문이 나고 그게 잘 지켜져야지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그렇죠. 네. 이 그리스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도 그리스의 이 제우스의 법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페넬로페가 네. 이 무례한 손님들 쫓아내지 못하고 제우스의 법에 묶여서 이 사람들을 계속 먹이고 재우고 이 흰 소리를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0: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겠어요. 네. 남편은 안 오지, 뭐 힙은 들지, 이상한 애들 와가지고 언제까지 기다리실래요? 이러고 있지.
1: 그러니까 닭 잡아먹지, 소 잡아먹지 그러고 있으니까.
0: 쫓아내지도 못하지.
1: 그러니까요.
0: 세상에.
1: 그래서 마지막 3년에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빨리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페넬로페가 우리 시아버님이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 수위를 다 준비하면 내가 그때 구혼자 중에서 남편을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네. 유명한 페넬로페의 이 배틀 장면이 나옵니다.
0: 아, 그 장면이구나.
1: 네. 그래서 이거를 짰다가 낮에는 짰다가 밤에는 풀었다.
0: 풀고,
1: 그걸 3년 내내 하는 거죠. 그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왜 마음이 변하지 않지에 대해서 이 약간 구혼자들이 여자의 마음은 갈 때와 같다고 했는데 이 여자는 다른가 보다. 그러면 내버려 두고 언젠가는 뭐 저게 얼마나 가겠어?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자 하는 장면이 잠깐 등장을 하고요. 네. 여기서 그 여기 에우메테라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에우메테가 에우마이오스라는 왜 돼지를 치는 눈이 조금 먼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 하인이 있어요.
0: 예, 예.
1: 이 하인이 그 존 레기자모가 네. 이제 그 에우마이오스로 네, 등장을 네. 하는데 이 에우메테가 텔레마코스가 외국에 갔다 돌아왔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신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네. 당신 남편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가지고 들어왔다.
0: 어머나.
1: 그래서 너무나 이제 희망에 불타고. 요 장면 얘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자 이제 우리는 신난다. 예. 율리시스가 온다. 자 그래서 이 파티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파티가 열리고 있는 구혼자들이 막 먹고 마시고 하고 있는데 에우메테가 이 거지로 변장한 분장도 아니 변신한 네.
0: 변신한
1: 율리시스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 율리시스를 데려오니까 이 정말 너무나 그 볼품 없고 냄새나는 거지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천박한 에우메테요. 넌 도대체 뭐냐. 라고 이제 사람들이 안티누가 막 이제 구혼자 중에 한 명이 구박을 합니다.
0: 이름도 안티누여가지고 안티누.
1: 아, 안티가
0: 진짜. 아, 정말.
1: 자, 예, 그 이 장면을 이 싸움의 장면이 굉장히 긴데요. 오늘 다 듣지는 못할 것 같고.
0: 그러네요.
1: 요 율리시스가 거지로 등장하는 요 장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네. 좋습니다. 자, 오페라 율리시스의 귀환 중 천박한 에우메테요입니다. 메조소프라노 로마 레러가 페넬로페 역을 맡고요. 네, 1호는 테너 머리디키, 텔레마코 역 카이 한센, 율리시스 역은 스벤 올로프 엘리아손, 안티누의 베이스 워커 와이엇, 그리고 에우메테 막스판 에그먼트, 지휘는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루, 콘첸투르 무지쿠스빈과 함께합니다.

0: 네, 천박한 에우메테요. 조금만 듣고 왔습니다. 아 이게 너무 좋은데 막 중간에 막 뚫뚫뚫 예, 예. 하는 것도 되게 좋고 신나는데 아 이게 시간 관계상 끝까지 못 들려드리기 너무 아쉽네요.
1: 그렇죠. 이 장면이 24분이나 되기 때문에 한 번 그 너튜브에 가시면 요 오페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담아놓은 그
0: 아 있어요?
1: 있습니다.
0: 뭐 들으시고
1: 네네.
0: 함께 하셨으니까 한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몬테베르디는 맷 데이먼과 이 앤 해서웨이를 어떻게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0: 그렇지.
1: 이런 거를 네. 또 이렇게 재미나게 이 바로크 시대의 눈은 어떤 눈이었나 이런 걸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0: 좋습니다. 네.
1: 자, 그래서 네. 아까 오호호호 이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약간 이런 장면들이 저는 네. 조금 장식이 많은 현대 근대 오페라보다 그 깐족거림의 네. 본 모습을 저렇게 잘 드러내다니 그래서 웃었는데요.
0: 되게 좋았어요. 그 부분. 네.
1: 그렇죠. 아 저게 노래로 깐족거리면 저렇게 그러니까. 스타일로 나올 수가 있구나.
0: 야, 오페라에서도 저럴 수가 있구나.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습니다.
1: 네. 그래서 되게 저는 조금 그 옛날 작품인데 굉장히 새로웠고요. 야 정말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그래서 이 앞에 막 그 구원자들이 와 이런 사람 데려와서 되겠어 뭐 어쩌겠어 페넬로페 너 그러면 안 된다 빨리 골라라 페넬로페가 너네들 좀 그만 좀 해라 이제
0: 그래
1: 네 그렇죠 이제 고마해라
0: 많이 못다 아이다 아 정말
1: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요 장면 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이 영화에서는 네. 도끼를 이렇게 놓고
0: 맞아요.
1: 이렇게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활을 이렇게 그, 해가지고 딱
0: 당기는 거
1: 땡겨 한번 땡기는 땡 이런 다음에 사람들이 막
0: 그 장면이 다들 거기에서 막 울었다고 막 그런 거 그러더라고요. 예.
1: 어쨌든 예.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통쾌함과 눈물과 이 드디어 돌아왔어 남편 돌아왔어
0: 역시 깜짝 놀란 그렇죠. 최고야 이러면서
1: 그래서 그 장면이 네. 우리가 들었던 그 다음 장면에 펼쳐지고요 이제 너희들이 다 죽었어 이런 다음에 진짜로 죽이죠 그 108명은 그건 진짜 무슨 이소룡 영화 같아가지고 조금 현실감이 없긴 했는데
0: 근데 뭐
1: 아니 어떻게 화살로 막 아들이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니까 너는 안 된다 나 혼자 다 처치한다 막 이런 장면이
0: 이거 내 몫이다?
1: 그렇죠. 그러고 이제 다 처단을 하고 한 명이 남았는데 1호라는 정말 아까 깐족대던 사람이 1호예요.
0: 아, 1호, 1호?
1: 네, 1호, 1호 이러면서 이제 막 깐족대는데 이 사람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다 죽었네. 내 친구들이 다 죽었어. 하고 부르는 노래가 다음 노래인데 이 장면을 제가 굳이 가져온 게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되게 코미디 영화였다면 웃기게 등장할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너무 슬프게도 부르고 아름답게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저렇게 못된 사람에게도 어떤 그렇지. 이런 진지한 감정이 존재를 하는구나 그래서 악당이 부르는 악어의 눈물 같은 약간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른 다음에 이 1호가 자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 뜬금이 없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본인의 마음에는 각자 그렇죠. 마음에는 나는 슬프다 나는 억울하다가 다 이렇게 한 그루씩 숨게 심겨져 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아이러닉한 장면 이 오페라 전체에서 가장 아이러닉한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0: 우리가 보기에는 네. 그냥 뭐 이제 슬슬 가실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분 입장에서는
1: 그렇죠.
0: 이런 입장에서는 나는 뭐 그냥 나는 진짜 정당하게 구원을 한 거고 그렇죠. 법도에 따라 있었는데 이게 뭔 일인가? 라는 그런 또
1: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친구들은 같은데? 다 죽고
0: 이게 뭐지?
1: 응.
0: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런 느낌 있는
1: 그런 느낌이죠.
0: 알겠습니다. 네,
1: 그래서 굉장히 이질적이긴 하지만 또 흥미로운 요 장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박가블리엘라님이 와우 멋지신 두 분들이에요. 일단 되게 중요한
1: 사랑합니다.
0: 네, 사연이 왔기 때문에
1: 사랑합니다.
0: 중요합니다.
1: 읽어야죠.
0: 이렇게 갇혀 입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픈데 오페라 너무 좋아요. 예전에 잘 몰랐는데 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중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아이고 다행입니다.
0: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또 우리 행복한 오페라가 거기에 일조했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1호 노래 들어보죠.
1: 예.
0: 네,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율리시스의 귀환 중 오 고통이여 영혼을 슬프게 하는 슬픔이여 테너 알렉산더 올리버가 1호의 목소리를 들려주고요. 지휘의 레이먼드 래퍼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마무리가 이게 맞는 건가요?
1: 이게 1호가 1호고 딱 딴딴딴딴 하고 자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망 노래는 슬프게는 불렀는데
0: 그렇죠.
1: 결국에는 모든 게 경망스럽다.
0: 아 결국에는 네, 이 사람이 네. 이런 캐릭터다라는 걸 또 곡으로 보여주는. 네.
1: 그렇죠.
0: 깜짝 놀랐네요.
1: 아
0: 네.
1: 그러니까요.
0: 마지막에 1호의 잘못된 만남인 줄 알고.
1: 약간 전자오락 같은.
0: 그러니까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네. 그렇습니다. 레레님이 백재현 공주님. 어서 오십시오, 공주님.
1: 네, 공주님. 네.
0: 김성근 아나운서님, 두 분 드레스 코드 맞춤이네요. 첫 만남이지만 마음이 통하셨나 봅니다. 우후. 그리고 김성근님 추임새가 아주 현실적입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정말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친근하게 항상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너무 부러운 게. 네.

0: 부담이 없으시잖아요.
1: 전혀 없죠.
0: 제가 만약에 뭐 양자물리학에 대해서 방송을 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아는 게 없으니까.
2: 아는 게 없으니까.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간에 거짓말 하셔도 저는 아 그런가 보다. 아 그래?
0: 저도 부담이 없어요. 장 선생님은 뭐라고요?
2: 아 그래요? 장 선생님 그러시지 마세요. 네. 네, 너그럽게 받아주셔야 돼요.
0: 그 멕시코에서 듣고 계시잖아요.
2: 멕시코에서.
0: 네,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어제 도착해가지고 다 정리가 된 다음 상황이겠죠.
0: 이제 뭐 108구의 시체가 널려져 있긴 하지만
2: 무섭다.
0: 이제 부부가 이제 드디어 20년 만에 만나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페넬로페가 남편을 알아보지 못해요. 네, 어떻게 아이를 같이 낳은 남편인데 아무리 거짓골을 하고 있지만 못 알아볼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2: 예, 예, 예.
0: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텔레마코스가 갓난아이 때 갔으니까.
2: 그렇죠.
0: 이 둘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당시에는 보통 건강한 부부는 이제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이를 낳고.
2: 그렇죠.
0: 그러면 이 둘이 알게 된 거는 한 아주 길어봤자 2년 정도밖에.
2: 2년? 2년. 2년.
0: 한 뭐 한 1년 반? 그런데 20년 전이라면 지금으로 따지면 2006년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2006년도에 썸을 탔다거나 사귀었던 여자분을, 여자분 남자분을 20년 후에 변한 모습으로 봤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2: 바로가 아니라 오래 봐도 못 알아보겠는데.
0: 아, 그러니까요.
2: 모르는 사람이죠.
0: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골을 하고 와서 내가 율리시스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왕 정도 되는 사람이 아 여보 이러고 나갈 수는 없는.
2: 아니죠. 네. 어디서 지금 사기를 치십니까?
0: 그렇죠.
2: 그 말이 나오죠.
0: 실제로 그렇게 오페라에서 얘기해요.
2: 아~
0: 그럼 누구냐? 나는 그리고 여기는 마법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라기 때문에
2: 아 맞다.
0: 못된 마녀가 너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나한테 보냈을지도 모르고 나는 네가 율리시스인 걸 믿을 수가 없어.
2: 아.
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리시스가 얘기해요. 너랑 나랑 아는 비밀, 너만
2: 그렇지.
0: 아는 비밀을 얘기해 주지.
2: 그런 게 있어야 돼요.
0: 뭐 옆구리에 점이 났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침대에는 달의 여신의 조각이 살짝 새겨져 있고 네가 밤마다 거기다가 비단이 불을 깔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남편이
2: 맞구나.
0: 그걸 아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는데 내 사랑 반가워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까지 얘기가 잘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에 기쁜 피날레를 맞이하는 이 장면이 이 마지막 오페라의 장면입니다.
2: 잘 돼서 다행입니다.
0: 네, 맞습니다.
2: 네, 좋습니다.
0: 해피엔딩.
2: 자 이렇게 돌아왔네요. 돌아왔습니다.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 오페라 율리시스의 귀환 중에 오 내 고통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종착지요. 페넬로페 역의 메조소프라노 로마 레러고요. 에릭 레아는 안네마리 밀레, 율리시스는 테너 스벤 올로프 엘리아손, 지휘 니콜라우스 아르농크르, 콘첸투스 무지쿠스 빈의 연주로 함께 하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백재은 선생님과도 그리고 오늘 저와도 마무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0: 네.
2: 네. 어떻게 괜찮으셨죠?
0: 아주 즐거운 한 시간이었습니다.
2: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0: 어딘가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함께하는 사랑하는 청취자분들은 내일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오호.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4: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0: 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1: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0: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경험하세요.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2: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뉴스 한국PD랩 제공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등에 대해 이번 개각은 대참사라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한성숙 국무총리 등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0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응해서 오늘부터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기념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50년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카리타스 서울로도 불리는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의 여정은 1976년 당시 김수환 추기경의 교회는 사회 속의 교회다라는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카리타스는 사랑과 애덕, 자선을 뜻하는 라틴어로 카리타스 서울은 하느님과 이웃사랑을 살아내기 위해 지난 50년간 버림받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가장 낮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경제성장의 그늘 속에서 성가정 입양원,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기념 미사를 주례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날 우리 앞에는 과거와는 또 다른 모습의 가난이 놓여있다고 짚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 정신적인 어려움과 돌봄의 부담, 청년들의 절망과 가족 해체 현상 등을 언급하며 이런 시대일수록 교회의 사회복지는 더욱 복음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입니다.
4: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도움이나 복지 서비스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희망이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그 하느님의 위로와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 교회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사회복지의 참된 성과는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는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어려움을

0: 병은 이웃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1: 가난한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상처 입은 이웃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며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갑시다.
0: 미사 후 진행된 기념식에선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의 기틀을 세우는 데 기여한 안경열 몬신녀를 비롯한 유공자들과 본당 수도회 등의 교구장 명의의 공로패와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기념미사에 앞서 카리타스 정체성에서 미래를 찾다로 주제로 50년 기념 심포지엄도 열렸습니다.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카리타스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는 자리였습니다.
2: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장 하상진 신부입니다.
3: 카리타스의 정신 정체성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과 실천 속에서 드러나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카리타스의 모습일 것입니다.
0: 기념미사와 심포지엄에 함께한 이들은 지난 50년의 사랑 위에 더 큰 희망을 품고 가장 작은 이들과 함께 새로운 50년을 향한 동행을 다짐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김승원 법무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이번 개각은 대참사라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한성수 국무총리 등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해선 비선실세는 인사 시스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완벽한 인사검증 실패라며 두 사람은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각의 흑막에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 두 사람이 있단 말이 끝없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공식적인 직책이 없는 사람이 장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급 인사 참사의 원인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을 해야 정상적인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와대 내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대책, 로드맵을 잘 준비해서 동일한 실수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도 후보자 본인을 숨기는 부분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인사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인사수석실이 인사추천,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을 맡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0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34.8%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63.4%로 지난주보다 0.1%포인트 상승했으며 잘 모름은 1.8%였습니다. 지지율은 부산, 울산, 경남을 비롯해 충청권과 수도권에서 상승한 반면 호남권에서는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추출 임의 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응답률은 4.1%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부터 5박 7일 동안 미국과 멕시코 순방길에 오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오전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순방 일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내일 오후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나섭니다.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 방향과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도 별도

0: 후에 접촉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매일신문제공 대구경북뉴스입니다. 2027 대구 마라톤이 출발 도착지를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으로 옮기고 참가 인원을 3만 2천 명으로 줄이는 것을 비롯해 대회 운영을 대폭 변경합니다. 새 코스는 달구벌대로를 중심으로 대구의 주요 명소를 달리도록 구성하며 출발 시간도 오전 9시에서 8시로 1시간 당깁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0월 12일부터 종목별로 순차 진행하며 지난해 접수 첫날 신청자가 몰렸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버를 확대하고 접수와 결제 일정도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대구시는 코스 변경에 따른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통제 구간과 일정을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사전에 집중적으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과 투약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총책인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과 마약류 투약자 등 모두 52명을 검거해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태국에서 전통 의상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 우편으로 들여온 뒤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3kg, 시가 100억 원 상당을 압수했는데 이는 약 1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대구시가 추석 연휴에도 120 달구벌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진료 가능한 병원과 휴일 지킴이 약국 정보, 시내버스 운영 정보, 무료 주차장 안내, 쓰레기 배출과 수거 일정과 같은 필수 생활 정보와 공연 체험 행사 안내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상담 시간 외에는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해 24시간 긴급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오늘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5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으로 마련한 보증료 지원 사업 규모는 2,500억 원으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최초 1년간 보증료를 0.5%에서 0.8%포인트 감면해줍니다. 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규모도 2,500억 원이 늘어나 대출 금액과 우대 여부에 따라서 1년간 대출이자의 1.3%에서 2.2%포인트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오늘 오전 첨단 제조기업 JNTC와 반도체 유리기판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JNTC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3,470억 원을 투자해 김천 1 일반산업단지에 TGV 유리기판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430명을 새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JNTC는 글라스 절단, 레이저 글라스 관통 등 TGV 핵심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김천시는 이번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가고 관련 기업과 연계해 지역 첨단 제조 산업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매년 대개철마다 심한 교통정체를 겪었던 영덕 강구항 일대 강구 대교가 새로 들어섭니다. 경상북도는 내일 오전 10시 총 연장 1.5km 왕복 2차로 규모의 강구대교를 개통합니다. 강구대교는 삼사해상공원과 영덕대계거리를 직접 연결해 이동거리와 소요시간을 줄이고 주변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여 관광객 유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량에는 동해안 일출을 볼 수 있는 전망 공간과 야간 조명 등이 설치됐으며 설계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6년 올해 강구조물로 선정됐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최근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18일 성금 1천만 원을 천주교 대구대교구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으며 네팔 홍수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는 밤에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로 예상되고 바다의 물결은 경북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26.9도, 습도 45%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2: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성동성당 황복은 미카엘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235일째 라디오 빵집입니다.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계산이 빠르신 편이신가요? 남들보다 잘 살려면요, 그만큼 이 셈이 빨라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너무 계산적이면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런데요, 인간관계는 오히려 계산적인 관계가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해요. 단,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계산적인 관계는요, 내가 너와 이해득실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다른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헤아리는 걸 의미한다고 하네요.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월요일 문을 연 첫 곡은 임영웅의 그댈 위한 멜로디였고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혼자서만 살아갈 수는 없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간관계를 잘 맺고 또 잘 유지하려면 나름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와, 이 사람들이 때로는 너무 비계산적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걸 헤아려 보려고도 안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좀 호감이 가시나요? 이해득실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잘 베푸는 사람? 아니면 딱딱딱 끊어지게 계산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 그것도 아니면 아 그래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허허허 그냥 이렇게 웃고 넘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약간은 계산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지킬 건 지키고 우리가 좀 풀어질 건 풀어지고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밥을 한번 먹는다 할 때도 네가 한번 사고 내가 한번 사고 이런 관계도 좋지만 또 때로는 뭔가 우리가 나눠서 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자 이번에 정확히 얼마가 나왔으니까 얼마씩 보내주세요 라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좋고요. 내가 이러한 상대방의 마음은 어떤가,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배려해야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분명하고 빠르게 계산하는 사람이 같이 일하기도 좀 편하더라고요. 물론 그냥 이해득실을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자 너가 100원 더 냈으니까 다음에 내가 100원 덜 받을 거야 이러면 좀 피곤해지겠죠. 이해득실 뭐 이런 거 따져서 뭐 할까 싶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신신우 씨는 청취자분들과의 그런 이해득실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사랑과 정성을 다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소리빵도 굽고요. 정말 기쁘게 나눔하는 그런 라디오 빵집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랑 가득한 라디오 빵집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으로 찾아와주고 계시네요. 2684님께서요. 신부님 저희 팀에도 정말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얄미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그런 친구들 있습니다. 아 왜 자기는 손해보기 싫어하고 자꾸만 얻어먹으려고 하고 그럼 정말 얄밉죠? 우리 2684님 그 친구분 제발 헤아려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 서로 좀 생각해봐. 8695님께서요. 아유 그런 계산은 해야죠. 그런 계산할 때는 주님의 계산기로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계산을 하긴 하는데 어떠한 마음과 기준으로 계산을 할 것인가? 나의 이익을 위한 계산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가 잘되기 위한 계산인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기준, 그러한 마음과 정신으로 잘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신신우 씨는 여러분들께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 시간 전해드리고 있을 거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광고 듣고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어서 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6414님께서요. 아, 일일이 따지는 거 너무 피곤해요. 차라리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저는 그러면서 삽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조금 그런 편이긴 합니다.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뭔가 마음을 쓰는 계산은 하지만 실질적인 손해? 아유, 그래 내가 조금 더 내지 뭐. 내가 좀 손해보지 뭐. 그래, 그래서 둘 다 편하면 됐지 뭐.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누군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답답해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 답답해 해라. 난 이게 편하다. 라고 이렇게 살 때도 있습니다. 네. 8532님께서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셨는데요. 이래 살아도 한 세상, 저래 살아도 한 세상. 저승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베풀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아, 그렇죠. 이게 또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일들도 있고요. 내가 그 당시에는 정말 목숨 걸고 이건 내가 지켜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약간 했던 것들도 약간 나이 먹고 보면 아이 뭘 그렇게까지 그게 중요한 일이었다고. 아이 뭐 돌아보니까 그냥 술안주일 뿐이네. 약간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른들의 어떤 조언과 충고들이 우리에게 지금은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의미를 갖게 되는 건 나도 결국엔 어른이 되고 그 시간과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른들의 충고는 후회하지 말라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약간 잔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지만 그 후회를 똑같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도 안에 사랑이 좀 들어있지 않을까요? 우리 신신우신에서도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것들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시간을 채워가고 있는데요. 오늘 월요일 2부 우리 교회 안팎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빵집 사람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주 아주 특별한 손님을 여러분들을 위해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경제, 과연 가능할까요? 이 주제로 이탈리아에서 오신 세계적인 석학, 시민경제학자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님을 모시고 정말 이 경쟁과 이윤이라는 걸 넘어서 사람과의 관계, 이 공동체를 살리는 모두를 위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우리 교수님, 지난주 목요일 명동대성당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강의를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제가 전에 듣기로 그 지난주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서 명동에 더 들어갈 사람이 없었다,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때 강연 못 가신 분들 오늘 신신우신에서 교수님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 특히 청년분들 꼭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야말로 진짜 본방사수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정말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경제가 필요하다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오늘 꼭 경청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또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선곡을 함께 나눌 텐데요. 듣고 싶은 음악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이야기들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양양의 같이 살자.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시나요? 신부님 월요일이라서 너무 지쳐요 라고 하시진 않나요? 여러분의 보통의 일상을 저에게 나눠주시면 제가 힘내는 음악, 마음 풀어지는 그런 선곡들로 오늘의 일상을 가득 채워드릴게요. 5934님께서도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회사 생활도 그렇고 서로 좀 손해보며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죠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져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원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미워하는 원수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아유 왜 그래 라고 하는 왼수. 네 여러분 원수와 왼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우리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원수보다는 왼수 같을 때가 많을까요? 그 왼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그래 우리가 함께 손해보면서 서로서로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라는 그 마음 전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5934님 위해 이 노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SES의 너를 사랑해.

SES의 너를 사랑해,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사랑에 관련된 노래 두 곡을 이렇게 들으니까 도대체 사랑이란 뭘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뭐 철학적으로 보면 사랑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하죠.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적인 사랑, 뭐 친구 간의 우정인 필리아, 그리고 부모 자식,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아가페적인 사랑, 세 가지의 뭐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들 뭐 분석은 하지만, 진짜 사랑한다라는 거, 사랑하는 삶을 산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서로 사랑하는 건 더욱더 어려운 일인 것 같죠. 하지만 그렇게 어렵더라도 그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참 의미를 잃어버린다라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사공군님께서, 우리 사사공군님도 약간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친구가 밥을 사면 저는 커피를 사고요. 이 오는 정 가는 정에 깊어가는 우정을 저희는 누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친구가 건강 이슈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 친구를 위해 신부님께서 노래 한 곡 전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까 제가 친구 간의 사랑, 필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드렸지만, 이 친구 간의 우정, 너와 나의 그런 관계들 너무나도 소중하죠. 그게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없어지면 또 그 빈자리가 얼마나 허전한지, 우리가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그래 너는 너대로 놀아라, 나는 나대로 놀려니까, 약간 이런 마음도 들지만, 정말 그 친구 간의 우정과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 친구를 위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사사공군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서 제가 요 노래를 좀 골라보고 싶네요.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남진과 장윤정이 함께 부른 당신이 좋아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 들으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리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월요일 2부 신신우신 특별 초대석 빵집 사람들도 오늘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오신 세계적인 석학 시민경제학자 루이지노 무르니 교수님과 함께 오늘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시간 정말 놓칠 수가 없죠. 저희 라디오 빵집 첫 외국인 출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우리 루이지노 무르니 교수님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1부 끝곡으로 최유리의 숲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0: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은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6: 폴!
7: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5: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8: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0: 됐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2: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3: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식녹십자 비맥스 제트점 광고심의 필.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갓 구운 빵보다 고소하고 갓 내린 커피보다 그윽한 우리들만의 오붓한 만남, 빵집 사람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신우 씨는 월요일 2부 빵집 사람들, 오늘 특별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경제는 가능할까? 라는 주제로 정말 세계적인 석학을 한번 모셨습니다. 우리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님 모시고 이 경쟁과 이윤을 넘어서 사람과 관계,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모두를 위한 경제, 사람을 살리는 경제, 이런 경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우리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님과 함께 이 시간 통역을 담당해 주실 우리 프랑스 낭트 대학교 경영학 연구소의 연구원이신 우리 이혜란 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우리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신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님은요, 이탈리아 로마의 룸사대학 정치경제학과 교수님이시자 칼럼니스트이신데요, 이 모두가 행복한 21세기 새로운 경제 모델, 모두를 위한 경제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셨고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제안으로 출범한 국제 청년 경제 운동인 프란치스코 경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서도 시장은 원래 차갑지 않았다, 식물성 경제 등 여러 가지 저서와 번역들이 이렇게 출간이 되어 있는데요.

0: 우리 교수님 아주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또 라디오 빵집을 이렇게 교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빵 하면 남녀노소가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코너도 이렇게 누구나 남자 여자 뭐 아이 어른 상관없이 맛있게 이 라디오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라디오 빵집을 열었는데 오늘 이제 교수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2: Sì, sì, è un bel nome anche perché io
3: conduco
2: in Italia una trasmissione con la televisione che ha lo stesso significato di dire qualcosa che riguarda tutti e che ha, ma ha a che fare anche con il Vangelo, pane e pesci, ma anche con la vita di tutti. Quindi mi piace molto il titolo.
3: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이제 이태리에서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천이라는 그 이제 이태리아 카톨릭 이제 방송국이 있는데 라디오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이름도 이제 빵과 생선, 빵과 물고기라는 이제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언가 같은 것 같아요. 모두가 좋아하고 또 모두를 위해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같은 네. 이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저희가 이제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라디오 빵집 함께 하고 주말에는 또 이 성체 예수님의 몸을 모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3: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같이 하고 있게 돼서
0: 우리 교수님 이렇게 오랜만에 한국에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국에 얼마 만에 오셨나요?
2: Sono 10 anni che dall'ultimo viaggio, quindi molto tempo.
3: 제가 마지막으로 온 게 10년 전이니까 꽤 됐죠.
0: 네. 이 한국에 오랜만에 오셨는데 좀 느낌 어떤 느낌 좀 받으셨는지.
3: Cos'è la tua impressione questa volta? Quando sei
2: Ma rispetto a 10 anni fa l'impressione di un paese che si è arricchito, macchine più grandi, case più grandi, hotel più di lusso e di un paese però che anche se si sente e si vede l'influenza dell'Occidente riesce a mantenere una sua identità, una sua via all'economia di mercato che molto che molto evidente, molto impressionante.
3: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는 아 큰 차들, 그 집들, 또 되게 럭셔리한 호텔들 이런 거 보면서 아 되게 발전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안에 자기들만의 색깔을 갖고 있고 자기들만의 정책을 갖고 있는 어떤 경제도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0: 네. 네. 지금에 이렇게 또 와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또 이제 경제에 관련된 또 강의도 준비를 해주시고 오늘 청취자분들께도 좋은 이야기를 좀 나눠 보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잘 부탁드린다고. 네.
3: Sì. Come economista. Sì.
2: Speriamo.
3: 그러게 바랄게요, 네. 제가. 네, 저도
0: 사실은 우리
3: 바래요.
0: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은데.
3: 인파티요. 딴 데도 많은데. 그때.
0: 네. 저희가 아주 핵심적인 거. 우리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들으면 또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로 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 Non ci sono tempo, quindi io veramente vi chiederei le cose più importanti.
0: 첫 번째로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시민 경제학도 경제 윤리 경제 사상 분야 등 여러 가지 등 경제에 관련된 연구를 해 오셨는데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사실 이 경제 이 또 돈 이 시장만큼이나 사실은 뭐 행복이나 관계나 사랑 공동체 같은 단어들이 이렇게 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제란 무엇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2: Sì, per me l'economia è la vita delle persone.
3: 저에게 경제란 사람의 삶이에요.
2: Quindi essendo la vita c'è tutto.
3: 삶을 살면서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삶 안에.
2: Cioè noi nella vita economica basta pensare al lavoro.
3: 그래서 저희가 경제적 삶이라고 하면 단순히 돈 버는 것만 말하진 않죠.
2: Ci mettiamo praticamente tutto di ciò che c'è nella vita.
3: 그 결국 우리 삶 안에 모든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경제적 활동이라는 게.
2: Le aspirazioni più alte, la stima, vogliamo la stima dei colleghi, vogliamo l'onore, vogliamo il essere riconosciuti come persone importanti, eccetera, eccetera, nel lavoro.
3: 뭐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내가 직장 안에서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라든가 협력이 신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이라는 그 저희 삶 안에 이제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저희 삶 안에.
2: Se siamo un imprenditore in quella nostra attività ci mettiamo tutte le cose che le nostre promesse, le nostre speranze per i figli, per tutto. Cioè l'economia non è altro che la vita delle persone.
3: 그래서 그 경제라고 할 때는 인간의 삶과는 떼어놓고 살 수 없죠. 왜냐하면 제가 저희가 일을 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모든 것 안에 다 들어있어요. 경제라는 것은 삶이.
2: E quindi ci sono tutte le virtù e tutti i vizi della vita.
3: 그래서 모든 인간의 덕과 또 안 좋은 것들이 다 같이 있는 것이 경제이죠.
2: Si trova tutto nell'economia. 어,
3: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2: Ci sono gli istinti più bassi, più di avarizia, di egoismo, ma ci sono anche tante persone che si sono fatte sante facendo gli imprenditori e facendo i lavoratori.
3: 그래서 경제 안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안 좋은 뭐 이기주의라던가 아니면 인간의 가장 밑바닥 부분에서 볼 수 있는 욕심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그 기업가들은 또 이런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뭐 기업의 사업을 통해서 또 성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0: 이 경제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숫자 아니면 뭐 자본의 흐름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3: Quindi economia non è soltanto quello che capitale, i soldi, quello che
2: Quando si parla di economia fanno vedere i grafici, fanno vedere i soldi che si stampano nella banca, ma l'economia è molto di più di quello.
3: 맞아요. 경제를 얘기할 때는 뭐 주식 그래프 같은 거 있잖아요. 올라가 내려가 이런 걸로 저희가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요약문 같은 걸로 경제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숫자로. 네. 사실 경제 하지만 그 경제라는 말 자체는 그거보다 더 큰 무언가죠.
2: E quindi già qui c'è un messaggio importante che l'economia è troppo importante per lasciarla solo agli economisti.
3: 그래서 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큰 무언가기 때문에 경제라는 것을 경제학자들에게만 두면 안 돼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더 크게 있기 때문에.
2: Dobbiamo occuparcene tutti.
3: 그래서 이 경제라는 건 모두가 돌봐야 되는 거죠. 네. 경제학자만이 아니죠.
0: 이 경제라는 분야가 이제 워낙 넓은데 그 중에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시민 경제를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또 일반 청취자분들께서 시민 경제라고 하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시민 경제 모두를 위한 경제가 무엇인지 교수님께 또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네요.
2: Ma l'economia di comunione in senso specifico, diciamo, quindi con la E maiuscola, con la E grande, è un progetto che ha la sua storia legata al movimento dei focolari, a Chiara Lubich, al Brasile del 1991 quando c'è un inizio di qualcosa di nuovo che ha a che fare con le imprese, con gli utili, con i lavoratori, con il dono. E questa è l'economia di comunione come un progetto specifico. Ma l'economia di comunione con la E piccola è un'economia per tutti. Cioè è come dovrebbe essere l'economia se tutti prendessimo sul serio alcuni grandi valori della certamente della Chiesa, ma anche dell'umanità.
3: EOC라고 이제 하거든요. 모두를 위한 경제를 거기에 이제 보면 E가 이제 대문자예요. 네. EOC라고 할 때 그래서 E를 크게 쓰는데 그 이유는 이제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를 사실 의미했어요. 1991년도에 키아라 루빅이라고 이제 포콜라르 운동을 창시한 분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분이 브라질을 네. 방문을 하시면서 이제 그때는 정말 어떤 프로젝트 빈곤을 뭐 이기기 위한 또 다양한 사람들과 했던 어떤 큰 경제 프로젝트를 했다면 이제 EOC의 C는 또 커뮤니언을 말하는 거는 그것들이 그런 프로젝트들이 뭐 단순히 기업가들만을 위한 것들이 아니고 또 모든 이에게도 열려 있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의 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게 작은 C거든요. 네.
2: Quindi a noi interessano tutte e due, cioè interessa mantenere il progetto specifico che cresca, che vada avanti, abbia giovani, ma interessa anche tutte le persone, tutti i consumatori, tutti i lavoratori, tutti gli imprenditori possano vivere l'economia in un modo un po' più caldo, in un modo un po' più umano, in un modo un po' più magari cristiano, per chi è cristiano, di come a volte si racconta l'economia come un luogo dei bassi interessi, delle cose appunto negative o della vita. Noi non pensiamo questo, noi pensiamo che l'economia abbia una vocazione di bellezza e che tutti dovrebbero conoscerla. Quindi l'economia di comunione è la vocazione dell'economia.
3: 그래서 저는 EOC 모두를 위한 경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보면 이제 큰 대문자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뭐 젊은이들 위한 프로젝트라던가 아니면 뭐 빈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뭐 이 경제라는 것이 사실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노동자도 학생도 뭐 연구자 뭐 기업가 모두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따뜻한 시선으로 경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이건 하나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경제라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2: Cioè questa è la grande immagine che c'è nel Vangelo del lievito e del sale. Cioè se noi immaginiamo le comunità di comunione come lievito e come sale, sono qualcosa sicuramente in sé, il sale, il lievito, ma hanno senso se si perdono nella massa che diventa più buona, che diventa il pane senza lievito, un pane cattivo, azimo. Così Se invece uno immagina l'Ecumenica Comunione come un'oasi, come una sorta di recinto privato di un club di persone elette, questa non è l'Ecumenica Comunione. Si può anche leggere così, ma è sbagliato. A me piace l'immagine evangelica del sale e del lievito.
3: 그래서 저는 이웃이가 모두를 위한 경제 생각할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예 중에 소금과 누룩이 있잖아요. 소금과 누룩은 어떻게 반죽 안에 그 덩어리 안에 들어가야지 거기서 좋은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그 관점 자체를 어떤 새로운 경제라고 해서 아 우리가 어떤 오아시스를 찾은 것 같은 해결책이 아니라 이것을 저희가 일상생활 안에서 살 때 비로소 이게 진가를 드러내는 어떤 이제 하나의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경제라는 것이.
2: E quindi è anche bello e anche giusto che il lievito, come dice Gesù nel Vangelo, il sale che non perde sapore, perché se perde sapore non serve più a niente. Però lo scopo, il telos, la vocazione, la raison d'être delle EDC è essere e fare il pane più buono per tutti, non per se stesso.
3: 그러니까 이웃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누룩이와 소금 들어갈 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빵 맛이 없듯이 이제 이웃이라는 것도 이제 결국 그 소금과 누룩을 넣어서 더 좋은 빵을 모두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소금과 누룩 같은 역할인 거예요. 경제라는 거 안에 침투해 들어가서 새로운 관점으로 경제가 모든에게 좋게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네.
0: 누군가가 이렇게 배제되거나 이 경제에 속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근원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함께하는 경제.
2: Tanto che il nome che avete scelto in Corea, che piace molto, che è un nome tutto coreano, l'economia per tutti, ed è un nome bellissimo.
3: 사실 이웃이라는 게 에코노미아 오브 디 코뮤니온이라는 걸 타고 있는데 한국 네. 한국 분들은 이거를 에코노미아 페르 투티, 그러니까 모든 일을 위한 경제라고 사실 통역을 했는데 전 그게 참 마음에 들어요. 네, 잘 통역하신 것 같아요. 네.
0: 뭔가 공동체 한정된 게 네. 아니라 tutti, 모든 일을
3: 네,
0: 위한
3: 더 넓힌 개념으로
2: 네. Sì, la comunione o è di tutti o non è di nessuno. Cioè le comunioni parziali si chiamano club che sono molto, molto comuni oggi nel mondo. La comunione cristiana è universale.
3: 왜냐면 그 커뮤니온이 나눔이라고 하면서 그걸 부분적으로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라는 말이 더 정확할 수 있죠.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좋아한다 저기 제가 좋아하는 한 시가 있는데 그 시는 만약에 이 행복이 나만의 것이라면 나는 이 행복이 좋지 않다. 근데 내가 원하는 행복은 이 행복이 모든 이 행복일 때 나는 이 행복을 원한다라는 말과 네네. 이제 일맥상통한다는 말을. 네.
0: 우리 근데 이제 모두를 위한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경제를 좀 떠올리면 뭔가 경쟁하고 효율성을 좀 중시하고. 이렇게 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쟁취해야 되는 그런 경제를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현실에서 사실은 좀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경제, 이 모두를 위한 경제가 가능할까라는 좀 궁금증이 들긴 하거든요. 실제 경제에서 약간 이런 사람을 위한 경제가 좀 실현되었던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2: Quindi è la terza domanda, no? Ma allora innanzitutto dare importanza all'efficienza e alla produttività, alla competizione, non è di per sé contro la comunione, perché la comunione è una dimensione dell'economia che ha le sue regole, non possiamo inventarne un'altra totalmente diversa.
3: 그래서 뭔가 이게 경쟁을 생각하고 효율을 이제 강조한다는 것이 사실 그 커뮤니온이라고 말씀을 하신 데이트에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는 모두를 위한 경제잖아요. 네. 그게 반대되는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제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그것과 다른 개념은 아니다. 대립된 개념은 아니다.
2: Anche perché in genere si fa un errore per chi non conosce l'economia di separare, non solo separare, ma di contrapporre la cooperazione, la comunione da una parte e dall'altra la competizione, come fosse due cose completamente separate, opposte.
3: 그래서 뭔가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회사에서 뭔가 나눈다고 하는 그 커뮤니언과 그다음에 코퍼레이션 협력을 생각할 때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거든요.
2: Cioè faccio un esempio, no? Noi in Italia abbiamo vinto nel 2021 a Tokyo la staffetta di atletica 4%, no? The relay, questa corsa, no?
3: 400 di
2: noi siamo una relay. Staffetta di relay, diciamo, sì. Cioè 100 volte per 4, 4 volte 100. All'Olimpiadi, campioni del mondo, era una cosa assolutamente impossibile con l'America, con la Giamaica, con l'Inghilterra, che vincesse l'Italia. Ma perché ha vinto? Perché negli ultimi anni si era creata una rivalità fra due o tre atleti molto bravi, che avevano fatto dei tempi molto, molto buoni, e questa rivalità fra questi bravi atleti ha creato tutto un movimento di giovani che si sono messi a fare atletica. fino a vincere le Olimpiadi in una cooperazione come la staffetta. Cioè la competizione non è l'opposto della cooperazione, è solo un altro modo di guardare la stessa cosa.
3: 그래서 만약에 경제가 협력이라는 거를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이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만약에 그 400m 계주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아메리카나 자메이카나 이런 사람들 절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연습시키냐면 이태리 같은 경우에선 이제 둘씩 이 네 명이 뛰어야 되면 둘씩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 선수들을. 그래서 경쟁시켜서 이걸 실력을 더 올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결국에는 협력을 위한 경쟁인 거죠. 넷이 잘 뛰기 위해서 둘둘 경쟁시키는 것처럼 다른 개념은 아닌 거예요, 두 개.
2: Cioè per capire questo è più semplice pensare alle piante. Ad un bosco. Se noi guardiamo un bosco, uno pensa che il bosco è solo cooperazione, no? Perché le piante si aiutano, c'è le simbiosi, c'è tutto un gioco molto cooperativo. Sì, però le piante competono per la luce, ad esempio, per l'altezza, competono per i sali minerali nelle radici, ma quando una pianta perde la competizione con un'altra pianta per l'altezza, perché l'altra è più forte, che fa? Si specializza nel metà bosco e diventa fondamentale per il bosco. Cioè anche la competizione è una forma di cooperazione.
3: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떻게 경쟁과 협력을 이제 얘기해 보면 한번 그 숲을 이제 생각을 해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식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식물들만 생각하면 모든 숲을 이루는 이렇게 식물들이 이렇게 다 서로가 협력해서 이렇게 하나의 거창한 숲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식물들조차도 햇볕을 위해서 경쟁을 해요. 네. 더 많은 햇볕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이제 햇빛을 받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한 나무는 더 높이 올라가죠. 그럼 그 덜 자란 더 햇빛을 덜 받은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이제 거름이 되거나 또 다른 숲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경쟁도 또 새로운 같은 숲을 만드는 협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 Cioè guai a contrapporre la competizione con la cooperazione. Dov'è il problema? È quando la competizione diventa l'unica categoria per leggere il mondo. E lì diventa un problema.
3: 그래서 경제와 협동을 얘기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경쟁만 얘기할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상을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에서 경제를 하는 활동에서 경쟁만 강조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 Esempio, quando penso al mio lavoro, io ho dei colleghi nella mia università, com'è il rapporto con loro? Il rapporto con loro al 90% dei nostri rapporti sono cooperativi, cioè collaboriamo, cooperiamo per la classe, per gli studenti, per l'università, ma un 10% ogni tanto ci può essere competizione, magari per un avanzamento di carriera. Ma quel 10%, no, se quel 10% diventa l'unica cosa che conta, si perde il 90%.
3: 그러니까 저도 제 동료들과 일하는 거 생각해 보면 사실 제 동료들과 90%는 협동을 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1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티클에서 뭔가 그 10%만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제가 그 10%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 안 되는 거겠죠. 네, 네, 네. 네,
2: 그건... Quindi qual è il segreto di una buona comunità umana? Una buona università, una buona parrocchia, una buona scuola, una buona fabbrica? Che mentre si compete sul 10% non devi perdere la cooperazione sul 90%.
3: 그래서 좋은 조직이랑 뭘까? 그러니까 좋은 뭐 본당, 좋은 회사, 좋은 학교랑 뭘까? 그러니까 결국 이 10%를 위해서 90%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조직이 좋은 인간이 살기 좋은 조직인 거죠.
2: 네. Il segreto della felicità.
3: 그게 행복의 비밀인 것 같아요.
0: 뭔가 경쟁과 협력을 이렇게 대척점으로 두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경제라는 거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이렇게 또.
2: 네.
0: 혹시 이런 경제 모델을 또 보여주는 좀 좋은 사례를 혹시 예시로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3: Magari puoi dire un esempio, per esempio, un esempio che mostra una economia così.
2: Ma ad esempio anche questa nostra grande bella azienda Sumsindang che abbiamo qui in Corea, mi sembra che sia uno degli esempi più belli che posso fare, sono anche fortunato di essere in Corea.
3: 제가 거의 한국에 있는 게 정말 행운이죠. 왜냐면 그 성심당이라는 정말 좋은 회사가 있잖아요.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기업들 중에 가장 좋은 예로 들 수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성심당을 예를 들어서 경쟁과 협동을 얘기를 한다면 성심당 안에 조직 안에서는 많은 협동이 있겠죠. 직원들과 뭐 동료들과 뭐 지역사회 다 많은 협동이 있겠고 또 경쟁을 생각하면 뭐 주변에 경쟁 업체, 외부의 경쟁 업체가 있을 건 아니에요. 뭐 빵을 더 맛있게 만든다는 빵집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 경쟁에서 지면 결국에 그 빵의 질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게 되면 또 성심당은 지금처럼 유명해질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2: Sì, quindi anche perché come dicevo loro in questi giorni che sono stato lì a Dijon.
3: 제가 이제 최근에 성심당에 가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심당 그 담당자 여러분들께.
2: La vostra filosofia di comunione è molto importante. La vostra fede in Dio è molto importante degli imprenditori Amata, Fides e gli altri.
3: 여러분의 기업 철학 정말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의 하느님에 대한 믿음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그 이명신 대표와 김미진아 그 이사님께 제가 이런 얘기를 그 얘기를 했어요.
2: 마, 그런데 non vi dimenticate.
3: 근데 잊어버리지 마세요.
2: Che la gente viene nelle vostre bakery, fa questa fila perché è buona, perché è buono il pane, sono buone le torte, non per la filosofia.
3: 근데 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기억하셔야 될 건 여기에 오는 손님들은 사실 여러분의 기업 철학이나 여러분이 하느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빵이 맛있어서 오는 거예요. 좋은 빵, 가격이 싸고 좋은 빵 때문에, 맛있는 빵 때문에.
2: E il giorno che la comunione rimanesse fra di voi e vi volete molto bene. Ma la brioche, la torta è meno buona di oggi, la gente va via a comprare, non è che gli basta la filosofia per venire da voi.
3: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끼리 아 우리 정말 좋은 이런 기업 문화 조직 철학 막 기업 철학 갖고 있나 아, 우리 좋다라고 하면서 점점 더 맛있는 브리오시 빵 같은 건 맛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면은 결국 철학도 없어져요. 손님이 그렇죠. 오지 않으면. 네. 네.
2: Questa è la grande legge del mercato.
3: 그게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법칙이죠.
2: Che è una bella legge, una legge molto umana.
3: 아주 아름답고 인간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0: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 우리는 좀 인식하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2: Sì, cioè perché tutti noi che chiunque vive in una comunità, dal seminario alla scuola, all'impresa, alla famiglia, sa perfettamente che quando c'è soltanto competizione si vive male. C'è un clima brutto, c'è un clima di tensione. Ma quando c'è solo cooperazione, senza nessuna challenge, nessuna sfida di miglioramento, si vive male lo stesso. Cioè la vita buona è fatta insieme, ci vogliono le due dimensioni.
3: 방금 말씀하신 말이 맞아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뭐 그게 신학교든지 아니면 집이든지 기업이든지 경쟁만 있다 그 안에 그 조직은 망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협동만 있다? 어떠한 도전이나 어떠한 경쟁도 없다? 같아요. 결과는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두 측면이 두 면을 다 갖고 있는 게 저희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네. 말할 수 있죠.
0: 우리 오늘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님 이렇게 모시고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면 있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께 추천곡을 혹시 좀 여쭤봐도 될까요?
2: Ma io ho indicato venendo qui ho pensato a due canzoni che mi piacevano. Che sono due canzoni internazionali, americane, ma chiaramente spero siano conosciute anche qui in Corea, credo. La prima è You Got a Friend di James Taylor, che è un classico della musica internazionale. Spero che piaccia anche ai miei amici, ai nostri amici coreani.
3: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 오면서 여러분들에서 선곡하고 싶었던 노래는 제임스 테일러의 You Got the Friends라는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한국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0: 제임스 테일러의 You've Got a Friend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신신우신 빵집 사람들, 오늘 모두가 행복해지는 21세기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말씀해 주시는 우리 루이지노 브루닌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점점 이렇게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어서 여쭤볼게요. 이 한국은 정말 빠르게 성장한 나라인데요. 그만큼 이 경쟁도 참 치열한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은 더 좋은 집을 사는 거, 더 돈을 많이 버는 거,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뭐 주식 투자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다라는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사회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 그런 경제가 될 수 있는 해결책 어떤 게 있을지. 네.
1: Questo è un grande tema della scienza economica classica, questo del come guardare la voglia che hanno le persone di arricchirsi e di migliorare e di fare soldi. È una cosa buona o una cosa cattiva?
2: 그래서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학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하고 더 돈을 많이 벌게 하고 더 좋은 이렇게 조건을 주는 것이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점점. 네.
1: In genere gli economisti pensano che sia buono questo.
2: 보통의 경제학자는 좋다고 생각,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1: 네. È un po' lo penso anch'io.
2: 저도 그렇게 조금 생각해요 사실.
1: Perché?
2: 왜냐하면
1: c'è un'antica idea europea, ma forse c'è anche in Corea. Io non conosco i economisti coreani, che c'è almeno 300-400 anni di storia, che dice questo: le persone cercano gli interessi, cercano l'arricchimento, cercano la ricchezza e senza volerlo fanno anche il bene comune. Quindi il bene comune non è solo il frutto di intenzioni, è anche il frutto che è ciò che accade nonostante le intenzioni self-interest, auto-interessate delle persone. Questa è una grande idea della modernità occidentale, cioè che non devi pretendere troppo dall'altruismo, devi far sì che gli interessi producano bene comune. Si capisce?
2: 네. 그래서 그 저 모르겠어요. 한국에 혹시 이런 경제학자들 그런 얘기 하는지, 유럽에서 이제 한 3-400년 전도에 전에 이제 유럽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인간들은 본인들의 막 이익을 찾거나 돈을 벌거나 막 이렇게 자기들을 위한 이에서 막 경제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공공재 뭐라고 하지? 그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뭔가 좋은 게 나만을 생각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이 결국에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한 거일 수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걸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타적으로만 생각해서 그걸 시작했다고 그거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이기적이었더라도 그거 활동을 하다 보면
0: 결과적으로 보니까
2: 좋은 것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1: C'è un famoso esempio, storia di Adam Smith, questo grande economista scozzese, filosofo, uno dei fondatori del 750 dell'economia moderna, Adam Smith, che fa un esempio molto interessante, che è un esempio fondamentale, cioè più importante esempio di tutte le scienze moderne in economia. E qual è? Lo traduci poi, dico l'esempio?
2: 네, 그 예를 들어서 그 제 유명한 여러분 경제학자 아시죠? 그 경제학자가 네. 이런 말 했어요. 이제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이런 예, 이제 제 유명한 예를 들었어요. 경제 얘기하면서 이제 한 아이가 이제 아빠가 그때 이제 마차를 타고 뭐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와, 우리 아빠 부자다, 멋있다. 아, 아빠 행복해 보이네. 나도 이제 나중에 저렇게 부자가 되고 행복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담 스미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이는 아빠보다 분명히 행복하지 못할 거다. 왜냐면 그 보이지 않는 손, 그거에 네. 의해서 세상은 발전하고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보는 것이 행복하다고 보이지만, 이건 속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네. 발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행복해 보이지 않을 거다. 마차를 타고 가는 게 뭔가 더 있을 거라는 네. 거.
1: Quindi qual è la cosa importante?
2: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한가요?
1: Insieme alla voglia di arricchirsi delle persone, che è una cosa diciamo naturale, di migliorare, di
2: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한 위약을 했던 것들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이 공동의 이익을 뭐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아닌 거죠. 네네. 우리가 다 같이 그 안에 섞여 있다라는 거.
1: Cioè per tornare alla Sungshindang.
2: 그래서 제가 이제 성심당에 다시 가면서,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로서 중요한 것은 현실을 알아차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성심당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빵을 사는 90% 사람들은 그냥 빵이 정말 맛있어서 사는 거잖아요. 개인을 그쵸. 위해서 빵을 먹고 싶어서. 하지만 이제 그걸 내가 모른다면, 내가 그 90%의 사람들이 뭐 성심당의 기업처럼 와서 기업 철학 때문에 와서 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대신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익으로 그걸 산 것이 결국에 성심당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공동선을 위해서 쓰이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현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으로 이익에 대한 그런 관점들을.
1: 네. It's good.
2: 잘하고 있나요?
3: 아, 너무 잘하고 있어요.
1: 말해봐, 서로 이런 거죠.
2: 그래서 저희의 인간 사회를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그게 만약에 100명이라고 100% 치면은 2%는 성인 같은 사람들. 네. 무엇을 해도 어떻게 성인. 그리고 2%는 그냥 정말
0: 악인.
2: 네, 악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96%는 뭘까요? 그냥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거기가 그 사람들한테 뭐 다른 걸 기대할 수 없죠. 하지만 세상은 이제 다 같이 굴러가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네. 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또 그것이 또 공동선으로 이제 모아지는 같이 살아가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1: Questo penso su questo. Quindi non è male purché ci sia tutto un contesto attorno che è civile, appunto economia civile, che sono leggi buone, intelligenti, ma che le persone cercano i loro interessi di arricchirsi entro nei limiti della legge, non è così male, perché può creare anche bene comune.
2: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는 사회 안에 또 법이라는 것을 또 네네.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법에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제 각자의 이익을 살다 보면은 또 공동선으로 가는 그게 방향을 모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뭐 치열하게 살고 경쟁한다는 건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0: 네. 이 좀 이어진 질문일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 이게 뭐 나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행복하다와 과연 이렇게 등치가 될 수 있을지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정말 잘 산다라는 건 무엇일지 교수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1: Sì, io ho lavorato molto negli anni, soprattutto 20, 25, 15 anni fa sull'economia, su happiness in economics, su economia e felicità. Ma poi in realtà, perché pensavo, penso ancora che la felicità sia molto importante, poi in realtà negli ultimi anni, invecchiando, ora io ho 60 anni, non mi interessa molto la mia felicità, ma non perché sono diventato santo, altruista, perché mi interessa di più quella degli altri.
2: 그래서 제가 한 이거 굉장히 제가 연구를 많이 했던 주제예요. 15년 막 15년 20년 전 걸쳐서 많이 경제와 또 책도 있어요. 경제와 행복에 관련된 것. 네.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경제랑 행복이 연관지어서. 근데 지금은 사실 저는 저의 행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제가 늙은 것일 수 있겠죠. 왜 저희 지금 나이가 60살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기보다 저는 지금 나의 행복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0: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Sì, mi interessa parlare dei giovani, dei bambini, del futuro, dei miei amici, più che la mia, è troppo poco la mia felicità, che cosa me ne faccio?
0: Diciamo, diciamo,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라던가 내 가족, 내 주변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도 관심이 많아요. 사실 제 행복이 뭐 별거 있겠어요?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이제 있어요. 행복보다는.
1: Però sappiamo dagli
0: 그런데
1: studi che il benessere economico è solo un piccolo aspetto del benessere generale delle persone. Però è importante, perché cioè quello che sappiamo dagli studi che essere molto ricchi non aumenta la felicità, ma essere molto povero la diminuisce. Quindi l'economia deve essere giusta in rapporto alla vita.
0: Manage 어느 순간에 행복이라는 것이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또 올라가는 거는 이제 아니라고 하더라도 돈이 더 없잖아요. 그럼 금방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제.
1: Cioè, quindi l'economia serve più per l'infelicità, cioè per il dolore, perché le persone molto povere hanno bisogno di soldi. Il
0: 그래서
1: problema.
0: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사실 어떤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기보다는 불행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고통과 불행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경제라는 것은.
1: Quindi questo tema dell'economia e felicità è importante perché soprattutto ci dice qualcosa di chi sta male o per troppi pochi soldi o per troppi. Perché come tutte le cose, l'economia, la ricchezza, il lavoro, hanno bisogno di essere inserite dentro qualcosa di più grande. Da soli non bastano.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경제와 행복을 얘기할 때제 생각에는 단순히 돈만 얘기하기에는 뭔가 부족해요. 경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1: C'è un economista italiano famoso che ho studiato, che è anche un mio maestro, anche se è morto ora, che lui. Sì.
0: 저의 가장 친한 이제 친구 이제 동료 이제 또 저의 이제 선생님 이제 은사님이셨던 이제 그 경제학자 계신데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1: Che quando era vecchio è andato in pensione, gli ho fatto un'intervista, no?
0: 그분이 이제 퇴직을 하셔서 제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분을.
1: Dice, perché sei diventato economista?
0: 제가 물어봤죠. 왜 경제학자가
1: Che
0: 되셨어요?
1: cosa muove il tuo lavoro di economista?
0: 경제학자로서 뭐 어떤 일을 지금 계속
1: E
0: 했다고
1: lui
0: 네가 생각했어요? 네가 뭘 바꿨다고 생각해요?
1: ha risposto: il dolore umano. Il dolore
0: Il
1: umano.
0: dolore umano.
1: Sì, lo ha
0: 인류의
1: spinto.
0: 그래서 뭐가 나를 이렇게 경제학을 공부하게 했냐고 여쭤봤을 때 인간의 고통, 인류의 고통 그것이 나를 경제학을 공부하게 만들었다라고 원동력이었다.
1: per ridurre il dolore umano.
0: Quindi
1: 그러니까 questa è anche la mia, il mio modo di guardare la felicità.
0: 그 고통, 인간의 인류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나는 이제 그것을 나는 경제학을 선택했다라는 인터뷰를
1: Cioè, la ricchezza è importante
0: 하셨어요.
1: quando non c'è.
0: 그래서 왜냐하면 부유함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 중요한지 아세요? 없을 때요. 우리가 부유하다고 못 느낄 때 그때 부유함이 중요해지기 시작하거든요.
1: Quindi devi cercare.
0: 그러니까 중요하죠. 돈이 없을 때는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불행해져요, 계속.
2: 교수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 경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떤 지엽적인 개념이 아니라 약간 이 삶과 이 전체 흐름의 총체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걸 좀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Sì, l'economia è come la politica, è come la salute, è come l'amore. Sono categorie trasversali, no? Che
0: 경제는
1: occupano tutti.
0: 사랑, 경제는 정치 같은 거예요. 경제는 또 건강 같은 거예요. 굉장히 큰
1: Ma qual è un
0: 주제죠.
1: problema che c'è in tutto il mondo, purtroppo? Che non si conosce abbastanza economia se non sei economista. Cioè non si studia a scuola, nelle scuole medie, è qualcosa per specialisti. E quindi la gente non ha le categorie minime per capire come funziona la vita economica, perché non si studia a scuola, non so in Corea, ma nemmeno qua penso, no?
0: 그래서 제가 슬픈 게 뭔지 아세요? 한국은 모르겠어요. 어떤지 교육이. 근데 경제를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제 학과에 들어가거나 대학교 들어가서 배우지 사실 중학교나
2: 그렇죠.
0: 이렇게 경제적인 경제의 삶이 뭔가, 경제적으로 산다는 게 뭔가라는 것을 너무 덜 가르쳐요. 사람들이 그래서 몰라요. 경제에 대해서 잘.
1: Formazione minima di economia per tutti.
0: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저는 특히 한국도 더 경제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학생들에게. 예. 진짜 경제를 알수 있는.
2: 한국 역시도 사실 그런 교육적인 부분 안에서 약간 그런 걸 이제 뭐 가르쳐 주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이 청년들에게 우리 교수님의 어떤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우리 한국에 세계 청년 대회가 이렇게 열릴 예정이고 그 안에 이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한국을 찾아올 예정인데 이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우리 교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으신지.
1: 마 io intanto sono molto contento che vengano tutti questi giovani a Seul, perché Seul deve essere conosciuta da tutti, è una città stupenda, la Corea è un popolo bellissimo. Quindi sono molto felice che si faccia qui la giornata.
0: 이제 일단 그 WYD가 세계 청소, 그 청년 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것을 정말 기뻐요. 왜냐 한국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 이 아름다운 도시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1: E io più che i giovani mi verrebbe da dare un consiglio agli adulti e agli anziani, cioè di ascoltare i giovani. Perché i giovani non sono soltanto un problema, sono la cosa più bella che c'è una civiltà, non c'è più niente di più bello dei giovani e dei bambini. Quindi che gli anziani con questa occasione ascoltino di più i loro giovani, i giovani del mondo.
0: 사실 저는 젊은이들에게 얘기하고 싶다기보다는 이제 어른들과 이제 더 나이가 있는 세상 이제 분들에게 저 더 어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 말이 있어요. 좀 젊은이들 더 많이 들어주세요. 이 문명에서 아이와 그 어린이라는 아이와 젊은이들만큼 아름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 Perché la gioventù è una profe- è una è un carisma che fa bene a tutti. Un popolo che non ascolta i giovani è un popolo morto.
0: 왜냐면 젊음이라는 거 제 생각에 하나의 카리스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카리스마 갖고 있는 그 젊음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1: Come dice come dice il profeta Gioele, i giovani faranno profezie e i vecchi faranno sogni, ma i giovani faranno profezie. La profezia è giovane.
0: Chi ha detto così?
1: Il profeta Gioele nella Bibbia.
0: Gioele이라는 이제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젊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이제 나이가 좀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하는 게 나을까 신부님? 늙은이라고 하는 거나
2: 어른들
0: 어제 어른들은 꿈을 꾼다. 이런 말을 했어요.
1: Un'ultima cosa su questo e poi finiamo. C'è una bellissima frase di un romanzo tra i più famosi del Novecento. Di Vassili Grossman, grande scrittore.
0: 1900년대 가장 유명한 이제 어떤 로맨스 책을 이제 보면은
1: che si chiama Vita e Destino, il libro.
0: Vita e Destino, 삶과 이제 운명이라는 그 책의 이제 제목인데.
1: Lui dice a un certo punto ci sono persone che dicono ai miei tempi era così, ai miei tempi era più bello. Lui dice non c'è niente di peggio di dire ai miei tempi.
0: 그 책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아, 나 때는 나 때는 그때는 이제 그 표현이 나와요. 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표현 중에 가장 최악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1: Ma perché dice lui questo?
0: 왜 그렇게 얘기했지? 나 때는
1: il nostro tempo è solo questo, non ce n'è altro.
0: 왜 그렇게 얘기했지? 지금은 우리 지금이야. 지금 이때만 있는데.
1: E lui dice questi che dicono ai miei tempi, li riconosci come vanno per strada, come camminano, come vanno nei negozi, si vedono, si riconoscono.
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나 때는 차들이 이렇게 됐고 이건 이렇게 됐고 나 때는 이렇게 모든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1: vivono sfasati. Vivono fuori tempo.
0: 과거를 사는 거예요, 그건 과거
1: e
0: 얘기예요.
1: Quindi i giovani che cosa ci dicono?
0: 그런데 젊은이들 뭐라고 얘기하죠?
1: Che c'è solo un tempo, che è questo.
0: 나한테 지금 현재밖에 없는데 내가 있는 건 이 순간이야.
1: O lo amiamo o siamo fuori tempo.
0: 만약에 우리가 이 순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간 밖에 있는 거랑 같아요.
1: Quindi mi auguro che tutta la Corea ascolti i giovani.
0: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한국에게 한국에 오는 모든 젊은이들 다 잘 들어줄 것을 이제 부탁하고 싶어요. 한국에게.
2: 네. 우리 모든 청년들을 맞이하는 약간 어른들. 우리 지금 청년들에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마음들을 잘 들음으로써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아까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경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또 아까 이어서 해주셨는데 이 AI 시대잖아요. 또 인공지능 시대가 요즘 이 노동과 이 삶을 많이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가치, 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 있을지.
0: 교황님께서 쓰신 그 Magnifica Humanitae 회칙에 보면은
1: Ma non è un di meno, è un di più.
0: 그래서 인간이 기계와 비교한다면 이제 그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단점이나 장점이다. 더 나은 하나다. 더 나은 점인 거다.
1: Il desiderio.
0: 기계가 갖고 있지 않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희망. 뭔가 희망한다는 거죠. 희망.
1: A desiderare qualcuno che desidera noi. Questa reciprocità.
0: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희망이라기보다 욕망의 이제 그러니까 뭔가를 원하는 마음 이제 원이 이제 그것이 이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장점인데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거는 이 물건을 원한다기보다는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나를 원하는 걸 원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길 원하는 그 원하는 마음.
2: 네네네. 그거, 원의가 있다.
0: 네, 원의가 있다라는 거. 그게 기계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
1: E questo le macchine non lo sanno fare.
0: 그거는 기계가 할 수 없어요. 기계가 갖고 있지도 않고요.
1: Ma neanche i gatti lo sanno fare, che oggi stanno riempiendo le case degli italiani. Ma solo gli esseri umani sanno desiderare così.
0: 그래서 인간만이 그렇게 원할 수 있죠.
2: 네. 네.
1: E quindi sarà questa voglia di desiderio che secondo me salverà anche il lavoro, salverà l'umano, perché è qualcosa di tipicamente nostro.
0: 그래서 그 원이만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만이 갖고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계속 원한다는 거, 하고 싶어 한다는 거.
2: 우리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경제적인 삶, 그 경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잡게 된 것 같습니다.
1: Grazie tantissimo.
0: 감사드립니다. Grazie molto
1: per questa bellissima intervista anche in un ambiente molto bello con una
0: bellissima 아름답고
1: produttrice che è anche una studiosa, quindi è un onore anche per me poter avere Marilène.
0: 또 지금 이렇게 저도 같이 연구하고 있는 저도 같이 이렇게 연구할 수 있어서
1: quindi grazie a tutti voi, ai tecnici, a tutta la radio.
0: 저희 테크니션들에게 감사드리고 PD님께
1: momento di comunione tra Italia, Corea, tra un economista e un sacerdote, tra giovani e adulti, tra mondi diversi che si incontrano.
0: 네, 그래서 이 순간이 단순히 이렇게 제가 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게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는 또 경제학자지만 또 신부님이시고 또 이렇게 우리 모두가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기쁩니다.
2: 네, 우리 또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과 이 오늘 좋은 시간 이렇게 또 나눠주신 소감도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마, non dobbiamo aver paura delle sfide del presente. Oggi c'è tanto un senso di paura per l'ambiente, per le guerre, per l'artificial intelligence che sembra occupare tutto. No, l'umano, gli esseri umani sono stupendi, sono meravigliosi. C'è questo salmo numero 8 della Bibbia che dice: li hai fatti poco meno di Dio, gli esseri umani, cioè immensi, stupendi. Quindi non abbiamo paura del nuovo. Il nuovo è per noi, e quindi avere uno sguardo positivo sul mondo, uno sguardo positivo sui giovani, uno sguardo positivo sui bambini, perché il futuro è sempre migliore del passato.
0: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도 전쟁, 또 AI, 많은 시대의 도전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절대 인간이 인간인 것에 감사하고 절대 그것이 뭐 덜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의 한계만 생각하지 않고.
2: 네. 네. 교수님을 더 잡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교수님의 추천곡을 전해주시면 저희가 그 마음을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을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1: Al prossimo viaggio. Ecco, volevo concludere con una canzone di Leonard Cohen, che è uno dei miei maestri, anche perché Leonard Cohen, essendo di radice di cultura ebraica, Cohen ha una grande attenzione alla Bibbia ed è uno dei miei principali autori che ho più amato e che amo ancora fin dalla mia gioventù. La canzone forse più nota di Leonard Cohen si chiama Alleluia.
0: 제가 여러분 가장 유명한 노래일 수 있는데 저도 가장 좋아하는 노래이고 하거든요. 그 레오나드 코엔의 그 알렐루야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 네, 우리 교수님의 추천곡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의 앞으로의 발걸음이 언제나 주님의 은총 가득하시길 저희도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화요일 빵집 콘서트가 열리는 날인데요. 우리 열일곱이다와 함께 또 깜짝 게스트가 원 플러스 원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라디오 빵집에 많이들 놀러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레오나르드 코헨의 할렐루야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2: 키팅
1: 에몬스 가구
2: 키팅
1: 숙명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2: 키팅
1: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2: 키팅
1: 집을 완성할 땐
2: 키팅
1: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3: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병원이 감기 환자들로 북적인다는데 우리 행복가족들은 괜찮으신가요? 기침 나고 콧물 나고 목 아프고 겉으로 보기엔 증상이 비슷비슷해서 다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 감기일 수도 독감일 수도 그리고 코로나일 수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써주는 처방도 다 다르고요. 비슷해 보인다고 똑같이 치료할 수는 없으니까요. 월, 화, 수, 목, 금, 주말과 주일을 빼고 나면 모두 똑같은 평일 닷새지만 월요일을 시작하는 마음과 금요일을 맞이하는 마음이 같을 순 없겠죠. 거기다 이번 주엔 반가운 추석 연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똑같아 보이는 평일의 첫날이지만 내 마음에 필요한 하루치 처방 잘 챙기면서 한 주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9월 21일 월요일 성 마테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이에요.

오늘의 첫 곡 미스 A 스포트라이트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약 잘 챙겨 먹고 푹 쉬어야 빨리 낫는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일반 감기인지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게 먼저죠. 그래야 거기에 맞는 처방전도 나오는 거니까요. 오늘 월요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조건 힘내서 달리는 게 필요한 날이 있고 또 좀 속도를 늦추는 게 필요한 날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는 게 필요한 날이 있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기도로 함께 해주는 시간이 필요한 날도 있고요. 그러고 보면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모두 똑같이 바라보시진 않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모두 비슷해 보여도 저마다 다른 마음과 사정을 아시고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은총을 처방해 주시잖아요. 추석이라는 반가운 쉼표가 기다리고 있는 이번 한 주간 그저 버텨야 하는 평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루하루 다른 은총을 처방해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이번 한 주간의 끝에서 아, 참 잘 지나왔다 하고 웃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행복가족들의 놀라운 센스에 웃을 수 있는 시간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이번 한 주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빨간 날 바로 추석 연휴인데요. 너무 좋죠? 음력 8월 보름을 일컫는 추석은 가을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며 연중 으뜸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추석을 일컫는 다른 이름들이 참 많죠. 가베 혹은 가베일, 중추 혹은 중추절, 중추가절이라고도 하지만 추석을 순 우리말로 부르는 이름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한가위, 2번 두가위, 3번 쌍가위.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보다 더 매력적인 오답 만들어주신 분 뽑아서 편의점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지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르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10월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참여공연 아빠와 난 초등 1학년 초대권 두 장 드립니다. 유치원생, 예비 초등학생,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체험형 공연인데요. 10월 9일 금요일 11시, 2시, 4시 반, 10월 10일 토요일 11시 공연입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신청해주세요. 아, 그리고 생방송 청취 인증 이벤트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화면이나 CPBC방 어플 화면이나 93.1 주파수도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보이게 찍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추석을 우리말로 하면 정답과 오답 기다리면서 크리스토퍼 배드 듣고 올게요.

크리스토퍼 베를 들으셨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한가위죠. 추석은 가을 추, 저녁 석, 가을 저녁, 가을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한가위는 크다라는 뜻의 한과, 가운데를 뜻하는 가위가 합쳐진 말로 가을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 행복가족들 당연히 엘리사베님 한가위, 대건안드레아님도 한가위 하고 잘 맞춰주셨고요. 7885님은 생방송 청취 인증과 함께 정답 한가위 하고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한가위, 두가위, 세가위 모두 되세요 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빌어주시는 분도 있고요. 4023님도 1번 한가위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인증샷도 성실히 보내주신 우리 7885님께 정답 선물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편의점 기프티콘 받아가실 5단 문자 뽑아보겠습니다. 7654님 정답 한가락. 한가위가 되니 한가락 뽑고 싶네요. 기쁜 날이라. 이해됩니다. 저도 이제 3일만 버티면 되니까, 아까 버티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무튼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가락 좋은데요. 2584님 시댁 어른들이 이번에 팔순 여행을 떠나셔서 이번 여유는 한가해. 오, 부럽다. 좋으시겠어요. 물론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어서 얘기 나누고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때로는 잘 못 쉬었던 그날을 이렇게 다 몰아서 좀 쉴 수 있고 휴식 시간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한가위도 좋죠. 한가하게 보내세요. 3072님 정답 큰가위. 한이 크다는 뜻이니까요. 오, 이런 또 원뜻을 담아주신 오답도 좋네요. 맞아요. 그래서 한이 크다라는 의미여서 뭐 한겨울, 한낮이 다 마찬가지고요.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실 큰 어머니, 큰 아버지에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또 565님 동생들아 내가 위다 까불지 마라. 또 이렇게 명절 돼서 조카들 모이면은 그 꼬맹이들이 까불까불하고 어찌나 대들고, 맞죠? 귀엽게 다 받아주지만 또 이렇게 한 번씩은 내가 위다 하고 이렇게 서열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위다, 센스 있는 오답이었습니다. 오늘 다들 센스 있게 보내주셔서 어떤 오답을 뽑아야 하나? 그래도 한가한 연휴를 보내신다는 2583님께 오답 선물 보내드립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이번 한가위 또 어떻게 보낼 예정이신지도 나눠주세요. 100원 드는 문자 샵 0931번 무료 어플 CPBC빵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문세 가을

우리 차 한잔하면서 차담 나눠요. 이번 한가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우리 경산해피맘님은 추석 전날에 산소 갔다가 캠핑하러 갑니다. 가족들 다 그쪽에서 모이자고 단톡에서 얘기가 됐어요. 와, 추석에 온 가족이, 그러니까 우리 직계 가족 아니고 다 뭐 삼촌들 다 모여가지고 가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막 힘들게 고생하는 거 대신에 같이 캠핑을 즐기고 확실히 그 명절을 보내는 모습이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캠핑 진짜 재밌겠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761님, 저희는 차례는 지내지 않지만 저는 굽는데 저는 구울 때 옆에서 쏙쏙 빼먹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은 옆에 재료 빼먹고 완성되면 제일 따끈따끈한 거 뺏어 먹고 국룰이죠. 저도 그럴 거예요. 그 재미로 사실 전 굽고 추석 보내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뺏어 먹을 생각하니까 벌써 행복하네요. 9142님, 할머니께 식고문 당할 예정이죠 뭐. 맞죠. 살이 이렇게 쪘는데도 왜 이렇게 야였니, 밥을 잘 안 먹니 하고 아침 먹고 다 먹고 나면 과일 먹어라 그러고, 과일 다 먹으면 이거 먹어라 그러고, 이거 다 먹으면 저거 먹어라 하고 또 저녁 먹어라 끝이 안 나. 계속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다 사랑한다 라는 뜻이라는 거 아시죠? 9736님, 나 오늘 재밌는 문자 왜 이렇게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거실 한가운데 나만 이불 깔고 자고 있고 다 분주히 움직이러 갑니다. 이거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어릴 때 그렇긴 한데 지금도 살짝 좀 젊은 한 20대까지는 그런 분들 있어요. 아니, 나를 좀 깨워주지. 왜 그렇게 무슨 동물원에 동물이 된 것 마냥 나를 거실 한가운데 두고 남 자는 걸 보냐고요. 정말 민망하게. 아, 또 그 일을 겪으러 가시는군요. 이번에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 차리는 거 도와주시고 그러세요. 엘리사벳님, 저는 어제 친정 가족들과 벌초했고요. 식사 후에 저희 집에 와서 과일과 차를 마시고 반가웠어요 하고, 아, 또 이런 이른 명절 분위기를 만나고 계시군요. 맞아요. 요즘 이렇게 한 주 전에 가족들 만나고 그 명절 당일에는 뭐 여행 가고 이런 집들도 많더라고요. 김영민님, 추석에도 아니스의 행복찻집과 함께 할게요. 이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요. 추석 동안은 행복찻집 휴방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쉽네요. 이미데레사님은 24일에 동생네 부모님과 보낼 예정이고요. 25일에는 막내 동생네과 부모님과 보낼 예정입니다. 아, 동생분들이 따로따로 오시는군요. 그리고는 계획이 없어 한가할 것 같아요. 좋네요. 가족들 보고 또 나만의 휴식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또 재충전하는 거죠. 어떤 모습이든 우리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수요일까지는 행복찻집 고정입니다. 아직 어디 가지 마세요. 오늘 차담 선물은요, 식고문 당하신다는 9142님,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서 자고 있을 것 같다는 9736님께 보내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앞으로 한 걸음 더 아네스의 행복찻집이 야심차게 준비한 대망의 월요일 코너 월요
1: 청년대회
0: 월요 청년대회 오늘은 동분서주 바쁘신 최용석 스테파노 신부님을 대신해서 오랜만에 문창규 베드로 신부님께서 행복찻집을 찾아주셨는데요. WID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 신부님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신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0: 너무 오랜만입니다.
1: 네네. 6월 말에 왔었으니까 한 두 달 좀 넘었죠.
0: 세상에 반갑습니다 신부님.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를 보면서 야, 너 얼굴 참 좋아졌다.
0: 그러니까요.
1: 라고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오디가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0: 약간 이렇게 빛이 나시고 네.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별로 안 네. 힘드신가?
1: 제가 보니까 차단 문자처럼 네. 많은 사람들의 그런 관심과 사랑으로 제가 이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0: 힘을 많이 받으셨군요.
1: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초췌해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맞아, 맞아. 하고 저를 보는데 이러니까. 아, 역시 기도와 관심과 사랑이 날 이렇게 살찌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다행이네요.
1: 네. 네. 뭐 지난번과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시간 날 때 저녁으로 뭐 선선하니까 신부님들하고 가천까지 자전거 타고 갑니다.
0: 오, 그거
1: 가서
0: 좋다.
1: 찐빵 먹고 옵니다.
0: 아, 네. 찐빵 맛있겠는데요.
1: 네, 아, 가천에는 찐빵 유명하니까.
0: 네. 네.
1: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0: 굉장한 소확행을 누리고 계시네요. 네. 네. 안 그래도 좀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네. 뭐 찐빵도 잘 챙겨 드시고 네. 이렇게 얼굴이 좋아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아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쇼츠에서 신부님 그 손가락질 하시는 손가락 출연 봤어요.
1: 알아봐줘서 고맙습니다. 대부분 다 모르거든요.
0: 아 진짜요?
1: 이 손가락 스냅이 참 중요해요.
0: 그러니까 손가락 연기 잘 하시던데요. 네, 네. 네, 한번 봐주시고요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영상도 활발하게 올라오고 뭐 요즘 조직위 활동이 뜨겁던데요. 그중에 뭐로 제일 바쁘세요?
1: 뭐 지금 저희가 이것저것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일만 먼저 말씀드리면 매주 본당으로 WID 홍보미사 다니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갈밭성당에서 홍보를 하고 왔고요.
0: 네.
1: 또 지난주까지 각 대리구에 신부님들 사제총회가 있었거든요. 사제총회 가서 신부님들께도 지금 우리 교구대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도 드리고 또 질문도 받고 또 답도 드리고 그렇게 지냈고 또 최근에는 그 각 지자체를 많이 찾아다니고 있어요.
0: 네.
1: 대구 광역시, 경주시, 포항시, 구미시, 김천시 이렇게 다니면서 그 각 지자체하고 우리 세계청년대하고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0: 네.
1: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0: 사실 신부님들께서 지자체에 갈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원래는.
1: 그죠. 처음에는 되게 막 긴장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옆 사무실 들어가듯이
0: 진짜요?
1: 네, 그냥 들어가서 또 와. 공무원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0: 아유, 네. 다행입니다. 고생도 많으시고요.
1: 네네.
0: 근데 신부님 저 질문이 있어요.
1: 네.
0: 그렇게 뭔가 우리 본당에도 설명하러 와주세요 하고
1: 네.
0: 본당 차원에서 요청을 드려야 돼요? 아니면 신부님들께서 홍보하러 가겠습니다 하세요?
1: 지금까지는 각 본당 신부님들이 뭐 우리 본당에 언제 와서 홍보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로 연락을 많이 주고 계세요.
0: 네.
1: 또 그리고 저희들이 좀 비어있는 날 같으면 저희들이 오히려 신부님께 찾아뵙고 언제 홍보를 한번 가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뭐 신부님 연락도 많이 주시고 또 비어있는 날은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라고 요청도 드리고 그렇게
0: 그렇군요.
1: 하고 있습니다.
0: 혹시라도 주변에서 우리 본당은 아직 WID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좀 교육이 필요하다.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본당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 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지금 11월 초까지 매주 다 스케줄 차 있어서 빨리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그 날짜를 저희들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행복가족들의 질문도 뽑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노래 들을까요?
1: 이것도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곡인데
0: 깨알 사플리.
1: 네, 맞아요. 코너 속의 코너.
0: 네. 네.
1: 요즘 뭐 전쟁이다 아니면 뭐 기후위기다라고 해서 세상이 많이 시끄럽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서로에게 좀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승환의 슈퍼 히어로.
0: 따따따따따따따따
1: 신청합니다.
0: 오케이, 이 노래 듣고 네. 이어가겠습니다.

0: 이승환 슈퍼히어로 듣고 왔고요. 이 WYD라는 일생일대의 사건의 슈퍼히어로 WYD 대구교구대회 조직위 사무국장 문창규 베드로 신부님과 이제 첫 번째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공 뽑아주세요.
1: 네. 좀 쉬운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나올 때마다 자꾸 어려운 것 같아요.
0: 과연 이번 질문은?
1: 네.
0: 하늘색
1: 네, 저희 본당은 홈스테이 가정 신청 목표를 달성하고 요즘 추가 모집이 한창입니다.
0: 와우.
1: 어느 본당이죠?
0: 그러니까
1: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0: 대단하신데요?
1: 네, 외국 청년들이 우리 교구에 오겠다고 신청해야 한다고 하던데 혹시 얼마나 많은 외국 청년들이 우리 교구에 오겠다고 신청했는지 궁금합니다.
0: 오,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1: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 시작이 되었으니까
0: 그래요?
1: 우리 본당에는 어느 교구에서 몇 명이 올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원래 초부터 WYD에 관심 있는 해외 교구들이 이제 문의가 조금씩 오기 시작하긴 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
0: 네.
1: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빨리빨리잖아요.
0: 네.
1: 근데 이 빨리빨리가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더라.
0: 아, 그래요?
1: 네, 아직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원래 저부터 언제 신청하나요? 대구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이런 질문들이 꽤 일찍부터 왔었거든요.
0: 외국인들도 그러군요.
1: 네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뜻도 되겠죠.
0: 네.
1: 사실 지난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이 시작이 되었는데 뭐 국제회의가 지난주에 있었거든요.
0: 네네네.
1: 얘기 들어보셨죠?
0: 네, 네.
1: 그 국제회의에서 각 교구의 교구대회를 소개한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이 마구마구 들어오지 않을까
0: 어머나.
1: 생각을 합니다.
0: 네.
1: 뭐 그래서 지금 우리 교구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0: 네.

0: 궁금한 것들이 어느 나라에서 몇 명이 오느냐.
1: 맞아요.
0: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니까. 네. 뭐 어디는 어떤 나라가 신청을 했을 것 같아요?
1: 일단 짤즈부르크 교구는 네. 우리랑 자매 교구 결연이니까 네. 의리를 지켜야죠. 네. 네. 짤즈부르크 와야 되고 네, 네. 와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프랑스도 대구랑 네. 좀 역사가 네, 그렇죠, 깊으니까 그렇죠. 네. 프랑스?
0: 네. 오, 정답.
1: 네. 프랑스 많아요?
0: 네, 프랑스 많아요. 우리 교구와 자매 교구인 짤즈부르크 대교구와 대만 대중교구는 벌써 우리 교구에 오겠다고 신청을 했고요.
1: 네.
0: 또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뭐 미국, 프랑스, 뭐 독일, 필리핀, 호주 이런 나라들은 또 지금 많이 신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런데 그 신청한 명단들을 보면 이 나라도 우리에 온다고,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서 좀 놀랄 때가 있거든요.
1: 어디길래?
0: 예를 들면 모리셔스, 뭐 네, 모리셔스.
1: 티셔츠 아니면 모리셔스?
0: 모리셔스, 콩고.
1: 콩고는 알아요.
0: 네네, 인도.
1: 인도. 오, 인도에서도.
0: 네, 인도에서 신청을 했고요. 최근에는 뉴칼레도니아라고 들어봤어요.
1: 그러면 또 어디예요?
0: 뉴칼레도니아에서 문의가 왔었어요. 그 뉴칼레도니아가 어디 있냐면 호주 옆에 있는 작은 섬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매월 마지막 주 주일 주보에
1: 네.
0: 어느 나라에서 시청했다라고 저희들 계속 공지를 지난달부터 싣고 있으니까
1: 네네네.
0: 그걸 보시면 되겠고 숫자로는 네. 지금 우리 교구가 7,000명 정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1: 네.
0: 지금 한 4,20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1: 벌써요?
0: 네, 절반이 넘었죠.
1: 어머나.
0: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신청이 시작되면 금방 7,000명 신청이 마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진짜 금방 네. 넘어가겠는데요?
0: 그죠. 이미 몇몇 교구는 신청이 마감이 된 데도 있어요.
1: 진짜요? 벌써? 네. 와, 벌써 저 이렇게 많이 신청한지 몰랐어요.
0: 네네, 그죠. 그만큼 관심도 네. 있고 뜨겁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럼 7,000명 네. 다 차면 문이 닫히는 거예요?
0: 일단 그렇게는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가신청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 나라하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구체적으로
1: 네.
0: 지금 뭐 150명 신청했다 하더라도 120명이 올 수도 있고 또 뭐 180명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계속 조율해 나가면서 7,000명 그 기준을 좀 조절해 가면서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와, 근데 일단은 이렇게 많이 신청했다는 것부터 네. 조금 이제 시작이구나 이게
0: 네,
1: 와닿습니다.
0: 네네네.
1: 근데 그 올해 뭐 초부터 교구에서 빨리빨리 연락이 왔다고 하셨잖아요.
0: 네네네.
1: 연락이 오면 주로 뭘 궁금해하세요?
0: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대구 지금 지난주에도 보면 직접 국제대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홍콩이나 벨기에나 브라질에서 직접 우리 사무실에 왔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우리 대구 대교구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1: 오,
0: 라는 걸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구 대교구의 교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1: 같이 시간을
0: 이렇게
1: 보내고?
0: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대구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또 대구는 어떻게 찾아와야 됩니까? 이런 것들 질문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질문들을 좀 주고받다 보면 단순히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만 궁금해하는 게 아닌 것 같다.
1: 네.
0: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구 대교구가 우리를 어떻게 맞아줄까? 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이런 분위기를 좀 살펴보는 것 같아요.
1: 네. 전 특히 교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0: 네,
1: 그 말이 홈스테이가 네. 필수겠는데요.
0: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대구에 왔을 때 이 사람들 아 정말 우리를 환대해 주는구나
1: 네.
0: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1: 네.
0: 합니다.
1: 진짜 이렇게 문의하는 거 보니까 왜 그렇게 환대를 강조하셨는지
0: 네.
1: 알겠어요.
0: 그죠.
1: 근데 이런 대화들을 다 영어로 하시는 거예요?
0: 뭐
1: 우리 신부님.
0: 뭐 일단 처음에 굉장히 당황을 했죠.
1: 네.
0: 하면서 처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하지 하다가 요즘 제가 루틴 같은 게 있습니다.
1: 오.
0: I'm not good at English. 나는 영어 잘 못합니다.
1: 미리 얘기하고.
0: 해놓고, 네, 미리 얘기하고. 그래서 서툴러도 막 몹짓발짓 섞어서 평소에 인사말 그렇게 하다가 뭐 중요한 이야기들,
1: 네.
0: 뭐 공식적인 안내나 뭐 신청처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내용들은 우리 교구청에 외국어 능력자들 신부님들 굉장히 많거든요. 미리
1: 네.
0: 연락이 오면 그 신부님을 아예 제 옆에 딱 모셔다 두고
1: 아하.
0: 그 신부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 능력자 네. 신부님들 멋지시네요.
0: 네. 그래서 뭐 홈스테이 신청하신 분들 가운데도 나는 외국어 잘 못하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1: 맞아요.
0: 뭐 만약 오디가 외국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면은 홈스테이에 온 청년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1: 되게 소소한 이야기요.
0: 그렇죠.
1: 연애 이야기
0: 네,
1: 이런
0: 맞아요.
1: 거.

0: 연애 이야기도 잘할 수 있으면 성공인데 그 사람들하고 뭐 지금 우리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지 아, 기후 위기 이런 얘기 안 할 거거든요.
1: 그쵸, 그쵸.
0: 밥 먹었니 피곤한 이런 정도의 맞아. 이야기만 선칫발칫 하면서
1: 맞아요.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래서 그거 나눠주신다면서요. 홈스테이 가정에
0: 네, NAC 카드
1: 그림표 같은
0: 네네,
1: 거
0: 그리, 네. 그림으로 말해요.
1: 네,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그게 아마 다른 교과하고 다 같이 준비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시계 들어오는 그림에서 네. 몇 시에 들어오니? 이런 거 다 되더라고요.
0: 배고프니도?
1: 배고프니 배고프니 이렇게.
0: 그러면은 1, 2, 3, 4, 5가 있으니까 5만큼 배가 고파요. 1만큼 배가 고파요.
1: 와!
0: 대답할 수가 있겠죠.
1: 이렇게 디테일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홈스테이도 신청, 2차 신청 꼬고 해주시고요. 네. 노래도 꼬고 하고 다음 질문 뽑아보겠습니다. Still waiting for you.

0: 실의 Waiting for You 듣고 왔고요. 월요 청년대회 WYD Q&A 라운지 우리 너튜브 화면 보셨죠? 궁금한 걸 질문을 보내주셔야 뽑아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콘텐츠로 이어갈 수가 네. 있습니다. 질문들은 문자메시지 샵 0931번이나 인별그램 DM 통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럼 취합해서 Q&A 상자에 담아두고 신부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럼 신부님 두 번째 질문 뽑아주시죠.
1: 네. 좀 더 쉬운 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0: 과연?
1: 네, 보라색 뽑았습니다. 보라색. 제가 좋아하는 색이 보라색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과연 쉬운 질문이 들어있을까요?
1: 네. 요즘 가톨릭 신문이나 평화신문을 보면 다른 교구에서도 WID 교구대회 준비가 한창이던데요. 다른 교구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허. 혹시 서로서로 벤치마킹도 하시나요? 네.
0: 안 그래도 국제회의 하셨다는 얘기 듣고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1: 네네네.
0: 다른 교구와 그럼 막 경쟁이 붙지 않아요?
1: 사실 뭐 어느 교구에 외국 청년들이 더 많이 오냐, 또 어느 교구 프로그램이 더 재밌나 이런 경쟁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가 우리나라로 발표됐을 때 각 교구 청년 청소년 사무를 담당하는 신부님들이 모여서 원칙을 정한 게 있어요. 우리는 협력한다. 그리고 함께 가야 한다. 그래서 서로 아이디어와 준비도 지금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죠. 특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나 정부의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야 될 때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아직 서툴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서로 도우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전에 현정수 신부님이 저와 함께 이 방송에 나왔 어떤 거 기억나시죠?
0: 네네.
1: 뭐 후시땡?
0: 후시땡
1: 네.
0: 맞아요. 네.
1: 그래서 저도 답례로 몇 주 전에 수원교구 유튜브에 가서 수원교구 교우들과 저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0: 정말요?
1: 네. 특히 뭐 사사하게는 뭐 기념품 같은 것들도 각 교우가 따로 준비하는 것보다 같이 준비하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또 좋은 기념품을 만들 수도 있겠죠. 굳이 뭐 경쟁을 해야 한다면 뭐 이런 경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더 잘하느냐.

0: 라는 것보다 누가 더 잘 나누고 있느냐 예, 이런 경쟁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진짜 네. 시노드 교회다. 네. 그렇죠. 아, 이렇게 신부님들께서 준비 과정을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0: 네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1: 또 저희 평신도들도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겠어요.
0: 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참 이렇게 다 같이 머리를 맞대시는 만큼 아마 또 CBCK 교구대회 그 준비위에서 조율을 또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네네. 그러면 뭐 회의를 하러 서울로 가시나요?
0: 네, 자주 갑니다. 최소 분기마다 한 번씩은 대면에서 회의를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줌 회의를 통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또 몇 달 전까지 매주 줌 회의를 했었어요. 그렇게 회의 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뭐 회의를 거듭하면 할수록 회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1: 그래요?
0: 있어요. 지난 여기? 9월 회의 때는 대구 내려오는 기차를 제가 놓쳤습니다.
1: 어머, 회의가 길어져서요? 네. 어머.
0: 기차 시간을 예매를 해놨는데 그 기차 시간을 못할 정도로 그 기차를 못할 정도로 회의가 길어져서
1: 어떡하셨어요?
0: 결국 또 다시 다음 기차를 알아보는데 전부 다 매진인 거예요.
1: 어떡해. 어머.
0: 계속 새로 고침 계속 눌러서 예매해놨던 자리는 못 앉고 좀 다른 자리로 타고 내려올 뻔했고요.
1: 그만큼 뭐 열기가 뜨겁다는 걸까요?
0: 네, 뭐 다른 교구도 이제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같이 어려운 것도 있고 또 공유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하니까 점점 말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또 저도 그 다른 교구 신부님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아이디어도 얻고 또 저희들도 도움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11월에 또 회의가 있는데 그때는 기차 시간을 좀 넉넉하게 좀 잡아놔야 되겠다.
1: 맞아요.
0: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대구로 꼭 돌아오셔야 돼요.
0: 네. 어떻게든 내려와야죠.
1: 네. 아무튼 진짜 뜨거운 회의 현장이긴 하네요.
0: 네네.
1: 그럼 시간이 조금은 남았으니까 저 궁금한 거 하나는 그 국제 회의
0: 네
1: 거기서는 뭐 하신 거예요?
0: 이제 뭐 평화 방송이나 가톨릭 신문에서 계속 뭐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던데 쉽게 말씀드리면 세계 청년들을 준비하고 있는 전 세계 교회 관계자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응답하는 자리였던 거죠. 네. 지난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인천에서 열렸는데 우리 교구는 우리 찬양신부님 두 분이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비전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 궁금해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우리 각 교구에서 교구대에 준비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부스를 쭉 차려놨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각 교구의 준비사항을 보고 궁금한 것들도 물어보고 또 안내해드리고 뭐 그런 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럼 그렇게 설명을 듣고 돌아가서 우리나라 이제 청년들한테 그 내구라는 곳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한다더라 하면 청년들이 신청하고.
0: 네, 그런데 너무 덥대.
1: 아,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0: 서울에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갈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1: 그렇군요. 네. 이렇게 지금 4천 명이 넘게 신청을 했고요.
0: 네네.
1: 아, 우리 행복가족들도 이런 지금 뜨거운 관심에 적극적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1: 네. 아, 이렇게 뭐 전국, 외국 상황, 전반적인 준비 과정을 들으니까, 확실히 좀 WID가 실감이 나고.
0: 네, 그죠.
1: 설레네요.
0: 10월 2일이 300일입니다.
1: 와, 이제 300일 남은 거예요?
0: 네. 이제 곧 이제 200일 때가 되겠죠.
1: 네. 여러분, 홈스테이 2차 신청도 이제 더 미루지 마시고요. 빨리 해주세요. 저도 할게요.
0: 네.
1: 아, 우리 문자 메시지로 우리 엘리사벳님께서 신부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참 잘생기시고 멋있으세요.
0: 아마 이런 형제 자매들 덕분에 제가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겠죠.
1: 네. 네.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 이 에너지가 더 커가지고.
0: 네.
1: 그리고 2358님, 와, 4,000명이 벌써 넘었다니 신기하네요. 신부님 파이팅 하세요. 저도 본당 어르신들께 홍보 많이 하고 있어요. 라고
0: 감사합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아이, 우리 2358님께 우리 그 WID 십자가와 성모성화 미니키링 네네네네. 드려도 되겠죠?
0: 네, 그럼요.
1: 아, 네, 우리 2358님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월요청년대회 문창규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신부님 오랜만에 너무 반가웠고요.
0: 네.
1: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두나미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함께 들었습니다. 막간 교구 소식입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대구교구대회에서 봉사할 봉사자 3차 모집 중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양성 과정이에요. 10월 21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에 6번의 양성 과정을 거치면 WID 미니스터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뭐 단순히 WID 이야기만 하지 않고 나의 신앙 전반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까지 등록이지만 선착순 120명이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까요. 얼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구대교구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대구교구대회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고 본당 신부님이나 뭐 주변 지도 신부님 서명도 받으셔야 합니다. 교구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교구 소식이었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에 함께한 아네스의 행복찻집 문 닫을 시간입니다. 나를 따라라. 오늘 매일미사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리 출신의 마테오를 이 한 말씀으로 구하시죠. 동족들을 배신하고 호의호식하는 마테오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알아봐 주셨고 결국 나를 따라라는 이 한 말씀으로 마테오를 우리 교회 복음사가의 한 축으로 세우시는데요. 남은 하루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한 말씀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오후 2시 벡터 신부님과 함께 여러분 마음을 채워줄 노래들로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칠리아, 저는 운하경 아네스였고요. 꽃동네 수도자 참미단의 나를 따라라를 끝으로 인사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CPBC FM
1: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2: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1: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2: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1: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2: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1: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2: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1: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2: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3: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성동성당 황복은 미카엘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의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신앙과 음악,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CPBC 라디오. 따끈따끈 갓 구워진 CPBC 라디오 앱 빵에서 만나보세요.
5: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Dance with me, baby. 최정윤의 노래로 2부 시작했어요. 2055님이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에게 먼저 연락했는데 별일 없냐는 한마디에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점심 먹고 산책하다가 예쁜 하늘을 봤는데요. 잠깐 멈춰 서서 바라보는 여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오후 3시 바쁜 하루 중에 잠시 쉬어가는 이 시간이 모든 청취자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오,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해서 별일 없냐? 근데 이렇게만 얘기해도 진짜 오랜만에 통화했는데도 그냥 바로 어제 통화한 것 같은 친구 있죠.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바로 어색함 하나도 없이 이야기를 바로바로 이어갈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우리가 진짜 살만한 인생이에요. 그쵸? 점심 먹고 산책하면서 예쁜 하늘 보는 그런 여유 진짜 필요해요. 지금

0: 하늘도 예쁘거든요. 여러분 계신 곳 어때요? 하늘 보기 참 좋은 시간 오후 3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553님, 아침에 알람을 5번이나 끄고도 지각을 안 한 제 자신이 너무 대견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늘 휴무일인 거 있죠? 괜히 씻고 옷까지 다 입은 게 억울해서 카페라도 나와서 커피 한잔 하고 있어요. 오늘의 교훈은 하나입니다. 알람보다 먼저 출근 일정을 확인하자. 오늘 굉장히 부지런했네요. 그렇죠? 그래도 막 카페에라도 나왔으니까 네, 잘했어요. 괜히 막 혼자 막 짜증내다가 다시 이렇게 눕는 것보다는 카페라도 나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힐링하고 하늘도 한번 보고 네, 가을을 좀 만끽하는 그런 날 보내시면 좋겠네요. 오히려 좋아. 그렇죠? 오늘 휴무일이어서 카페에 나와서 일찍 하루를 시작했으니까 오늘 뭔가 여유로운 하루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320님은 회사에서 점심 메뉴 정하는데 10분을 고민했거든요. 근데 결국 어제 먹었던 메뉴 또 먹었어요. 친구가 그럴 거면 왜 고민했냐고 묻길래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야 덜 질리잖아 라고 했어요. 빗띠 오늘 점심 메뉴 궁금해요. 아, 점심 뭐 먹는지도 진짜 직장인들에게는 큰 예, 나의 소소한 행복이죠. 근데 왜 또 어제 먹었던 걸 또 먹었을까요? 왜 자주 먹는 걸 자꾸 먹을까? 그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장 좀 편하게 접근성이 좋다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오늘 공심채 볶음에 쌀국수 먹고 왔습니다. 맛있겠죠? 꽃빛띠 바라기님, 하늘 보니 빛띠 얼굴이 더 예쁨. 어머, 뭐야. 진짜 이런 문자 진짜 많이 보내줘요. 예, 네, 좋아. 너무 좋아. 많이 보여. 거짓말이어도 좋아. 진짜로. 예. 네. 아시죠,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예, 빛띠도 춤추게 한다.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좋다. 샵 1053, 한 통에 100원의 문자. CPBC 빵 빵톡 새롭게 단장했으니까 많이 들어와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자, 노래 듣고 와서 삼세판 퀴즈 함께 할 겁니다. 선물 푸짐하게 챙겨놓고 여러분께 드리려고 예, 준비해놓고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두셰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는요, 삼신홀딩스 제공 그리고 한국비드랩 제공이고요. 노래 두 곡 듣고 삼세판 퀴즈 함께 할게요. 노래도 너무 좋아요. 최유리의 세상아 동화처럼 화사 굿굿바이.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그게 뭐죠? 짜릿한 승부로 도파민 풀 충전 3세판 퀴즈. 주말 후유증도 날려주고 월요병 없애주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두시의 뮤직의 선물 창고 활짝 열리는 3세판 퀴즈예요. 세 번의 퀴즈와 세 가지 선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한 선물은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크림 걸고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추석을 앞둔 이맘때쯤 우리 부모님들이 흥얼거리신 노래가 있어요. 바로 나훈아의 고향역이라는 곡인데요. 잠깐 들어볼까요?

켜요. 빰빰빰. 자, 언제 들어도 명곡이잖아요. 나나나나 요 부분. 요 부분에 가사 아시겠죠? 요 첫 소절에 꽃 이름이 나옵니다.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이고요. 주로 가을에 많이 볼 수 있는 이 꽃의 이름은 뭘까요? 1번 아카시아 빠밤빰빰 이거냐? 아니면 2번 코스모스 짜장짱짱 뭐가 더 입에 착착 붙어요 여러분? 1번 아카시아, 2번 코스모스. 정답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053이나 CPBC 빵,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그냥 드리지 않아요. 예. 힌트송 팍팍 드립니다. 조관우의 코스모스 하고요. 그리고 태양의 눈, 코, 입까지 예, 힌트송 두 곡 전해드릴게요.

자, CPBC 라디오 두시앤뮤직 김빈나입니다. 3세판 퀴즈 함께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 가을에 많이 볼 수 있는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아카시아, 2번 코스모스였습니다. 지금 딱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하네요. 여러분 계신 곳은 어때요? 코스모스 피었습니까? 정답, 코스모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3331님, 정답 코스모스. 저희 어렸을 적 초등학교 가는 길에 코스모스가 하늘하늘 피어있었던 게 기억나요. 한두 송이 꺾어서 잎을 떼어가며 지루한 학교길을 다니곤 했었죠. 그러셨구나. 맞아, 예전엔 코스모스 진짜 많았는데 요즘에는 길거리에 가다 보면 있네? 이런 곳이 있고, 아니면은 진짜 코스모스 엄청 많은 그런 곳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3884님, 2번 정답 코스모스. 조금만 위로 올려주세요. 0139님, 정답 2번 코스모스. 코스모스 비어있는 이 노래 가사를 또 해주셨어요. 나우나 가수의 방긋하며 잇몸 드러내며 웃는 모습. 아, 뭔지 알 것 같다. 코스모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1324님, 코스모스, 내 나이 40, 코스모스 안 보고 산 지 오래네요. 애들이랑 주말에 공원 가야지 하셨습니다. 네, 가세요, 가세요. 9월 말부터 10월이 만개하는 그런 때라고 해요. 네. 지금 아마 좀 이렇게 피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3756님, 2번 코스모스, 코스모스 피는 계절이네요, 벌써. 그러니까요, 코스모스가 피는... 가을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6573님 2번, 9859님 2번 코스모스, 9967님 코스모스, 7805님 안녕하세요. 71세 귀여운 할머니 크리스타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모두 해피 추석 되세요. 어머나 세상에, 너무 귀여운 우리 크리스타 언니시다. 할머니는 무슨 71세인데. 은니지, 은니. 코스모스 정답 보내셨고요. 아, 우리 7805, 우리 크리스티나 은니도 예, 해피 추석 되세요. 9420님, 이번 코스모스요. 저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꽃입니다. 추석 다음 주가 생신인데 어릴 때 코스모스 꽃잎을 넣은 편지 선물했던 기억나네요. 오, 세상에. 낭만이다. 그쵸? 코스모스 꽃잎을 착 눌러가지고 말려가지고 예, 거기 편지 써가지고 선물했던 거잖아요. 편지 예전에는 꽃 이렇게 말려가지고 붙여서 많이 썼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셨죠? 5815님, 코스모스 시골 가면 버스 정류장에서 크게 크게 틀어 추석을 실감하게 하죠. 아, 이 노래를, 이 나훈아의 고향역을 코스모스 이거 말하는 거죠. 아, 시골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크게 틀어놓는다. 에, 압류 압류. 훈아 오빠 노래는 뭐 다 명곡이니까. 자, 오늘 뭐 다 100% 다 코스모스라고 하셨네요. 에, 코스모스 아니라고 하신 분이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오호. 아카시아가 하나도 없어. 꽃 빗띠 바라기 님이 빗띠가 부르니까 아카시아도 어울리는데, 아카시아! 이것은 약간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좀 억지스러워.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0139님께 인텐시브 크림 선물 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빰빰. 빠빠빠 축하축하 축하축.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두 번째 퀴즈, 청춘 누룽지 드리는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두 번째 퀴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찍기 실력이에요. 추석을 앞두고 명절 음식 먹을 생각에 설레는 분들 계시죠? 추석 명절의 대표 음식 송편과 갈비찜 중에 한 개를 고르라 그럴 거예요, 우리 AI 방글이한테. 그러면은 AI 방글이가 송편을 고를지
갈비찜을 고를지 어떤 걸 고를 것 같은지 정답 적어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청춘 누룽지 드리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053이나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요거는 공평하게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지금 저희도 모르거든요. AI 방글이가 뭘 고를지. 송편 아니면 갈비찜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첫 번째 곡은 줄리엣의 그림의 떡이고요. 자두의 연탄갈비. 듣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0: 줄리엣의 그림의 떡, 자두의 연탄갈비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AI 방글이를 만나볼게요. 방글이 안녕, 잘 지냈지? 이번 주에 추석 연휴가 있거든? 사람들이 연휴에는 어떤 거를 AI한테 많이 물어봐?
1: 잘 지내셨죠? 추석 연휴 동안 사람들이 AI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대표적인 질문 다섯 가지입니다. 명절 안부 인사말, 친척, 상사, 거래처에 보낼 예의 바르고 센스 있는 추석 인사 문구 추천, 차례상 차림 및 절하는 법, 홍동백서 조율이시 등 차례상 진설법과 남녀공수 손 위치 방법, 연휴 생활 정보, 명절 기간 문 열린 주변 병원 약국 위치 및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 남은 명절 음식 활용법, 처치곤란한 남은 전, 나물, 갈비찜을 활용한 재활용 요리 레시피, 연휴 즐길 거리, 가족들과 함께 가기 좋은 근교 나들이 장소 및 정주행할 OTT 콘텐츠 추천.
0: 와, 진짜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물어본다. 또 바쁘겠다. 명절 음식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이야기해 준 것 같은데 갈비찜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명절 음식 중에서 혹시 칼로리가 제일 높은 거는 뭘까?
1: 명절 음식 중 단위 체중 100g당 칼로리가 가장 높은 것은 약과입니다. 약과는 밀가루 반죽을 기름에 튀긴 뒤 꿀이나 물엿에 졸여 만들기 때문에 100g당 약 400에서 420kcal에 달하는 열량을 자랑합니다. 크기가 작아 무심코 집어먹기 쉽지만 2에서 3개만 먹어도 밥 한 공기 약 300kcal를 훌쩍 넘게 됩니다.
0: 이번에 약과를 조심해야겠구나. 너무 위험하다, 약과, 세상에. 그러면 우리가 명절에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최대한 좀 체중이 늘지 않는 그런 비법이 뭐가 있을까?
1: 채소 나물부터 먹기. 식사 시 나물이나 채소를 먼저 먹은 뒤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차례로 먹어 과식과 혈당 스파이크를 막습니다.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음식을 큰 접시에서 집어먹지 않고 개인 접시에 먹을 만큼만 덜어 먹어 총 섭취량을 조절합니다. 고당도 디저트 제한하기. 약과, 송편, 식혜 같은 주전부리는 칼로리와 당류가 매우 높으므로 양을 정해두고 소량만 맛봅니다. 식후 15분 가볍게 걷기.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가벼운 산책으로 혈당 수치를 내려 지방 축적을 최소화합니다.
0: 아니, 개인 접시는 할 수 있겠는데 식사 후 바로 눕기 이거는 너무 어려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는 너무 어려운 미션이긴 하다. 한번 노력해볼게. 식혜도 너무 맛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석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있잖아. 송편과 갈비찜 중에서 뭐라고 생각해? 갈비찜은 일단 뭐 명절 음식 대장이니까 꼭 먹어야 되고 송편은 진짜 추석하면 송편이잖아. 꼭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생각해?
1: 하나만 꼭 골라야 한다면 저는 송편을 고르겠습니다. 갈비찜은 명절을 대표하는 화려한 메인 요리지만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반면 송편은 오직 추석에만 그 상징성과 제철의 의미를 온전히 가지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그의 새로 나온 핵곡식으로 정성껏 만들어 먹는 송편이야말로 추석이라는 계절과 명절의 정체성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오, 역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네. 고마워. 오늘 AI 방글이가 송편을 골랐으니까 송편을 고른 분들께 선물을 드릴게. AI 방글이 이번 명절에도 수고가 많다. 귀동님이 우리 방글이 화났구나. 너무 둘 다 먹으면 되지 뭐 이런 걸 물어봐. 뭐 이런 걸. 근데 너무 정말 딱딱딱 이렇게 짚어서 알려주지 않아요? 세상에. 정답 송편입니다. 송편을 골랐어요. 네. 그래서 오늘 송편, 오늘 갈비찜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방글이들은 갈비찜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리고 송편 중에서도 깨송편이냐, 네, 콩 들어간 송편이냐, 요거 지금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5896님. 추석에는 AI도 송편 택하지 않을까요? 요새는 송편도 갈비찜도 파는 곳이 있긴 하지만, 추석하면, 솔잎 주워다가 쌀가루에다가 콩, 밤 또는 깨와 설탕가루 넣어서 만드는 골라 먹는 재미. 요즘은 다 사먹어서 맛있는 깨만 있지만요. 이렇게 또 새싹 문자 보내주셨고요. 5105님 송편, 4213님은 갈비찜 찍어요. 9967님, AI의 입맛 정말 궁금하네요. 갈비찜. 5813님, 그래도 추석인데 송편. 7805님은 추석 대표 음식이니까 AI가 딱 송편 말해줄 거야 했는데 진짜 말해줬네요. 2037님, 방글이는 추석이라서 추석 대표 음식은 송편 아닐까요? 추석에는 송편 예쁘게 빚으며 하하호호 웃음이 나오는 명절 되기를 바라며. 9420님, 추석 송편이죠. 송편도 깨소파와 콩소파가 있는데 저는 깨소파입니다. 우리 방글이들은 이렇게 딱 취향이 명확해서 좋아요. 네. 저도 꿀 들어간 거 딱. 근데 이번에 밤만 들어가 있는 송편이 나왔더라고요. 통밤이 들어가 있대요. 그 주문했잖아요. 먹어보고 싶어서. 맛있겠죠? 제가 먹어보고 맛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2696님, 저 송편이요. 한국의 명절, 기념일 중에 설날, 추석, 노동절이 제일 좋아서. 왠지 알 것 같아요. 설날에는 떡만둣국, 전요리. 추석에는 송편, 전요리 먹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노동절엔 뭐 드시는 거예요? 자,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송편, 8588님도 송편이라고 보내셨고요. 9941님, AI 방글이는 송편, 제 마음은 갈비찜인데 그래도 추석이니까 갈비찜이 더 비싸지만서도 정서의 송편을 고를 듯하다. 우리 경제까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었고요. 성당 가서 송편 사왔습니다. 떡을 안 좋아하지만 지금 맛있네요. 성당에서 파는 송편 맛있어요. 네, 8766님. 자, 이 중에서 송편이라고 보내주신 7805님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빰빰 송편이다. 빠라밤.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세 번째 문제 선물은 100억 커피 2만 원권 상품권.

거예요. 문제 나갑니다. 추석을 우리말로 한가위라고 하죠. 가위라는 글자는 가운데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한가위는 가을의 한가운데 날, 음력 8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입니다. 한가위의 한은 어떤 의미일까요? 1번 크다의 한, 2번 하나의 한. 자, 1번 크다, 2번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한강이 왜 한강일까? 왜 한강일까? 를 생각하시면은 쉬우실 수 있어요. 정답 맞히신 한 분께 100억 커피 2만 원권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053이나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힌트송이에요.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그리고 정준하의 키 큰 노총각 이야기.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키 큰 노총각 이야기 정준하 듣고 왔어요. 2041님 1번 크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5102님도 4213님도 크다. 정답 1번. 8451님 벌써 추석 며칠 안 남았네요. 지금 강원도 가고 있는데 차가 많이 막히네요. 헉, 벌써요? 벌써 시작된 거예요? 크다의 한 같네요. 9238님 1번 크다. 대보름달처럼 크다는 의미 아닐까요? 맞아요. 3633님 1번 크다 아닐까요? 8588님 정답 크다. 추석에 휘영청 큰 달을 볼 수 있기를. 맞습니다. 가을 가운데에는 큰 명절 한가위고요. 한강도 큰 강이라는 의미로 한강이란 이름을 가지게 됐죠. 정답 1번. 백업커피 2만원권 상품권 가져가실 주인공은 8451님입니다. 축하드려요.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지금 바로 성함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내일은 주제 선곡 대결 함께 할게요. 오늘 끝곡은 좀 편안하게 마무리합니다. 선우정아의 뒹굴뒹굴 들으시고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선수들 아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마음 졸이면서 응원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뭐 경기 결과에 따라서 괜히 하루 기분 좋아졌다가 또 아쉬웠다가 아 어제 저녁엔 뭐 승리를 해서 네 농구가 기분이 업업업 됐습니다. 응원하라는 마음이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안 게임 같은 큰 경기 때에는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스포츠라는 공통의 언어로 만나고 오랜 시간 땀 흘려 준비해온 서로의 노력에 박수 보내는 자리니까요. 오늘은 경기의 승패를 잠시 내려놓고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로 이어지는지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그런 긍정의 응원을 한 대 모아볼까요? 오솔길 가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기도 산책 지금 시작합니다.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0: 받아보세요.
1: 한국도박문제예방지원 1336.
2: 네, 예수 파이팅 요나와 고래 사냥이 부른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예, 오늘 기도 요소길 끝나는 그 시간 무렵에 여러 종목의 결선이 이어진다고 하네요. 아시안 게임. 네. 뭐 그리고 6시쯤엔 뭐 수영 결승이 있다고 하죠. 와, 다들 뭐 저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은 TV 앞에 모여서 응원하게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랜 시간 흘렸을 땀을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온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뭐 또 아쉽게 결과가 나오든 정말 수고했다고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마음도 함께 하시겠죠. 어쩌면 기도도 그런 응원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힘겨운 누군가의 곁에 마음을 보태고 잘 견뎌내고 있는 분들에게 당신을 응원합니다 하고 조용히 힘을 건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도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응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함께 나눠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하하대사님이 제일 1등이시네요. 오늘은 저도 아네스하고 같이 네 어제 농구 시합 보는데 아네스는 엄청 흥분해서 기뻐하다가 또 화내다가 하는 모습이 더 재미있었어요. 저희도 어제 저녁에는 또 다 같이 놀이방에서 모이는 날이거든요. 일요일은. 그래서 그 농구 경기를 틀어놓고 보는데 한편에서는 또 WYD 묵주를 만드느라 또 막 매듭을 하느라 뭐 너무들 정말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몇몇은 또 TV를 보면서 열을 냈다가 안 냈다가 와와 하면서 저도 조금은 기분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뭐 안 들어가면 아 왜 안 돼 뭐 패스를 왜 저렇게 뭐 알지도 못하면서 저도 그랬더랍니다. 근데 결국에 가서 이겨서 좋았죠. 근데 조금 전에 뭐 힘들게 다들 싸웠는데 누구가 뭐 더 잘했고 못했고 그거보다도 더 열심히 다 정말 마음 모아서 함께 했던 그 수고가 이렇게 열매를 맺은 것 같아서 정말 수고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죠. 네. 069 하나님, 네, 우리 편이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참 곤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나라만 몇 개일까요? 아우 뭐 수도 없이 많죠. 예, 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선수에게 메달이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메달을 꼭 따는 것만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는 아니니까 하느님 섭리대로 하십시오 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완전 정답을 얘기하셨네요. 그래도 기왕이면 열심히 수고하고 준비했으니까 좋은 결과를 내면 좋고 그렇지 못해도 너무 비난하지 말고 아 그래도 너무 수고했다 그러면서 등 두드려주면서 다음 기회엔 더 잘하면 되지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수녀님들도 그랬어요. 아 너무 그 사람 뭐 못한다 하지 말고 용기를 내줘 용기를 해줘 용기를 더 불어넣어줘야 돼. 우리 수녀님 한 분 때문에 제가 다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네. 콩퐁퐁 김지혜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어제 5개나 땄다는 말을 듣고 한국이 대단하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예, 저력이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한마음으로 화이팅하고 마음을 모으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도 그럴 때 도와주시죠.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고 자꾸만 갈라지고 그렇지만 않으면 멋진 국민입니다. 우리나라가 예 기도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 노래입니다. 난 내가 좋아.

난 내가 좋아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 노래였습니다. 예, 2037님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추석 연휴가 얼마 안 남은 햇살이 아름다운 가을가을한 월요일이네요. 오늘도 기도와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오솔길 4시 알람음에 쏙 들어왔어요. 하하 정말 참 정겨운 문장이에요. 항상 볼 때마다 예 가을가을한 날이죠.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하늘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정말 파란 하늘인데요. 구름 하얀 구름이 몇 점 흘러갈 때 저게 바다인가?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봤었는데요. 정말 어제 참 옥상에서 저는 이 북한산 바라보는 게 너무 좋은데요. 노을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예. 아무튼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네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 네 오랜만에 출첵하고 청취합니다. 장염으로 일주일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요요 아이고 잘 어떻게 뭘 잘못 드셔서 그렇게 장염이 또 일주일이나 이렇게 또 고생하셨을까요? 네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 주셨겠죠? 네. 아, 음식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여름 내내 뭐 이렇게 또 보관해 뒀던 음식들이 이제 냉장고 안에서도 상한답니다. 그러니 그런 건 빨리빨리 치워버리고요. 네. 안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예.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저는 지난 주말 성소에 대해 다시 한번 식별을 해보기 위해서 교구에서 하는 모임도 다녀오고 친구랑 만나서 일도 도와주고 만난 음식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최선을 다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네 그러시군요. 성소 주님이 원하시면 분명히 부르심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 안에서 잘 식별하시기 바라고요. 아유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 참 좋지 않습니까? 뭐 열심히 일한 다음에 또 주말에는 또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서 만난 음식도 나누면서 또 일상에서 살아왔던 얘기 도란도란 두런두런 남성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만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걸어가시는 네 우리 사무엘 형제님 네 고맙습니다. 개혜정 스텔라님 네 어서 오세요. 오늘 낮에 작은 고모님께 안부 인사드렸는데 현재 저희 친할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시는데요. 심리적으로 네 불안하신 건지 자식들이 본인을 버렸다고 생각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할머니 모셔오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되시면 이 춘남 안나 할머니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유 요양원에 계시면 노인들 어르신들이 나를 버렸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하지만 치매가 악기가 있고 아니면 수발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일 때도 있고 뭐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모시긴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잘 보시고 너무 어르신이 너무 마음이 섭섭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잠시라도 다시 집에 모셔왔다가 또 다시 또 요양원에 모셔가기도 하고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잘 알아듣도록 또 너무 할머니가 섭섭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아 정말 우리 지금 노인 정말 연령들이 많으신 분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가족도 그렇고 저희 수녀원도 그렇고 좀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네 기도해드릴게요. 이춘남 안나 할머니 위해서요. 네 디오니시아님 네 오 수녀님의 말씀에 깨달았어요. 아시안게임을 홀라당 잊고 살았다는 사실을요. 아이고 호주도 거기도 아시아잖아요. 저희는 참여하지 않으니 뉴스에 나오지 않거든요. 갑자기 한국이 낯설어졌어요.
그렇군요. 그게 뭐죠? 거기가 아시아는 아시아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동북아시아도 아니고. 아무튼 홀라당 잊어버리셨다는 말씀이 너무 재밌네요. 표현이 너무 신랄합니다. 네, 낯설지 마시고 우리 선수들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만큼 또 결실 맺고 또 우리 국민들도 기뻐하라고 예, 기도해 주세요. 네, 김상은 곰님께서 수녀님 이틀 빼고 날마다 욥기 듣고 있어요.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제 이야기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욥기를 읽다 보시면 정말 하느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뻗대고 하느님 앞에서 막 고집도 부리고 막 그랬지만 별거 아닌 나를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뭐 그런 걸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 쏙 돌아갑니다. 사실은 예 아무튼 묵상 잘 하시면서 주님을 가깝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 얼 바오로 바라기 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명동성당 레조 담당 문기현 바오로 신부님께서 10월 1일 부정맥으로 입원하셔서 시술 받으신대요. 와, 부정맥하고 시술. 아유, 잘 수술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술이 이렇게 정맥 속으로 뭔가를 집어넣어서, 뭐, 그거를 하는 건데요. 스턴트 시술이라고 하나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시술을 받기도 하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어머니 고 모니카님이 몇달 전에 쓰러지셔서 많이 힘들어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어머, 그렇군요. 예, 부디 두 분이 주님과 성모님께서 치유의 은총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니가 고 모니카님이셨군요. 네, 아이고 문기원 바오로 신부님, 네,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머니 모니카님도 네, 정말 쾌차하셨으면 하는 마음이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클라라님, 네, 처음 글 남겨 맞나요? 클라라인가요? 맞죠? 예, 대개는 C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G라고 해서 깜짝하고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예, 처음 글 남겨본다고요? 예. 저희 부부는 아기 천사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올 여름부터 나프로 임신센터에서 임신 준비하고 있는데요.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네요. 저희 부부에게 하느님 선물, 아기 천사가 찾아오길 응원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정말, 아가 귀여운 천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운 일이네요. 네. 아마도 주님이, 꼭 정말 사랑의 열매를 품에 안도록 해주시기를 예, 기도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 우리 글라라님 부부에게 네, 정말 알토란 같은 예쁜 아가가 찾아오길 주님 도와주세요. 네, 닥터 쿨님, 네, 수녀님 어젯밤에 영면에 들어가신 황 마르타 할머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고, 어젯밤에 주님 품으로 황 마르타 할머님께서 가셨군요. 예, 평생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고, 신앙생활도 잘 하셨을 텐데, 마르타 할머니 위해서, 예, 영원한 안식을 빌어 드리겠습니다. 예. 네,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송요찬 아킬리노 형제님 신청해 주신 기도사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님, 인천교구 고광동 성당의 송효찬 아킬리노입니다. 제20회 2026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승전보를 기대해봅니다. 힘내라 힘, 아자아자 대한민국 화이팅!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큰 부상도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요찬 아킬리노 형제님. 아, 참 재미있는 기도 요청이네요. 모든 분들이 지금 관심사가 그쪽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예, 우리 선수들을 향한 마음이 참 이렇게 열심하시고 따뜻하구나 싶어서 저도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 마음 같으면 뭐 매일마다 승전보가 들려왔으면 좋겠죠. 힘찬 박수를 또 보내고요. 좋은 결과를 뭐 얻지 못하거나 제 실력을 다 보여주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그래도 따뜻한 응원을 보내야겠죠. 네, 또 뭐 결과가 좋은 선수들에게는 더 기쁜 일이고요. 특히 열심히 준비했는데 부상을 당해서 경기를 포기하거나 제 기량을 펼치지 못하면 선수 본인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네, 부상을 걱정하시는 우리 형제님의 마음, 자, 정말 따뜻한 마음 같습니다. 뭐 막 넘어질 때마다 아우 저 선수 다쳤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막 안타깝잖아요. 네, 모든 선수들이 큰 부상 없이 정말 건강하게 준비한 만큼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기를 저와 우리 오솔길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느님,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경기하는 순간마다 담대함과 평온한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무엇보다 모든 선수들이 큰 부상 없이 건강하게 경기를 마치게 하시고 결과와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따뜻한 박수와 격려를 보내게 하소서. 우리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주님께서 늘 지켜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같이 함께 들을까요? 박소정이 노래합니다. 소중한 당신을 응원해요.

내 손안에 CBBC 라디오 스마트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CBBC 빵이 새롭게 단장했죠. 더 귀엽고 산뜻해진 어플 디자인은 기본 간편한 회원 가입을 통해서 무료로 방송에 참여하는 것도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편성표, 선곡표, 홈페이지 보이는 라디오 메뉴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코너들을 언제든지 다시 듣고 이어들을 수 있는 AOD 플레이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즐겨 듣는 프로그램 방송 알림 기능까지 추가됐어요. 신앙이 필요한 순간부터 음악과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CBBC 라디오 새로워진 CBBC 빵에서 만나보세요.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CBBC 빵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또 사연 보겠습니다. 오지수 미카엘라님, 네, 어서오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하게 도와주세요. 송유찬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와, 다들 젊다 젊어. 그죠? 젊으신 목소리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형제님, 자매님, 네, 미카엘레님, 네, 고맙습니다. 예, 이게 참 스포츠라는 게요. 하나를 모아주는 힘이 있어요. 막 힘들게 처져 있다가도 어떤 경기가 정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 또 뭐 어떤 그런 경기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땐 확 하나로 모으잖아요. 이게 참 힘인 것 같습니다. 예. 하하대사님, 저도 아시안 게임 선수들에게 응원을 전합니다 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참, 하하대사님 고구마 고맙습니다. 수녀님들하고 같이 잘 먹을게요. 0545님, 네, 수녀님, 인천교구 고강동 성당의 송유찬 아킬리노입니다. 앞으로도 꼭 기억해 주세요. 아유, 그럼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늘 문자 올리시고요. 필요한 기도 예 요청하시면 항상 함께합니다. 네. 7855님, 네, 송요찬 아킬리노 형제님, 선수들을 생각하시는 형제님의 마음에 함께 응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아, 우리 지금 뭐 아세안 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다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중요한 종목일수록 다들 더 마음이 가죠. 네,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뭐 성적이 좀 안 좋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애쓰고 노력한 우리 선수들 또 등 토닥토닥 해 주시길 바랍니다. 퐁퐁 김지혜님, 송유찬 아킬리노 형제님의 바람대로 예 아시안게임 중에 선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예 퐁퐁이도 크게 바랍니다. 예, 건강한 모습, 다치지 않는 거. 그래야 다음에 또 기회에 더 잘하죠. 그죠? 예, 고맙습니다. 2037님,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이 흘린 4년간의 땀방울이 요번 아시안게임에서 부상 없이 노력한 만큼 열심히 잘해서 좋은 결과 얻으며 국민들의 힘든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길 바래요. 온 국민이 응원해요 하셨네요. 아이고, 네. 저도 마음 모아서 네, 대한민국 짝짝짝짝 모든 것을 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운동 경기를 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에게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예, 저도 거기에 아멘 하고 예, 맺은 말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수도자 장상연합회에서 만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기도문으로 함께합니다. 사랑과 일치의 하느님, 저희를 삼위일체의 친교 안으로 초대하여 주소서. 하나의 하늘과 땅과 바다로 맞닿아 살아온 저희가 오랜 역사의 아픈 기억들을 서로 용서하고 각자의 문화와 고유한 품위를 존중하며 축복하는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게 하소서. 갈등과 대립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안에서도 복음의 빛 안에서 생명을 향한 연대가 평화를 지키는 다리가 되게 하소서. 가장 깊이 상처받은 취약한 나라의 생명들을 감싸 안으며 아시아와 지구 공동체를 치유하고 되살리는 여정을 함께 걷게 하소서.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다른 나라를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성공에는 기꺼이 박수를 보내고 누군가의 실패에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듯 격려와 존중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나는 원합니다. 박선우 목소리로 듣고 왔어요. 와, 이 노래도 참 새롭군요. 뭐 반주도 참 멋지기도 하고 좀 웅장한 노래네요.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라라님. 네. 기도 정말 감사합니다. 수녀님. 수녀님 말씀 듣고 얼른 예 C자로 바꿔서 클라라로 바꿨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예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저도 함께 하시는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실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아우 마음이 선하신 우리 클라라님. 네 이렇게 또 금방 또 이름도 또 싹 딱 바꾸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예, 기도 아,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이 시간인데요. 전국적으로 예, 비록 문자는 안 올리지만 같은 마음으로 예, 함께하고 계시죠. 네. 별빛사랑 안젤라님 선수들 다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맞아요. 네, 다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그냥 그래도 뭐 상을 받으면 좋고 뭐 승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무 어깨 쭉 늘어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으면 그거로 우리는 박수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한국 선수단 네 모두가 다치는 사람 없이 경기를 마치고 또 좋은 결과 얻어서 돌아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기억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뭐 아시안 게임에서는 그래도 1, 2, 3등 안에는 들잖아요. 항상 예, 우리가 뛰어난 정신력 또 하여튼 스포츠 정신도 대단한 나라이긴 한데요. 네. 아마도 뭐 그 모든 기량을 다 잘 쏟고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상은 곰님, 네, 지금 고통받고 힘겨운 분들, 아프신 분들 힘드셔서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네, 병고로 지금 병상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으실 텐데요. 기억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항상 기도 중에 저희도 기억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오늘은 성 마테오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마테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세리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그리 좋은 시선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테오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마테오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는 마테오에게서 사람들이 바라보던 모습과는 다른 무언가를 보셨습니다. 지금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선을 바라보셨던 것이겠죠. 요즘 아시안게임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의 기록과 순위, 그리고 승패를 먼저 보게 됩니다. 누가 이겼는지, 누가 메달을 땄는지, 몇 초를 단축했는지에 관심을 갖지요. 하지만 그 기록 뒤에는 한 사람의 긴 시간이 있습니다. 땀 흘린 노력과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온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조금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모습을 발견해 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초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성 마테오 복음사가가 축일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마테오의 지금 모습 너머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신 게 참 놀랍죠. 눈에 보이는 모습이나 뭐 결과만으로 쉽게 우리는 판단하기가 일쑤잖아요. 아, 그런데요, 오늘만큼 마음의 속사정,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는 그런 가능성까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끝곡 남겨드릴게요. 까뮤가 부르는 나의 고백, 예, 남깁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금 에밀리아나, 우리 기술 하시는 분이 이름을 이제 까먹었어요. 이제야 스텔라. 자꾸 바뀌니까 제가 잊어버리네요. 아, 죄송합니다. 예. 작가 김정성,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마테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오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태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다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마테오 측일입니다. 뭐 라디오긴 합니다만은 예, 측일이신 분 선 한번 들어보입시다. 예, 보통 본당에서 미사하면서 손들락하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많이 들었겠지요. 아니, 예, 이 마테오 측일인데 오늘 복음에서 이 마테오 사도의 취급이 어떻습니까?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예, 죄인 취급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 취급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을 리는 없겠지요.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당연합니다, 사실. 예, 세상에 예,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죄를 지어야지 하고 그렇게 죄를 짓는다고 하면 그것도 좀 우스운 일입니다. 그냥 자기가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죄인 것이고, 아니면은 뭐 예, 죄임을 알긴 알지만 그걸 감수하면서 하니까 죄인 것이고, 그저 죄를 짓고 싶다 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세상에 참 찾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린 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자 해서 죄를 짓는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느님처럼 완전 무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하는 언행과 일의 모든 여파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분명 문제가 생깁니다. 하느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교리적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우리는 다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단지 그 죄를 인정하느냐, 받아들이느냐, 반성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 99과 회개하는 죄인 하나, 이 둘은 대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 죄인입니다. 제 아무리 선인 99이라도 죄 짓는 건 정말 쉬운 반면에 그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행위는 죄가 작든 크든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의사가 병자들을 고치듯이 죄인들을 건져내서 의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누구도 죄인을 자처하지 않으려 하고 서로가 의인만을 자처하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죄인을 자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욱 가깝다는 의미 또한 확실히 있을 겁니다. 죄의식을 강조하는 것,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는 것, 특히나 머리 굵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행위야말로 어리석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느님 뜻에 다가서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 매일매일 미사를 바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예,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참회의식하고 자비송을 외우고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매번 주님의 기도를 외우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단순한 기도문의 경구가 아니라 정말 진심이 담긴 수긍의 표현이 될 수 있기를 청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좀 예수님 손을 잡고 오늘 축일인 이 마테오 사도처럼 예수님을 뒤따를 수 있기를 청하는 그런 하늘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 마테오사도 복음사가 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황복은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4살짜리 꼬마 친구가 과자 가게에 갔습니다. 그리고 벗지씨로 과자값을 계산하는데요. 과자 가게의 주인인 위그든 씨는 오히려 2센트를 거슬려 주며 너무 많이 주었구나 하셨어요. 그리고 이 꼬마는 커서 열대어 가게를 운영하게 되는데 한 소녀가 와서 열대어 값으로 아주 적은 금액의 동전을 쏟아내자 너무 많이 주었구나.

글을 쓴 작가는 먹음직스러운 자두 한 바가지를 건네고 셔틀버스 승차권 두 장을 얻었다며 행복해하더라고요. 돈으로 따지면 자두 한 바가지와 버스표 두 장일 뿐인데요. 어쩌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건 얼마를 주고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아닐까요? 돈보다 더 행복하게 하는 것, 우리 곁에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돈보다 더 큰 행복을 준 무엇이 있었나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월요일 첫 곡, 악뮤 벌레를 내고 듣고 왔습니다. 돈으로 살수 있는 행복도 있지만 돈으로는 살수 없는 행복도 있죠. 아시안게임에서 전해져 오는 금메달 소식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언제 오니라며 간만에 나누는 형제 친척 사이의 연락에 아, 이게 행복이구나라는 생각도 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추석 연휴로 이번 주는 아주 짧게 빠르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라 시작해 봅니다. 오늘 준비해온 코너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퀴즈로 내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월요일 코너 짧은 라디오 AI 뮤직 드라마 기적인가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담아서 드라마도 만들고 찰떡같이 어울리는 AI 음악도 넣어서 짧은 라디오 뮤직 드라마 만들어 드리는데요. 일상 속 소소한 기적같은 이야기들 전해드립니다. 뮤지컬 배우 박상웅 씨와 함께하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음악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 전하고 싶은 사연 있다면 문자나 CPBC 빵 어플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노래 만들어서 저희가 방송으로도 들려드리고 드라마로 사연도 전해드리고 개인적으로 또 음악 선물로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들으면 힘이 나는 비타민 같은 짧은 에세이 비타민 5시도 있으니까요. 한 시간 꽉 채워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주년 이벤트는 계속된다. 대구 CPBC 청취 인증 이벤트.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실시간 생방송으로 듣고 보고 있다는 사진을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시다면요. 라디오 주파수와 방송을 듣고 계신 시간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CPBC 빵을 통해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역시 방송 시간이 나와야 된다는 거. 기간은 저희 10월 15일까지 받고 있고요. 문자번호 샵 0931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리님이 30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리미리 해피 추석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마음이 우리가 벌써부터 추석 연휴에 가있죠? 월화수 하고 나면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니까 아마 그 주일부터 시작해서 벌써 그 연휴로 가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낮에는 좀 더웠어요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낮에는 28도 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낮은 좀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그런 날씨라 이게 또 여러 가지 옷을 즐길 수가 있어서 아직 좋다 싶기도 하네요. 우리 엘리사벳님이 안녕하세요 설디님 하시면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하고 빵통 남겨주셨고요. 귀동님께서도 찬미예수님 설레라 가족님 안녕하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이미대레사님도 안녕하세요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모두 반갑습니다. 월요일 오늘 다들 좀 들뜬 마음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는 멀리 이동해야 돼서 아니면은 우리 집으로 온 가족이 다 올 거라서 벌써부터 음식 준비하느라 아니면은 집안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의 오늘도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퀴즈 풀러 가볼 건데요. 김진표가 부르는 너는 나를 듣고 올게요. Hey girl, it's hard to admit, but I gotta give it to you. You made the difference in me.

김진표, 너는 나를 듣고 왔습니다. 이미 대리사님이 어제 축일이었다고 빵톡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미 대리사님 늘 빵톡 남겨주시는 거 제가 잘 챙겨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축하하는 마음을 더 많이 담아서 설레라 함께 퀴즈 풀러 가볼까요?

대뜸 퀴즈. 뜸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바로 대뜸내는 대뜸 퀴즈. 오늘은요, 대구 서구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대구 서구는요, 청년들의 이것 활동을 지원하는 청춘을 잇는 이것 동아리 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보드게임, 요리, 음악 감상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0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씩 이것으로 삼고 싶은 활동을 배워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줍니다. 서구 주민이거나 대구 서구에 있는 학교 혹은 직장에 다니는 19세에서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오늘의 정답인 이것이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낚시를 이것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있고, 독서, 아니면 뭐 음악 연주, 혹은 영화 보러 가는 거, 이게 오늘의 정답인 이것인 분들도 있고요.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즐기기 위해서 하는 일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취미, 2번 취기. 1번 취미, 2번 취기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설레라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설레라에서 준비한 선물도 소개해드릴게요.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 초대권 준비되어 있고요. 어린이 참여 공연, 아빠와 난 초등 1학년 초대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연 중간중간 아이들이 직접 무대 위에서 배우들과 함께 여러 가지 게임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 참여형 공연인데요. 36개월 이상 관람이 가능하고요. 10월 9일 또 10월 10일 양일간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일 중에 선택해서 관람하실 수 있고 1인 2매를 관람권을 보내드릴 거니까요. 저는 동물원 가고 싶어요, 혹은 저는 관람권이 좋아요 하시면은 콕 집어서 정답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대구시 PBC에서 드리는 기프티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즐기기 위해서 하는 일 두 글자. 나의 땡땡은 이것이다 라고 자기소개할 때 우리 이야기 많이 하죠. 1번 취미, 2번 취기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힌트송 듣고 올 건데요. 허밍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듣고 올게요. 커플이 되면 이게 많아지더라고요.

허밍어반 스테레오 하와이안 커플 듣고 왔습니다. 커플이 되면은 오늘의 정답인 이것을 같이 즐기기가 좋으니까 이것이 좀 다양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대뜸 퀴즈. 일은 아니고 즐기기 위해 하는 것인데요. 흔히 덕업일치라고요. 자기가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이것으로도 삼고 나아가서 직업으로도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것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정답 이것, 여러분들의 이것도 궁금합니다. 유리님께서는 저는 이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되게 멋들어지는 이것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의 이건 뭐 예를 들면은 못 들어진 거 어떤 거 있지? 막 들었을 때, 와, 와, 그런 거를 오늘의 정답인 이것으로 삼는 분들도 있구나. 이런 소개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해서 나도 막 억지로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굳이 막 억지로 뭔가를 만들기보다는 일상 중에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매일매일 뭐, 이것으로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산책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나의 이것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저의 요즘 이것은, 저도 요즘 산책을 좋아합니다. 날씨가 좋아지니까 괜히 차를 두고 걷고 싶더라고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것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노래 부르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운동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선택해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번 취미, 2번 취기 중에 정답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설레라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 정답인 이것이 제목에 있는 한 곡이 있어서 힌트송으로 가지고 왔고,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바로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박재정이 부르는 이것 듣고 올게요.

0: 국제정 취미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 취미였는데요. 대구 서구에서 청년들의 취미 활동을 지원하는 청춘을 잇는 취미 동아리 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씩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세부 일정은 청년마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답 취미 보내주신 분들 문자 좀 살펴볼까요? 빵톡으로 우리 이미대 회사님이 1번 취미하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0921님이 정답 1번 취미 하시면서 저는 운동이 취미입니다. 테니스, 탁구, 파크골프 즐기다 보면 하루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건강한 취미, 올바른 취미를 갖고 계시네요. 비슷한 분이 또 계셨어요. 7632님이 1번 취미입니다. 저는 모든 운동은 다 좋아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921님이랑 7632님이 두 분이 언젠가 함께 운동 취미 활동을 하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0064님 1번 취미 하고 보내주셨고요. 0603님께서 정답 1번 취미입니다. 저의 취미는요 주로 탄수화물을 섭취해요. 튀긴 탄수화물을 특히 즐긴답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 너무 웃기다. 즐거우면 취미죠.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그러면 저도 저의 취미는 빵 섭취예요. 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뭐 우리가 취미가 있잖아요. 내가 즐기면 취미지. 이렇게 나는 취미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 지금 하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0603님과 저의 이 말에서 용기를 얻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취미로 한번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취미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 설레라에서 보내드리는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당첨자분들께는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라디오 AI 뮤직 드라마
1: 기적인가요?
0: 기적을 믿어보세요. 기적 같은 순간 드라마로 전해주는 시간. 뮤지컬 배우 박상홍 씨 자리하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박상홍입니다.
0: 반갑습니다, 상홍 씨.
1: 네.
0: 우리가 흔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네. 상홍 씨 주변은 10년 전
1: 네.
0: 어때요? 10년 전 학생이죠?
1: 네,
0: 고등학생?
1: 네, 고등학생.
0: 와, 시간이 진짜 많이 변할 때다. 고등학생에서 네.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에서 이제 또 사회 초년생이 네. 되는.
1: 아, 제가 지금 집에서 20년을 살고 있거든요.
0: 네.
1: 근데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0: 주변도 그렇고
1: 네. 근데 딱 한 세 곳 정도
0: 네.
1: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치킨집이라던가 문방구라던가
0: 네.
1: 있거든요.
0: 어.
1: 너무 소중하고 그 지나갈 때마다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의 추억들이 막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0: 아직 그래도 네. 나의 추억의 점포들이 있다는 게 좀 고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1: 네.
0: 오랜만에 이렇게 어릴 때 살던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1: 네네.
0: 같은 동네에 살다가 뭐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가게 돼서
1: 네.
0: 그러면 진짜 그 보는 풍경 자체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1: 네, 사실 저도 이제 군대를 강원도 철원에서 이제 군무를 했었는데요.
0: 군대 갔다 다시 오면.
1: 네, 근데 또 제가 코로나여서 네. 휴가를 딱 두 번 나오고 전역을 했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1년에 거의 한 번씩 딱 나오고 이제 전역을 했었는데 사실 일단 집이 어머니가 인테리어를 새로 하셔가지고
0: 새 집이 됐군.
1: 네, 일단 비닐번호도 바뀌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했었어요 처음에.
0: 이거 약간 다 이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아.
1: 네.
0: 전역하면 이사가 있더라.
1: 네네.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랬고 너무 낯설더라고요.
0: 네.
1: 집에서 자는 게 우리 집이 맞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저희 집 근처가 또 다 재개발을 하고 또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적응을 조금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0: 옛날 풍경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1: 네, 네. 그랬을 때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2년 동안 있다가 내려왔을 때도 뭔가
0: 맞아.
1: 되게 와 계속 이랬던 기억이 갑자기 빌딩이 하나 딱 세워져요. 약간 이런 기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0: 오늘 사연 주신 분도 딱 이런 기분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1: 네.
0: 5919님께서 친구

0: 분이 40년 만에 대구에 오셨대요. 와, 40년 만에 40년. 왔으면 진짜 막 이게 뭐야 할 정도의 변화였을 네. 것 같거든요.
1: 40년.
0: 네. 와. 그 어떤 순간인지 우리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0: 옛 고, 마을 향, 옛 마을, 오래된 마을, 익숙한 마을. 고향은 그런 곳입니다. 옛 시간이 담겨 있고 오래되었고 익숙한 곳. 하지만 제 친구에겐 고향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낯선 곳이 되었습니다. 야야야, 야 영철아, 야 여기, 여기다 여기.
1: 아, 아이고 동대구역까지 뭐하러 나와.
0: 야, 야 친구 미국에서 온다는데 내가 안 올 수 있겠나? 아, 이 인천까지 못 가도 이 동대구역이라도 나와야지. 야, 이 진짜 얼마만이냐 이게.
1: 야, 아, 이거, 아 이거 30년, 뭐, 30년 안 됐나?
0: 와, 30년? 와, 진짜 그렇게 된 기가. 친구는 30년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민을 갔습니다. 같은 해 태어나 이웃사촌으로 살던 친구였고 단짝이었기에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엔 편지를 썼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연락을 나누고 살았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서로 SNS로 더 가까워진 마음도 들었죠. 30년을 보지 않아도 그렇게 친구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1: 아, 야, 니는 미국 한번 오라니까.
0: 아이고, 비행기 값은 그냥 떨어집니까요?
1: 아, 야, 비행기만 딱 타고 오면 내가 다 해준다니까.
0: 야, 내가 미국 오는 게 빠를까? 네가 한국 오는 게 빠를까, 임마?
1: 아, 막 미국 가서도 우리 집 사정도 좀 안 좋았으니까.
0: 야,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노? 우리 땅에서 살아가는 일도 팍팍했지만 타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기만 했겠습니까? 그렇게 비행기 한번 못 타보며 서로가 떨어져 3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이제야 형편도 나아지고 고향 대구에 꼭 와보고 싶었다고요. 자, 가자! 내 차 가져왔다.
1: 어? 야, 이야, 야, 이 뭐고? 이 동대구 여기가, 와, 동대구, 야, 와, 이 주변에 이 뭐고? 백화점이, 와, 아파트 왜 이래 많아?
0: 아, 이 천지가 개벽했지?
1: 와,
0: 30년이란 시간 사이 아주 선 우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넘어 어린 날의 그날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그 어린 날의 대구는 없었습니다.

0: 친구와 내가 살던 곳은 수성구 범어동. 지금과는 아주 다른 곳이었습니다.
1: 아, 야, 그 여가 잠깐 어디라고?
0: 여가 복개천 아이가.
1: 어? 보 아니, 와, 이 아파트 다 정비된 여가?
0: 그래. 여기가 중앙상고 있고 이 시천도 이어지고.
1: 와, 여기 연탄 내다 버리고 막 요 근처에 막 다 쓰레기. 야, 잠깐만. 이 신천이라고. 이 너무 깨끗한 거 아이가?
0: 그래. 여기가 우리 학교 다니던 그 길이다. 친구는 말을 잊지 못하고 달라진 대구를 바라보았습니다.
1: 야, 이내 생각했을 때 이 기적이다. 이 한강에 기적만 있는 게 아니네. 와, 신천이 이래 깨끗해진다고?
0: 야, 수달도 산다더라.
1: 와, 수달까지? 와, 근데 이 복개천이 이렇다고? 이 주변에 이게 다 아파트네?
0: 30년의 시간을 넘어 친구 영철이의 눈에 담긴 것은 대구의 기적이었습니다.

0: 야, 한강의 기적만 있는 게 아니라 대구의 기적도 있습니다.
1: 네, 이게 사실 수달이 산다는 거는 엄청 깨끗하다는
0: 맞아요,
1: 뜻이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번에 뚜비 뮤지컬 하면서 이 얼마나 여기 수성구에 있는 그런 천들이 깨끗하다라는 거를 또 알게 되었고, 대구가 엄청 많이
0: 그렇구나.
1: 깨끗해지고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신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약간 신촌에 냄새 난다 이런
1: 맞아요,
0: 그런
1: 맞아요.
0: 게 있었거든요. 저 때는.
1: 네.
0: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맑고 반듯한 강이 아니었어서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물이 좀 탁하고 바람을 타고 묘한 냄새가 올라오기도 하고
1: 네.
0: 도심의 복개천 아래로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물들이 흘렀는데 그게 생활하수, 막 오수 이런 게 뒤섞인 물이었던 거죠.
1: 네. 그리고 또 그, 지금 김광석 거리가
0: 네.
1: 사실 엄청 바뀌었잖아요.
0: 맞아요. 문화의
1: 네.
0: 거리처럼.
1: 제가 아기 때는 그냥 진짜 이제 초등학교 가는 그냥 거리. 예,
0: 그 근처에서
1: 네.
0: 초등학교 다니셨어요?
1: 친형이 이제 삼덕초등학교 나왔는데, 거기 이제
0: 아.
1: 가는 그냥 지나가는 시장. 이
0: 네.
1: 정도였는데, 갑자기 바뀌면서 너무 예뻐지고, 막
0: 맞아요.
1: 그렇게 되니까 아마 거기도 보셨을 것 같은데 되게 많이 놀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그냥 완전 뭐라 그랬지? 천지가 개벽했다 이런 말
1: 네, 그
0: 하잖아요.
1: 더위에도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수성문 이렇게 좀 스프링쿨러 이런 거 돌아가시는 거 보시면 그때에 비하면 좀, 많이.
0: 도시가 진짜 발전했다 이런 생각이 들것 같은데 일단 오늘 사연 보내주신 5919님 이야기 좀
1: 네.
0: 들어볼까요?
1: 제 친구 영철이는 30년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같은 해 태어나 한 동네에서 자란 이웃 사촌이자 단짝 친구였습니다. 이민을 가고 난 후에도 연락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편지를 주고받았고, 1년에 한두 번씩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뒤에는 SNS로 서로의 일상을 보며 마치 가까이 지내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30년을 얼굴 보지 않아도 친구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일도 녹록치 않았고, 저도 먹고 사는 일이 역시 팍팍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 한번 타지 못한 채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친구가 대구에 왔습니다. 30년 만에 고향 방문이었습니다. 동대구역에서 만난 두 사람은 3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금세 어린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고향을 향하는 순간부터 친구는 조금씩 말을 잃었습니다. 동대구역 주변에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건물들, 익숙해야 할 길이 낯설고, 기억 속에 있던 풍경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은 수성구 범어동.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도, 학교에 가던 길도, 친구와 등굣길에 함께 걷던 복개천도, 이제는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기억 속 복개천에는 연탄재가 쌓이고 생활 쓰레기가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신천 역시 깨끗한 물이 흐르는 지금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에는 깨끗하게 정비된 물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푸른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신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대구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전혀 다른 대구가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친구의 눈에 대구는 낯설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아름다워졌기에 언제 다시 올지 기약 없는 미국에서 대구를 더 아름답게 기억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진짜 오랜만에 찾은 고향이 이렇게 발전한 걸 봤을 때 시간이 이만큼 흘렀구나 뭐 그런 생각도
1: 네.
0: 들고 뿌듯하기도 하고
1: 네.
0: 그리고 친구분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친구가 봤을 때는 아 내가 이렇게 뭐랄까 내가 이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친구가 우리 고향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갈수 있으면 뿌듯하기도 하고
1: 네.
0: 그럴 것 같아요.
1: 뭔가 그옛 추억을 같이 뭔가 얘기하고 공유하는
0: 누군가가,
1: 것만큼 되게 마음이 편하고 따뜻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친구들이 이제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0: 네.
1: 같이 이렇게 맥주를 한잔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만날 때마다 같은 얘기 하거든요.
0: 아,
1: 사실
0: 맞아요.
1: 진짜 몇 년이
0: 저도
1: 지나도
0: 그래요.
1: 항상 그때 우리 중학교 때그 선생님, 그때 우리 놀았던 거 사실 진짜 같은 얘기만 하는데,
0: 그때 그 친구, 네가 했던 말, 이런 거.
1: 근데 눈 깜짝하는 사이에 2시,
0: 시간이.
1: 새벽 2시가 되고, 야,
0: 맞아.
1: 우리 가자, 가자 이러면서 항상 헤어지는데, 아마 30년 만에 보셨으면 얼마나 또 추억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아, 여기 뭐 있었는데, 여기 뭐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0: 진짜 많이 하게 되죠.
1: 네,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저도 사실 서울에 좀 있다가 다시 몇 년 만에 내려왔을 때 그냥 그 도시가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고향이라는 느낌이 네네. 또 있으니까.
1: 맞아요.
0: 그게 뭔가 탁 나도 모르게 탁 풀어지는 느낌?
1: 네.
0: 근데 그게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그거를 더 많이 느낀대요. 인천공항에 내리면
1: 네.
0: 아, 돌아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그래서 참 저도 항상 그 동대구역 도착했을 때의 그 뭔가
0: 안도감 네. 이런 게 좀 있는
1: 그리고
0: 것
1: 또
0: 같죠.
1: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본가 가서 자면 하루 종일 자요. 진짜.
0: 마음이 또 편해서.
1: 네. 막 그러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사연자분도 아마 그런...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0: 저 그리고 또 대구 안에서 지금 이동을 한 거지만 저도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다 보냈던 동네로 다시 이사를 왔거든요. 네네.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막 그때는 교복 입고 걸어 다니고 이랬던 길들에 언제 이런 게 생겼지? 막 네. 그런 거 한 10년 만에 다시 온 거라서 되게 이게 언제부터 있었지? 이건 아직도 있네? 하면서 막 이렇게 많이 뭐가 바뀌었네? 이런 생각을 요즘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마침 이 사연과 함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여기 오늘 이렇게 사연을 같이 들으면서 여기 이제 청취자분들도 오랜만에 또 가족들이랑 우리 옛날에 뭐 했는데 우리 오랜만에 거기 한번 가볼까? 뭐 이런 것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제 곧 추석이니까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의 그 마음이 지금 또 몽글몽글해질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또 대구가 고향이라서 생각 딱 하시는 분들은 고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애틋하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그렇습니다.
1: 네. 그 고향 음식 딱 먹었을 때 그 행복감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0: 칼칼하니 매콤한
1: 네, 가족들이랑 딱 모여가지고 뭐 막창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뭐 국밥 한 그릇 딱 먹었을 때 아 참 그게 와 그래 이게 행복이지 이러면서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위에서 아등바등 사나 막 이런
0: 맞아요.
1: 생각도 들고
0: 맞아요.
1: 막 그렇지만 또 이제 또다시 현실을 깨닫고 올라가게 되고
0: 이렇게 위안을 주는 고향이 있다는 게 얼마나 또 다행인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가 이제 또 우리 추석 지나고 만나는 거잖아요.
1: 네.
0: 보내드리기 전에 인사 한마디 해주실까요?
1: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항상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 우리 상우 씨 말씀처럼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우린 추석 지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추석 잘 보내세요.

오늘 AI 드라마 들으시면서 이미대 의사님이 저는 어릴 때 수성구 쪽에 살았는데 파동초등학교 앞 신천에서 물장구 치며 놀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라고 옛날 추억. 저도 어릴 때 살던 동네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세월이 가니까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풍경에서 이제는 달라진 그런 풍경들이 되니까 마음이 또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죠. 유린.

님께서 사연 들으니까 올해 여름 5학년 때 다니던 초등학교 방문했을 때가 생각나요. 학교 운동장도 작아 보이고 학교 주변도 바뀐 것 같았어요. 학교 올라간 언덕길도 꽤 가팔랐구나 싶었고요. 30여 년전 같네요. 감회가 새로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진짜요. 그 예전에 다니던 초등학교 가보면 운동장이 이렇게까지 작았나 싶을 정도로 꽤나 소담하잖아요. 그때는 막 엄청 트랙도 크고 운동장이 넓디 넓다고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고 보면 또 달라진 그런 풍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간만에 이런 어린 시절의 추억 여행 떠나본 것 같아서 기분이 또 몽글몽글해지네요. 저희는 AI 드라마는 또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때아니게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이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상어가 목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길이는 약 3.5m, 무태상어로 추정됩니다. 9월 18일 처음 발견됐고요. 당국은 무리하게 포획하거나 몰아내기보다는 스스로 바다로 돌아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 잃은 어린 양은 아니고 길 잃은 듯한 상어에 관심 집중이네요. 무태상어가 어떤 생명체인가 궁금해서 자료 찾아봤는데요. 상어는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하는 존재가 많다고 해요. 입으로 물을 계속 받아들이고 아가미로 흘려보내면서 호흡하기 때문에 계속 쉬지 않고 헤엄을 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 무태상어는 가만히 있어도 입과 아가미를 통해 물을 펌프질할 수 있어서 바닥이나 동굴에서 쉬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숨쉴 수 있는 상어보다는 가만히 쉬어가는 것이 가능한 상어라니 무태상어는 조금은 숨쉬는 게 수월하겠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 무태상어 덕에 우리도 잠시 숨쉴 틈을 얻네요. 도대체 어떤 상어인가 영상으로 바다도 보고 상어도 보고 그렇게 잠시 멈췄다가 또 열심히 움직여 봐야겠죠? 오늘의 비타민말, 쉬어갈 줄 아는 무태상어처럼 우리도 오늘을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힘차게 움직여볼까요? 세상의 모든 생명에는 저마다 돌아갈 자리와 살아갈 질서가 있겠죠. 잠시 질서를 잊고 뜬금없는 자리에서 발견된 이 부산 북항의 상어 덕분에 일상의 여유를 얻어봅니다. 낯선 손님 바라보며 잠시 일상을 즐겨보아요. 끝곡으로 백예린의 산책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아, 파울입니다!
2: 파울!
3: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4: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쉼 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8: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7: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8: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7: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8: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7: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8: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7: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8: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9: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흑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흑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지명 20일 만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습니다. 사법체계의 중추를 맡아야 할 수장 자리는 공백으로 남았고 잇따른 인사참사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이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새로운 형사소송법 시행이라는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근간이 바뀌는 중대한 시기지만 정작 제도를 안착시키고 이끌어야 할 리더십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탄원서 유출을 둘러싼 여야의 진실 공방과 거친 비유가 오가는 정치적 수사들 뿐입니다. 한 명의 후보자가 물러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무너진 인사검증 시스템과 치명적인 국정공백, 그리고 쇄신 대신 내탁 공방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의 앙상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텅 빈 리더십으로 예고된 사법체계의 대변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불안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김준일 앵커를 대신해 스페셜 앵커로 시사천국을 안내할 저는 국제정치평론가 문희정입니다. 게스트 자리에 앉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떨리고요. 무겁습니다. 이 자리가 결코 편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김준일 앵커 얼른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유튜브 창에 김준일의 시사천국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라이브 참여 가능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 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0: 올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2: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예!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네, 월요일에 정치 길라잡이 삼긴 천국 시간 시작했습니다.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김환 한겨레 21 기자 두 분과 함께 시사 현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오늘은요 네. 이김 천국.
2: 아, 네. 네. 네, 이김.
0: 이기셨어요 두 분 다.
2: 아, 네. 네. 아,
1: 윈.
0: 네. 네. 윈 윈.
2: 네. 네. 네. 정작 휴가를 간 네. 진행자가 이긴 것
3: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0: 네. 네. 자 오늘은 우리 김준일 앵커 몫이 빠졌기 때문에 네. 두 분의 분량이 훨씬 더 늘어났다. 네. 네. 그래서 많은 말씀을 충분히 하고 가셔도 된다.
3: 네.
0: 예, 시간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일 먼저 해야 될 얘기가 사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격 사퇴 부분과 관련된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청문회 단독 채택까지 청문회 보고서 네. 단독 채택까지 강행을 했던 상황인데 결국은 자진 사퇴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네. 예, 배경이 뭘까요?
2: 일단 뭐 자진 사퇴 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어쨌든 공개적으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됐음에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 결정을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우회적으로 거부의 의사거든요. 왜냐하면 의회에 맡겨 보낸 거고 의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돼서 왔는데도 대통령이 지명, 그러니까 임명을 못 하겠다, 고민 중이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상 공개적으로 의사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퇴했다 이렇게 이제 다 해석이 됐는데 이후에 이제 나온 보도라든지 오늘까지 이제 보태진 보도 내용들을 보면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 별도의 이제 탄원서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그 상황이 최소한 18일 오후에는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후자의 문제가 더 결정적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그 탄원서 문제.
2: 네네.
4: 네, 저도 그 실체적 진실은 아직 블랙박스에 갇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겠지만 처음에 김승원 후보자가 사퇴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날 저희가 진짜 언론에서 놀랐었고 그래서 이거 당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읍참마속의 결단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해석이 많이 됐었고 그래서 아 이거 진짜로 그럼 지지율 하락을 멈추고 반등의 계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웅성웅성거림이 언론계에서 꽤 많이 감지가 됐었어요. 그런 근데 방금 김한 기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청와대 탄원서가 결정적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게 결정적인 트리거가 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0: 이 탄원서를 사실은 그 민주당 지도부 측에서 언제 인지했느냐 그 시점을 두고도 굉장히 공방이 치열한 것 같아요.
2: 일단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에 먼저 얘기를 했는데 당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청와대로 간 거다 이런 이제 시간표를 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당사자가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했어요. 오후에 인터뷰를 해서 공개된 기사에 따르면 이제 당에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일단 당이 먼저 인지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 지금 탄원서 형태로 된 그 폼을 당이 먼저 인지했을 가능성은 이제 당사자는 부인을 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게 이제 보좌진 간에 있었던 문제, 그리고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성추행 의혹이 있었던 자리에 다른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라고 하면 당에서 이 문제 자체를 아예 인지하지 못했을 거냐, 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 경계 어디쯤에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명되고 초창기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술자리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근데 당시에는 이제 여러 썰, 뭐 여의도에 도는 풍문으로 이제 있던 얘기였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인 형태로 이제 탄원 정리가 돼서 청와대에 전달된 과정 뭐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당에서 이거를 아예 인지를 못했다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거를 알았을 거고 더 근본적인 거는 본인은 무조건 알았잖아요. 본인은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무조건 알았는데 본인이 지명을 수락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왜 수락을 했는가, 이게 결국엔 지금 인사검증 과정에서 안 불거질 수가 없는 차원의 문제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0: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있잖아요.
2: 네.
0: 그 저도 지금까지 계속 의문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번 그 김승원 후보자뿐만 아니라 앞서서도 이런 일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 이거 분명히 나중에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 될 텐데 왜 수락했을까?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걸 보면서 믿는 구석이 있어서 하는 건가? 도대체 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4: 그래서
0: 있어요.
4: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 주셨던 그 거대한 질문, 의문 때문에
0: 네.
4: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지금 헛돌거나 거대한 구멍이 생겨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 본인은 당연히 알고 있는 의혹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중앙일보 오늘 오후에 발표된 이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승원 후보자의 전 보좌관은 17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날이죠. 이날 텔레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한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일 날 김성원 후보자 직접 만나서 자진 사퇴를 권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오늘 김성원 후보자의 전 보좌관의 이야기 아니더라도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촘촘하냐면요. 그 후보자로 지명된 그 사람의 종교 활동까지 다 체크해요. 아주 이 사람이 교회에서 성당에서 어떤 간증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아주 촘촘하게 체크하는 게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거든요.
0: 아니 그런데 사실 굳이 이 정부뿐만 아니라 네. 이전 정부들의 경우들을 봐도 그렇게 촘촘하게 뭐 이 정부뿐만 아니라 네. 다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 그렇게 촘촘하다면은 네. 걸러졌어야 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다 나왔잖아요.
4: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가 네. 나오는 게 만기 칠남이나 톱다운으로 중간에 뚝 떨어져가지고 인사수석실에서 추천을 하거나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해서 그게 인사위원회에서 폭 깊게 검증이 되는 그 시스템이 생략됐거나 아주 부실하게 진행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0: 네. 그리고 실제로 보시기에는 네. 그 기자의 촉으로 봤을 때는 네.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4: 저는 아까 김한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보자 개인의 윤리의식과 그다음에 청와대의 부실한 인자 검증 시스템이 만들어낸 아주 엄청난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0: 민주당 지도부 측에도 책임을 조금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4: 물어야죠. 왜? 왜냐하면 네. 인사 검증,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를 검증하는 건 청와대의 몫이지만 민심을 전달하는 거는 여당이 해야 될 몫이거든요. 무엇보다 청와대는 일종의 우리가 구중궁궐이라고 흔히 표현하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 민심 접촉이 좀 어렵기도 하고 잘 전달이 잘 안 돼요. 근데 청와대는 아니 민주당은 당은 지역구에서 의원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계속 만나잖아요. 그래서 민심에 매우 밝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요 여론 조사에서 용혜인 후보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어땠어요? 국민 한두 명만 찬성하고 일곱 여덟 명이 반대하는 상황이었는데 여당 김민석 대표는 보면 볼수록 잘하는 사람 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여당에서는 이걸 끝까지 결국에는 아까 앵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보고서도 채택했던 거잖아요.
0: 네.
4: 대체 여당은 뭘 한 거냐는 거죠.
2: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 다수로 인사를 하는데 한 명이를 뭐 탱커 역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집중 포화를 받으면 이게 이제 정치적 겨루기처럼 인식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처음에 그 신약 로비 의혹 제기됐을 때 그게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의 문제를 떠나서 충분히 이제 낙마를 할 수도 있는 단일권으로 봤었고 여러 소문들이 보태지면 결국에는 버티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한동훈 의원이 너무 이 부분 네, 질주를 시작하면서 사실 다른 얘기를 할 겨를이 없이 그래서 중간까지 갔을 때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 이 문제 하나만 방어가 되면 임명이 가겠네라는 이제 상황으로 이제 변모를 한 좀 측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당사자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의 피해자라든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진짜 내밀하게 알고 있는 당사자들은 아 진짜 문제는 저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 문제까지도 왜 검증이 안 됐느냐?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시스템이 아예 작동을 안 했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넘어서는 사람이 있었거나 뭐 이 두 가지. 네. 예, 가능성밖에 없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좀 상정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뭘로 인사를 하는지 우리가 아예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어떤 인사들에게는 시스템이 넘어서는 개입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여러 세평이라든지 뭐 보좌진과의 관계 이거는 지금은 의원 출신을 지명하면 거의 기본적인 덕목이거든요. 어떤 이제 말하자면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거는 근데 이게 이제 이 정도의 볼륨이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걸러지지 않았다 이거는 좀 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를 몰랐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누군가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청와대가 그 시스템을 혁신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또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면은 이전 정부랑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좀 더 심각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가요? 아니면은?
4: 저는 훨씬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다섯 명째 이제 장관 후보자 낙마인데요.
0: 네.
4: 이재명 정부 그냥 용혜인 후보자랑 지금 김승원 후보자만 봐도 용혜인 후보자가 왜 낙마했어요? 결정적인 사유가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 겸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국민 생각과 달랐던 거잖아요. 후보자 본인의. 근데 이거는 용혜인 후보자한테 처음에 장관 제안을 했을 때 제일 처음 물어봤어야 되는 질문이거든요. 아 근데 비례대표는 계속 하실 건가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안 물어봤거나 안 물어봤으면 무능이고 물어봤는데도 그냥 넘어갔으면 국민 눈높이와 지금 청와대의 눈높이가 하나도 안 맞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아까 김한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 검증 시스템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탑다운으로 딱 내려왔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만기 칠람을 해서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없었다라는 상황으로밖에 인지가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죠.
2: 네, 제가 이제 반론 아닌 반론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 용해인 후보자의 문제는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인 보통 커먼센스 같은 일을 검증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히 수행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해인 후보자는 거기서 걸렸기 때문에 왜 그것조차 안 물어봤냐라고 물어봐서 무능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뭐 일리는 있지만 사실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도 약간 당황스러웠을 것 같고 김승원 후보자 문제는 좀 다른 게 제가 이제 시스템을 넘어서 거라고 했는데 여러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김승원 후보자가 지명된 과정이 사실 비유하자면 약간 손병호 게임 같은 거였어요. 예를 들면 검사 출신은 안 돼. 뭐는 안 돼. 뭐는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골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말하자면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러한 흠결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이거 한번 붙어볼 만하지 않냐. 이거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안일한 판단 뭐 이런 거를 갖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게 시스템의 실패인 거거든요. 결국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사람이 없고 골라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기준에서는 안 되겠구나. 이 판단이 작동을 해야 이제 인사검증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됐다.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왜 안 됐을까라고 하면 누군가는 분명히 매뉴얼대로 그 지적을 했을 겁니다. 이 문제를 못 넘어갈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힘이 말하자면 이거를 눌렀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되고 늘 인사 문제가 이렇게 사고가 나야 그 다음에 아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처럼 돼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이런 양상이고 모든 인사는 임명할 때는 임명의 논리가 있습니다.
4: 맞아요. 예. 근데 네. 제가 이제 청와대 사정에 밝은 그 역공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호남의 인사수석과 영남의 민정수석을 둬서 추천하는 사람과 검증하는 사람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삼철이라고 얘기되는 실세들 인사를 할 거에 대한 우려가 되게 컸기 때문에 대통령 일면식도 없는 이 정도 총무비서관 임명해서 내부 승진 인사를 완전히 그 실세가 개입할 비선 실세가 개입할 부분을 완전 차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가동되고 있나요라고 하면은 말을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이 사람 이름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누가 실세라더라 이렇게.
0: 자 일단 김승원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제는 한동훈의 시간이 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 한동훈 의원도 뭐 의혹이라면은 남부럽지 않은 의혹들을 많이 받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2: 근데 이거는 이미 이제 수사기관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에서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핵심적인 거는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기소계획서로 대변되는 검찰 내부 자료를 어떻게 획득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경위를 이제 밝히면 되는 건데 그거 이제 여의도에서는 공방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뭐 그거에 대한 어떤 팩트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럼 결국 수사가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김성환 후보자는 사퇴했으니까 이제부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퇴한 이후에 이 탄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맞아요. 사실 이제 김성환의 시간이 좀 더 가게 됐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한동훈 의원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한동훈 의원의 말이 맞았네 이런 평가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공격의 그 날이 좀 말하자면 상처가 무뎌졌다? 났다, 무뎌졌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 세상 일이 다 정반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번 인사 그 정국이 오빠 게이트 대 유출 게이트의 그 막 싸움이었는데 결국에는 오빠 게이트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유출 게이트를 압도했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의 시간이 이제 오겠죠. 그래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공격했던 그거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자료를 획득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청구서를 보낸 거고 그거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나와 있는 건데 방금 김한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방금의 탄원서 때문에 김승원 리스크는 한동안 계속 가게 됐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 꼭 짚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가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근데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지금의 위기를 왜 이렇게 자초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상징적인 장면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탄원서에 있는 그 기자들이 한 질문은 뭐냐면 그 탄원서에 회계 부정과 음주운전과 성추행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계 부정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고 성추행은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할 수 있는 의혹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십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왜 이렇게 민심을 가파르게 지지율 하락세고 떠나보내고 있냐라고 하면은 악재보다 그 악재를 다루는 태도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국민이 옳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한 이야기는 그 기자회견과 톤앤 매너가 맞나요?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라고 하면 제가 오늘 이거 관련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민주당 사람들한테. 근데 당내에서도 정말 아쉽다. 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2: 이거는 가십이라는 표현은 저는 실언으로 보이는데 어떤 의미냐면 그 제보를 한 탄원서를 낸 사람이 인터뷰를 보면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빨리 반응을 해줘서 청와대가 어쨌든 이거에 대해 잘 대처했다 이런 맥락이 있어요. 근데 대변인은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인터뷰가 나올 줄은 물론 몰랐겠지만 그러면 어떤 다른 뭐 정치적인 대답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십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니까 지금 이제 김종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에 대한 눈높이가 완전히 다른데 이런 이제 인식을 주고 가십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변인이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쓰기에 적합한 무게감의 단어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런 생각 듭니다.
0: 네, 사실 한동훈의 시간이 오기를 기다린 쪽은 국민의힘도 좀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4: 네.
0: 지금 뭐 개인적으로 좀 해결을 하셔라라는 선을 긋는 네.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4: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109명이거든요.
0: 네.
4: 그런데 지금 인사정국에서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준 의원이 딱히 없어요. 저희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 발로 기사를 쓴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겨레신문도 거의 없지 않으세요?
2: 없어요.
4: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해 줄 생각이 없는 거죠. 엄호해 주거나. 지금 대여 투쟁의 주도권 경쟁은 이제부터라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나 일부 당권파에서는 장애 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치고 나갔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나 이제 원내에서는 워워워워 이거 지금 출구 전략 그러면 마땅히 없어요. 이제 곧 국감이고 야당의 시간인데 장애 투쟁 아니에요. 이런 엇박자도 나고 있는 거죠.
0: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의원이 상당히 지금 궁지에 몰리는 면 몰릴수록 본인한테는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2: 당권파의 인식이 뭐였냐면 야 이거 이 지금 이 문제를 한동훈 의원이 막 공세를 하고 있는데 저 공세에 우리가 동참해서 한동훈 김성원 후보자가 낙마한들 그건 결국엔 한동훈이 이겼다고 쓸 거 아니냐.
0: 그렇죠.
2: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제기 뭐 말하자면 그 했는데 막 제기를 했는데 청문회 때 제기를 했는데 낙마가 안 되면 언론은 뭐라고 쓸 거냐면 한동훈을 청문위원 안 들이니까 결국 낙마를 못 시켰다 이렇게 쓸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이 판 자체가 국민의힘 당권파가 인지하기에는 한동훈 의원의 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판에 최소한의 발을 담근다 이런 전략으로 간 거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김성원 후보자가 극복할 수 없는 의혹 때문에 낙마가 됐지만 사실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막 저렇게까지 했는데 임명이 강행이 되면 뭐 그 임명이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내심 돌아서서는 그거 봐 무소속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못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권파 입장에서도 뭔가 좀 스텝이 꼬인 거죠.
4: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에 용해인 후보자랑 김성원 후보자가 특히 낙마하면서 가장 큰 타격은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입었지만 그 다음 타격은 누가 입었냐라고 보면은 국민의힘이에요.
2: 네.
0: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존재감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4: 그렇죠.
0: 네.
4: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한 명에 비해서 국민의힘 의원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109명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 인사정국에서 국민의힘 발로 언론 기사를 얼마나 썼냐라고 하면 거의 없습니다.
0: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야 이거 우리 너무 존재감 없는 거 아니야? 라는
4: 재밌는 흥미로운 취재한 게 있었는데 제가 국민의힘이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맨날 싸우는 걸 보고 제가 웰빙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0: 네.
4: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얘기하면은 무슨 우리가 웰빙 정당이야 우리가 야당으로 잘 못 싸우는 거 뭐 그런 거 있지만 우리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물어봤더니 그래 김 기자 네 얘기가 맞더라 우리가 야당으로서 파이팅이 너무 부족하다 라고 얘기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2: 파이팅 문제가 아니라 저는 링 위에 안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요. 링 밖에 있어요.
0: 링 밖에서 바쁘신가요?
2: 링 밖에 있고
0: 네.
2: 링 위에 올라와 있어야 힘이 없으면 발목이라도 잡아보고 신발이라도 벗겨보고 하는데 아예 지금 링에 있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정치권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당이 흔들리는 주요한 이슈들 보죠. 뭐 예를 들면 중수청을 뭐 중수청장 어떻게 할 거냐. 뭐 공소청의 직제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입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이 있어서 뭔가 이게 야당이 반대해서 이 이슈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여당이 흔들리는 건 대부분 여당 내부의 문제, 내부의 분열의 문제고 여기에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기자들이 코멘트나 이런 걸 인용하는 건 무소속에 있는 한동훈 의원 개인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이 말하자면 정치라고 하는 필드에 아예 입장이 안 되어 있는 선수처럼 보인다 이런 생각 들어요.
0: 네. 좀 링 밖에서 뭐 하느라 그렇게 바쁘신지.
2: 북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4: 윤리위.
2: 네,
4: 국민의힘 기사는 네. 네. 네, 우리가 윤리위 네. 기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0: 네. 아, 제가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 10월이 되면요. 새로운 형사소송본부를 네. 시행하고 또 중소청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 네.
0: 그런데 경찰청장 인선도 장기 표류 중이고요. 이거 공백이 굉장히 좀 심각한데 이쪽 저쪽 다 구멍이 뻥뻥 뚫린 상황이란 말이죠.
4: 네, 그래서 구멍이 뻥뻥 뚫려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뻥뻥 뚫린 구멍을 채워야 돼요. 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인선이 최우선 과제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수장이 없으면 조직의 긴장감은 떨어지고 의사결정은 다 미뤄지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승진 이런 것들 다 밀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찰이 지금 국민들이 경찰을 향해서 가장 우려하는 게 이거잖아요. 경찰은 스스로 견제할 시스템 너희들 있어? 그 수많은 지금 사건으로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심지어 수장마저 없는 상황인 거고 또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치안과 안전에 공백이 없게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없으니까 책임지게 이제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법무부 장관 인선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운동장을 좀 넓게 썼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오늘 어떤 뭐 의원이 저한테는 이탄 의원 어때요? 이러면서 좀 운동장을 넓게 쓰는 법무부 장관 인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사실 바깥쪽에서는 아니 눈을 돌리면은 굉장히 풍부한 인력풀이 보이는데 네, 시야가 굉장히 좀 좁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2: 검찰개혁이 정치 슬로건화 됐다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쓰기도 했는데 이게 수사기관 개편이나 사법제도 개편 자체가 약간 인사를 하려면 손병호 게임을 해야 되는 영역이 됐어요.
4: 맞아요.
2: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적임자가 있는 것 같지만 내부에서 지명을 할 때는 뭐 대통령이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인사가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지용 중수청장 관련된 논란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사법제도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책임질 적임자를 찾는 게 여러 조건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그게 가장 반발이 거센 내부의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대통령 입장에서도 고민스러운 대목일 것 같아요.
0: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김승원 후보자 사태보다 김지용 후보자 사태가 먼저 나올 줄 알았다고.
4: 그럴 왜냐하면은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이 정말 여당의 리트머스 시험지였거든요. 이거 되게 딜레마적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0: 그렇죠.
4: 민심과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달랐고 강성 개혁파 요구를 수용하면 검찰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둘러싼 정부 여당 내 노선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고 흔들고 반발을 외면하면 핵심 지지층과의 긴장도는 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그 가부 열정이 더 먼저 결정될 줄 알았죠.
0: 그런데 지금 또다시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 뭐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검토만 하고 있거든요. 자, 청와대 측에서 계속해서 이 카드를 놓지 못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4: 그만큼 내부 강성 지지층들의 반발이 크고 또 민주당의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올드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은 검찰개혁이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임명하는 거가 마치 대통령이 우리를 일종의 배신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2: 근데 오늘자 이제 나온 보도들 종합해 보면 김지용 청장에 대한 문제를 검증하는 것과 별개로 이 문제를 주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여당 내 스피커들을 이제 청와대가 만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익표 정무석이 추미애 지사도 만났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에 이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앞으로 그러면 검사 출신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여기서 만약에 이 카드를 접어버리면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손병호 게임에서 첫 번째 무조건 검사는 안 돼가 되기 때문에 그거가 아닌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쟁점이 되는 것 같고 추미애 지사는 뭐 개인적인 캐릭터도 있고 개인적인 감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지용 중수청장한테 뭐 그런 거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 지금 낙마한 상황에서 좀 쉽지 않아졌다. 어떤 움직임을 갖기가 쉽지 않아졌다 이런 생각 들어요.
0: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조금 어떤 의미로는 이제 좀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4: 네.
0: 그래서 오늘 짜잔 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퇴 표명이 나왔거든요.
4: 네. 맞아요.
0: 자, 이걸로 어느 정도 수습이 가능할까요?
2: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 청와대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내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어쨌든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표를 내고 뭐 일부 수석들이 하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후에 들은 얘기는 인사로 효과를 내는 거로 막을 수 있는 국면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청와대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이렇게 되면 뭔가 이제 국정에 커다란 공백이 발생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사실 금요일 기자회견 이후에 기대했던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근데 좀 뭔가 상황이 굉장히 좀 꼬여버렸다 이런 생각 듭니다.
4: 제가 오늘 여당 관계자로부터 아주 재밌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에 담긴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강훈식 실장이 매우 정무적인 판단 좋은 분인데 일단 지금 청와대에서 방금 김만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자회견 이후에 오히려 더 악재가 커지면서 수석급 이상 전원 사의 표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에 본인이 총대를 메고 정무적 부담감을 줄여줬는데 더 흥미로운 얘기는 강훈식 실장이 지금 흔히 얘기하는 경기 성남 라인에 대한 정리도 대통령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졌고 대통령이 순방을 가는데 그때까지 시간을 벌고 판단의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0: 어, 그러면 이 이후에 더 큰 것들이 올 수도 있다.
4: 그럴 수도 있는 거죠.
0: 더 큰 것들이 밀려왔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습이 가능할까요?
2: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어떤 방식으로든 수습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 3년 뭐 한 8개월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스템에 미비가 있다라면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되고 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 저는 오히려 너무 이게 뭐 예방주사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큰 일이긴 하지만 청와대가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임기 중반, 임기 후반까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지금 좀 변곡점 앞에 서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4: 이하 동문입니다.
0: 네. 네. 자, 오늘 두 분 충분히 말씀 네. 많이 하셨죠.
4: 네. 네. 네.
0: 오, 이거 괜찮은데?
4: 네, 저희도 괜찮은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0: 그 나머지 한 김을 오지 네. 못하게 할까요?
4: 네, 네. 오래 있다 오세요.
2: 네. 원래 누가 진행했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0: 네. 네. 네. 자, 지금까지 김종일 시사저널기자, 김한 한겨레 21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네, 비틀즈의 Across the Universe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시사천국의 국제 가이드 국경 없는 문희정 시간인데요. 아, 네. 이 자리면은 사실 제가 여기 게스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혼자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종법 대전대학교 글로벌 문화콘텐츠 학과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1: 소개 멘트가 좀 다른데요.
0: 교수님이 혹시 소개하고 싶은 멘트가 있으시면.
1: 괜찮습니다.
0: 네. 아니 이번 주가요. 예. 외교에 있어서 사실 슈퍼위크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바쁩니다. 국제뉴스 하는 사람들은 이번 주 아주 각오를 해야 되는 주거든요.
1: 네. 맞습니다. 네. 바로 내일이죠.
0: 맞습니다.
1: 유엔 네, 총회도 네. 있고 트럼프 연설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24일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아마 그 이목에 여러 가지 지위 깊게 봐야 될 것도 있지만 그 의미도 굉장히 남다를 거라고 이번에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네. 미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 뭐 다른 여러 가지 국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 미국이 중국한테 우리 북미회담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0: 공식 석상에서 비슷한 얘기라도 나올까요?
1: 글쎄요. 그거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이제 공식 석상에서는 당장 현안 11월 달에 걸려 있죠. 이제 만료를 앞둔 무역관세 그 연기 부분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미국 중국의 환대를 얻고 외교적 성과를 보여야 되는 입장이라서
0: 그렇죠.
1: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타협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원하는 만큼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주로 이제 대농장 지주들도 많고 곡물이라든지 이런 걸 파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사실은 중국의 가장 큰 손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 면에서 그 수요나 또 그 요구를 얼만큼 중국이 받아주느냐 그리고 그 이면으로 히토리오 수출이라든지 주요 광산 작물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AI 규제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일어날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유무용의 가시적인 성과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저는 공식 석상에서 양국 정상이 하는 얘기하고요. 네. 그냥 슬쩍 지나가듯이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트럼프 예. 대통령 잘하는 식으로.
1: 그렇죠.
0: 그렇게 나오는 얘기들 중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슬쩍 흘리는 이야기들 이게 핵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아마도 그렇게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번 미중 회담은 양 국가 둘 다 트럼프는 이제 중간선거가 남아있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연임 문제가
0: 맞아요.
1: 있고 건강 이상설이 조금 요즘 많이 돌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대외적인 측면에서 성과도 보여야 되고 자신의 건전 중국의 리더십은 여전히 시진핑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무용의 그 구체적인 합의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그리고 양국이 같이 양국 정상이 같이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예전에 베이징 갔을 때의 예. 비굴한 모습들 있잖아요. 예. 그 모습들이 다시 나올 것인지도 조금
1: 살짝 그 외교적 성과를 생각한다면 좀 한 발 물러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0: 한 열 발은 물러서죠.
1: 그래도 아마도
0: 네.
1: 앞마당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지구상에 있어서 유일한 최강의 지도자의 모습은 아마 굳건히 지키라고 생각합니다.
0: 아, 여기서 교수님하고 저하고 약간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공항에 영접까지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 자체가 이미 한 발은 물러선 거다.
1: 내가 그 정도 했으니까 너는 어느 정도 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저는 제스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 아, 그 정도는 내가 예. 많이 준 거다.
1: 양보해 준 거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다오라는 선제 제스처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뭐 미중 정상회담이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해 보이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 개인으로 보면은 이번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바쁜 일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걸프국 정상들을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이것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을 데리고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허세를 부렸어요. 내가 이란에 대해서 세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 이란을 완전히 괴멸할 것인지,
1: 그렇습니다.
0: 지금의 경제 봉쇄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협상을 할 것인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론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걸프 국가들한테 이란 공습을 대규모로 하기 위한 양해를 얻어낼 것이다 라는 네. 얘기도 있던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1: 그것도 중요하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지금 또 다른 문제 내관이 또 후티 반군하고 사우디
0: 그렇죠.
1: 간의 확전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트럼프가 아마 그런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생각만큼 자신의 의도로 또 걸프전 주변 국가들을 모아서 이란하고 대대적인 전쟁을 하기에는 상황이나 여건이 그렇게 넉넉치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이 아마 이란의 그 종전협 보냈죠. 동결 자산 해제하고 해상 봉제 해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보냈는데
0: 맞아요.
1: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견 정도 물어보고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그 이후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0: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미국이 대규모 공습을 한다거나 또는 확전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1: 절대 아닙니다.
0: 네.
1: 예.
0: 이미 그 전쟁 비용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1: 그렇죠.
0: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무기 재고는 소진된 상황이고 걸프 국가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란 측에서는 우리를 때리면은 우리는 그에 상응하게 걸프국 때릴 거야라고
1: 네. 실제로 이제
0: 거거든요.
1: 이란의 네. 지지를 받는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0: 때리고
1: 있어 미사일하고
0: 네.
1: 드론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생활 속에 있는 항공 공항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그 폭탄과 미사일과 드론을 날려보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거든요. 2014년부터 후티 반군하고 사우디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사우디 이 자체가 많은 군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자체는 거의 만화에서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0: 맞아요.
1: 군사력도 그렇게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후티 반군한테 계속 밀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우디하고 후티의 그 교전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흑해까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 홍해라든지 호르무즈 해협뿐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무역 대상로가 봉쇄가 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란과 대규모 봉쇄를 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확전이라든지 걸프국에 그걸 물어보고 우리 이란하고 다시 전쟁을 할 거야. 너희들이 도와줘. 이렇게는 절대 할 수 없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근데 여기서 유독 유럽이 조용해요.
1: 유럽은 조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캐나다한테 준회원국 할래 말래 물어본 거 보니까 조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0: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는 예. 일단 유럽은 한 발을 딱 빼고 있는 모양새 같고요.
1: 예.
0: 네, 일단 홍해 쪽을 그 후티 반군이 막아서면서 사실 유럽 입장에서도 홍해가 막히게 되면은 본인들이
1: 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0: 그게 몰랐는데 홍해 예.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유럽이 사우디 원유를 많이 수입했더라고요.
1: 예, 그렇습니다. 그 원래 러시아 쪽에서 많이 수입을 했다가
0: 그렇죠.
1: 그 대안으로 사우디하고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이라크 전쟁 끝난 다음에 이라크 유전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동이 유럽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그동안 사실 세계 안보라든지 나토 문제라든지에서 그다지 유럽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뭘 하게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유럽 각국 모두가 다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0: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게 물밑에서 진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한다라는 의미일까요?
1: 그런 거죠. 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카니 총리를 이번 뉴욕 가기 전에 그 프랑스 섬에서 만났잖아요.
0: 캐나다 총리.
1: 캐나다 총리죠. 캐나다 총리하고 프랑스 대통령이 만났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의미 있거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린란드 반환 문제, 주권 문제 때문에 덴마크나 미국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합의를 보긴 했지만 잠정적인 합의일 뿐이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덴마크의 그린란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유럽의 영토라든지 유럽의 국방력과도 연계되는 부분이어서 유럽 각국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0: 그린란드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그 부분을 잠깐 좀 짚고 넘어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내가 가져야겠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발끈하지 않았습니까?
1: 이게
0: 누구 마음대로. 예. 그래서 굉장히 각을 세우다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아, 나 덴마크하고 합의 잘했고 그 사실상 거의 내게 됐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1: 뭐 영구 통제권을 확보했다라고 얘기했죠. 미국하고 덴마크, 그린란드 3자가 모여가지고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그렇게 실효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기에는 상황 변화가 지금 생긴 거죠. 미국과 캐나다가 너무 안 좋고 바로 캐나다 뒤쪽에 있는 게 이제 그린란드인데
0: 그렇죠.
1: 캐나다의 또 도움 없이는 또 그린란드의 무슨 군사력을 더 집중하거나 주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앞으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덴마크, 그린란드, 미국의 3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변의 정세나 세계 전략 자체가 바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마 유럽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해서 당신 뭐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두진 절대 않을 거라는 거죠.
0: 네. 그래서 유럽과 지금 미국이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데 사실 이 미국이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치사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꼭 그 주 거기 있는 미군들 숫자를 가지고 뭐 철군을 한다는 등 뺀다는 등 넣는다는 등 요 부분 가지고 굉장히
1: 예.
0: 약간의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을 하려는 경향이 많거든요.
1: 예.
0: 유럽에 있는 그 미군들을 절반가량 줄이겠다라는 얘기도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1: 예, 그렇습니다. 이 특히 이제 말 잘 안 듣는다고 생각했던 독일이나 이탈리아 그 사실 주둔군도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1: 독일은 3만 6천 명 정도 되고 이탈리아는 한 1만 2천, 1만 3천 명 될 겁니다. 이제 이런 국가들로부터 미군 철수를 하겠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나토를 약화시키거나 해체시키겠다는 의미인데 과연 이 부분에서 그렇다고 하면 독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사실 이 모든 국가들이 독자적인 국방력 강화를 해야 되고 GDP 2% EU에서 거은 상한선이 있거든요. 지금 서유럽 국가 거의 대부분 2% 이상은 지금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럽의 각 개별 국가들의 군사 대국화가 과연 앞으로 세계 여러 가지 안보나 국방력 또는 군사 질서상에서 단순히 그냥 국방력 강화로 끝나는 것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선거 결과라든지 극우 정당의 약진, 그다음에 이제 군사 대국화라고 하는 건 2차, 1차 세계 대전의 그 트라우마가 있는 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한 우려와 공포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0: 그 유럽 입장에서는 자국 군대가 늘어나는 것보다 차라리 미군이 그렇죠. 들어와 있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1: 그렇죠. 미국이 그동안 계속 2차 세계대전 이후 대서양 주의라고 해서 나토 중심의 공동외교 안보 정책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 어떤 혜택으로 유럽은 복지국가를 계속 누려왔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만약에 국방력을 만약에 강화시키고 뭐 GDP 5% 이상 뭐 몇 프로 이상이 되면 그 비용을 결국 복지 예산에서 빼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원래 굳건하던 국가 경제 체제나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 우려와 이제 내부적 갈등의 요소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0: 그러면은 미국이 단순히 안보적으로 야 이제 니들 나라는 니들끼리 지켜야 차원도 있겠지만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군을 뺀다고 했을 때 또는 감축한다고 했을 때 그 나라가 가져가게 될 어떤 혼란들
1: 예.
0: 사회적 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적 갈등, 분열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노리고 이 말을 던졌나라는 생각도 들고
1: 당연히 아마 그럴 겁니다. 미국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걸 실제로 너희들이 경험해봐 라고 하는 걸 체감하기 위해서 그런 그 구상들을 하고 실제로 이제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 뭐 미군 철수를 유럽에서 군부대를 좀 축소하거나 아니면 철수를 하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미국의 대외 전략 체계 전반적인 것을 모두 다 바꿔야 되는
0: 그렇죠.
1: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트럼프 행정부만의 어떤 독자적인 결정이나 트럼프 대통령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와 군부 간의 갈등이 좀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뭐 트럼프 입장에서 11월 선거 결과도 되게 중요하지만 선거 결과 이후에 혹시 부정적인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건 사실은 다시 후퇴하거나 원상복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0: 지금 그 실질적으로 뭐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생각만큼 쉬운 문제는 아닌 것이 의회의 뭐 승인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절차적으로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중에 또 우리가 다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나토로 이렇게 공동 안보를 하고 있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자 이제 미국 없는 나토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 우리 각자가 각자의 안보를 챙겨야 돼 하는 상황이 돼보니까 유럽 각국이 다들 이익이 달라지고 이해관계가 달라지더라는
1: 그렇습니다.
0: 거예요.
1: 이해관계 완전히 달라집니다.
0: 그 과정에서 또 균열이 엄청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1: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성이 있거든요. 개별 국가의 총합으로서 유럽이 있고 27개국 모든 회원국이 모여서 EU라고 하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EU의 공통이익과 개별 국가의 공통이익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기보다 분명히 수준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국방력의 강화 문제는 사실 개별 국가의 문제인데 EU 전체의 공통의 목표를 계속 지향한다고 하면 국방력 강화나 또는 단독 개별 국가 차원에서 군사력 강화는 EU의 이상이나 정책과 정책적 기조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EU 전체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 시스템이나 EU 체제 전반적인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다라는 거죠.
0: 아 저희가 사실 해야 될 얘기는 많은데 네. 오늘도 시간이 네. 예 다 돼서 우리 국경 없는 문희정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 멋지게 저와 함께 시간을 꾸며주신 김종법 대전대학교 교수님 고맙습니다.
1: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9월 21일 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방송 이후에도 천국이 그리울 땐 유튜브에서 김준일의 시사천국을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 같은 세상.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Catholic 평화방송입니다.
3: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4: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9: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10: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11: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

0: 잠깐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1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5: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9번, 아침 저녁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월요일은 챙겨야 할 일도 많고 괜히 마음이 바빠지는데요. 그래서 조급해지면 내 의견과 목소리부터 크게 내고 싶어질 때도 분명 있으시죠. 하지만 왜 밴드 멤버들이 무대 올라가기 전에 악기 조율도 하고 뭐 호흡 맞추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명절을 앞두고도 가족 그리고 동료들과 서로의 상황과 속도를 확인하는 일 꼭 필요할 겁니다. 내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잠깐 멈춰서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더 근사한 순간이 눈앞에 다가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음악에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들려드렸습니다. 자, 연휴를 이제 이틀 앞두고 있는 월요일이잖아요. 준비 잘 되고 계세요?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직장인이든 주부든 또 학생이든 해야 할 일도 많고 뭔가 제일 바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번 주 수요일은 대부분의 회사가 좀 일찍 업무를 마쳐서 아무래도 내일 제일 바쁜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너무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명절 준비도 또 업무도 차근차근 꼼꼼히 잘 하시고 또 연휴 즐겁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진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3: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듣고 왔습니다. 와, 이 노래 듣는데 제가 중학교 때 좋아하고 따라 불렀던 곡인 것 같은데 아직도 가을만 되면 이 노래가 참 그렇게 듣기 좋네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공유하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평범한 그리고 소소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뭐 추석 연휴 계획들 많으실 텐데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지 그런 이야기도 들려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 잠깐 예고해드리면 음접풍은 추석 당일에 국악계 아이돌 소리꾼 이봉근님의 한가위 특집 라이브 달빛 풍류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이렇게 또 음접풍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쉐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그리고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품고 있어서 여행 가기 딱 좋은 전남 고흥군의 특산품 고흥미역 유자 등등 10만 원 상당의 물건들이 가득가득 담긴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여기에 또 음접풍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문화 선물 있습니다. 바로 공연 티켓 선물인데요. 자, 음접풍 가족분들 가운데 5분을 선정해서 1인당 2매씩 총 10장의 티켓을 선물로 보내드리는데요. 바로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6주년을 맞아 마련된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6주년 음악회 온 에어. 소프라노 장혜지, 크로스오버 그룹 리베란테의 바리톤 노현우, 피아니스트 김도현, 유튜브 채널 뚱치땅치의 기타리스트 김희연, 성악 반주자 정희와 그리고 조이풀 콰테이시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입니다. 공연은 10월 5일 월요일 오후 4시 을지로 사가역 10번 출구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열리고요. 이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 중샵 1053으로 100원의 유료 문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샵 1053으로 6주년 음악회 신청 이렇게 말머리 달아서 신청사연 성함과 함께 보내주시거나 혹은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9월 28일 월요일까지니까요. 이 공연 궁금하신 분들은 그 전에 꼭 신청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을날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행여와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루시아, 자작나무, 이상윤, 지니클라라님 등등등이 인사 주셨습니다. 떡같이 쭝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들 어서 오세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께서 형준 형 안녕하세요. 와우, 노래방 가고 싶다. 원곡 좋아 좋아. 어서 오세요. 홍자영 율리아나님께서 증디 안녕하세요. 기다림과 설렘이 서로 통한다는 걸 오늘 이 시간을 통해도 깨닫게 되네요. 시작부터 설렘 지수 1000% 가득 채웠답니다. 명절 연휴가 있는 한주 모두 모두 기분 좋게 시작하셨길 바랄게요. 네, 자영님 어서 오세요. 바쁘실 텐데 명절 준비는 잘 되고 계시죠? 진경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쭝디, 오늘은 제 꿈을 위해 좀 도와주시는 선생님과
실로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어요. 간만에 너무 설레서 행복했어요. 선생님께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설치랑 편집하는 거 가르쳐달라 하셨거든요. 멀긴 한데 누추한 저희 집까지 오셔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하지만 함께 공통된 작업과 공통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했던 오늘이었음을. 하트 뿅뿅. 네, 진경님 어서 오세요. 진경님과 이렇게 뭔가 설레는 작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은사님이 계시다는 거, 선생님이 계시다는 거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작나무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지난주에 감기에 부비동염에 일주일 내내 고생하다 이번 주부터 좀 살만해졌네요. 아유, 그나마 너무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에요. 명절 앞두고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 건강하게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0025님께서 추석 때는 역시 송편 만드는 거죠. 솔잎 깔고 곱게 빚어서 독거 노인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네요. 어르신분들 명절 잘 보내세요. 아유 참. 네, 송편 맛있게 잘 만들어서 정말 주변에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하고 꼭 조금씩이라도 맛있게 나눠 드시길 바랍니다. 0025님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행복한 명절 되시고요. 자, 오늘도 잊지 않고 음자풍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먼저 원미연의 모든 세상은 내 안에 있네, 그리고 이어서 한성민의 사랑하면 할수록.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저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 전해드리는 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게 하는 힐링 OST 두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드라마 보다 보면 잠시 현실을 내려놓게 해주는 노래들 있죠. 바쁜 일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잠깐 숨을 고르게 해주기도 하고 또 복잡했던 마음을 가볍게 풀어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 잠깐의 여유를 건네는 OST들 만나보려고 해요. 자,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요. 2021년 신민아, 김선호 주연의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엔딩곡 카더가든의 로맨틱 선데이입니다. 드라마는 바닷가 마을 공진을 배경으로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과 사랑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가는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는데요. 로맨틱 선데이는 제목처럼 느긋한 일요일 오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곡입니다. 편안한 기타 선율에 카더가든 특유의 개성 있고 담담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듣고 있으면 해방감 같은 걸 느끼게 되죠. 무언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고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는 듯한 노래. 그래서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가 보여준 소박한 일상의 행복과도 참 잘 어울렸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두 번째 곡은 2024년 신혜선, 지창욱 주연의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에 삽입된 도리의 춤입니다. 고향 제주를 떠나 꿈을 쫓던 주인공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멀어졌던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면서 잃었던 사랑까지 되찾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춤, 이 곡은 제목 그대로 몸을 움직이며 모든 것을 잠시 잊는 듯한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는 곡입니다. 가볍게 흐르는 펑키 리듬과 도리의 산뜻한 보컬이 어우러지면서 답답했던 마음을 털어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건네주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춤이 아니라 그저 내가 좋아서 추는 춤.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요, 잠시 남의 시선도 또 복잡한 생각도 내려놓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여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두 곡 함께 볼까요? 카더가든의 로맨틱 선데이, 도리의 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자, 오늘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는 기분을 주는 힐링 OST 두 곡 함께 해봤습니다. 허니첸스님께서 쫑디 안녕하세요. 명절 느낌 1도 없이 일이 너무 바빠요. 유유. 끝나가는 눈여름이 너무 아쉽게 만드는 노래네요. 생각해보니 올여름 바닷가 근처도 못 가고 끝났어요. 네, 허니첸스님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여름바다 덥고 힘들어요. 습하고 꿉꿉하고. 저도 안 갔어요. 바다는 가을 아니면 겨울이죠. 우리 여름에 못 간 바다 올해 안에 한번 가볍게라도 다녀오기로 하자고요. 화이팅 허니첸스님. 9867님께서 쫑디 반가워요. 아주 오랜만이에요. 저녁에 내일 아침 소고기국과 멸치, 꽈리, 고추 볶음하며 들어요. 오랜만에 쫑디 목소리 들으니 더 행복해지는 밤이네요. 쫑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명절도 잘 보내세요. 네, 9867님. 와, 소고기국하고 멸치, 꽈리, 고추 볶음. 아우, 너무 맛있겠다. 네. 저도 사실 내일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볼까 지금 생각 중이었는데, 아 참, 멸치, 꽈리, 고추 볶음은 제가 할 자신이 없어서 네, 엄두가 안 나네요. 좋아하는 메뉴이긴 한데. 아, 제목까지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9867님도 환절기니까 요즘에 일교차 너무 심하잖아요. 오늘 낮은 또 여름처럼 덥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피치망고님께서 쫑디 추석을 맞이해서 하여 오랜만에 냉동실 정리했어요. 언제 넣어놓았는지도 알 수도 없는 오만 잡다한 것 처리하니 냉동실 반이 비었네요. 그중 제일 많았던 건 바로 떡! 제주도 갔을 때 샀던 오메기 떡에 찹쌀떡, 떡국떡, 시루떡에 송편, 절편, 떡장 사이도 되겠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깊숙이 넣어뒀던 LA 갈비 특템에서 오늘 저녁은 갈비 구워요. 아, 떡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저도 이 떡 참 좋아하는데 뭐 오메기 떡, 찹쌀떡, 시루떡, 아유 정말 맛있는 떡들을 가득 쟁여놓으셨는데 이거 잊고 까먹고 못 드셨구나. 너무 아깝다 이거. 아유 참. 자, LA 갈비로 저녁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는 딱 먹을 만큼만 사서 냉장고에 쟁여두시길. 냉장고가 참, 저도 그 결혼해서 냉장고 살 때 이왕이면 좀 넉넉한 걸 사야지 후회 없을 것 같아서 큰 걸 샀거든요. 와, 냉장고가 너무 깊으니까 저 깊숙이 있는 건 진짜 막 찾아 헤매지 않으면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는 수시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냉장고 사이즈 줄여서 작은 걸 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탁기는 10년 넘어서 바로 고장이 났는데 냉장고는 아직 단 한 번도 잔고장 한 번 없이 아주 그냥 잘만 되네요. 네, 이왕 그럴 거 계속 이렇게 아프지 말고 쭉 나랑 같이 하자. 아무리 크고 깊어도 내가 수시로 정리하면서 살게. 3418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추석 명절 연휴에도 근무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근무, 조용히 방송 듣고 있어요. 마음은 고향으로 향합니다. 아유, 남들 다 쉬는 명절에 또 근무하시는 분 여기 한 분 또 계시군요. 3418님, 네, 고생이 많으세요. 대신에 남들 근무할 때 우리 3418님 쉴 수 있잖아요. 그때 아주 그냥 남들 보란 듯이 푹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권진아 씨 노래 준비했어요. Lonely Night.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5093님의 사연이 도착해 있네요. 쩡디, 추석 연휴 끝나고 다음 날부터 고2인 큰애 중간고사 기간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창원의 시댁에는 남편만 내려가겠다고 2주 전에 어머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님이 좀 서운하셨나봐요. 자주 전화하셔서 정말 못 오냐고 몇 번씩 물어보셨어요. 결국 어제 큰애에게 진지하게 털어놨답니다. 기차표도 예매 안 해놨고 아빠가 운전하는 차 타고 창원까지 갔다 오면 차가 굉장히 막힐 거고 차 안에서 책 보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시험 괜찮을지 엄마는 걱정되지만 할머니가 서운해하시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더니 큰애가 조금 고민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오늘 할머니가 기다리니까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당차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추석 당일 새벽에 내려갔다가 다음날 일찍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몸이 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은 확신은 들어요. 나얼의 귀로 신청해요.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5093님의 신청곡 나얼의 귀로 함께 들었습니다. 아유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참 착하네요. 공부 핑계대고 안 가고 싶을 텐데 아니야 그게 핑계가 아니죠. 사실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신경이 많이 쓰여서 그 추석 연휴에 차 막힐 때 할머니 댁에 다녀오는 거 부담스러울 텐데 아유 그래도 할머니가 아쉬워하신다는 얘기 듣고 참 이렇게 다녀오겠다고 결정하는 참 착하고 멋진 녀석이네요. 또 시골 내려가면 할머니의 내 강아지 이 얘기 들으면서 맛있는 거 엄청 챙겨주실 거잖아요. 할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명절 음식 많이 먹고 힘내서 중간고사 잘 치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5093님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허니첸스님께서 고2면 엄마로서 명절마다 그런 고민하게 되죠. 저도 여수까지 1박 2일로 다녀오느라 힘들었는데 지금도 할머니 사랑 끔찍한 손자네요. 대신 아들 훈련소 퇴소식 때 어머니가 정말 먼 양구까지 손자 보러 오셨답니다. 아이고 참 정말 저는 이제 친할머니 외할머니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는 그 할머니의 그 끝도 없는 그 사랑을 이제는 받을 수 없지만 어떤 사랑인지 다 알죠. 아유 참 할머니 그렇게 오래오래 건강하셔가지고 손주 사랑 계속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 받고 자라면 아이들이 더 바르게 좀 더 사랑이 가득한 아이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8544님께서 정대 안녕하세요. 저도 정말 오랜만이군요. 냉장고 이야기. 저도 어제 냉장고, 김치냉장고 모두 정리했죠. 저희는 냉장고 문에 이름표를 붙여놔요. 음식이 만들어서 냉장고 들어가면 이름표를 붙이죠. 식재료 사오고 붙이고 김장김치도 붙이고 김장 배추김치 2025년 11월 16일 이렇게요. 알기 쉬워요. 네. 냉장고 정리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약간 와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할 정도로 냉장고 정리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 8544님도 그런 분이군요. 저도 좀 배워서 최대한 정리 좀 잘해볼게요.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건 최대한 냉장고를 채우지 말자 뭐 이런 주의거든요.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엔플라잉의 플래시백 준비했습니다. 오늘 2부 음악과 함께 시간여행 떠나는 차트 업고 뮤직 고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2: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은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4: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5: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6: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4: 엄마, 여기 꽃.
7: 고마워.
6: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8: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9: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9: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작한 이준석 선수는 언젠가 태극마크를 달고 월드컵 무대에 서는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순 없었고 결국 21살 축구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이후 대기업의 계약직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테크볼이라는 운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크볼은 2012년 헝가리에서 고안된 스포츠인데요. 곡선형 특수 테이블에서 축구공을 발로 주고받는 경기입니다. 이준석 선수는 생업과 테크볼 선수 생활을 병행하다가 올해 2월 나고야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 정규직 전환 기회를 눈앞에 두었던 대기업에 사표를 내고 훈련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이 테크볼이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테크볼 선수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서 외부에서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만약 이대로 메달을 못 따면 테크볼도 알리지 못하고 앞으로 살 길도 막막해질 거란 공포도 자주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존재는 역시 어머니였는데요. 200만 원이 넘는 테크볼 테이블을 사서 아들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고야 아시안게임 테크볼 경기가 펼쳐졌고요. 이준석 선수는 경기장에 찾아온 어머니와 누나의 응원 속에서 역전 게임을 펼치며 드디어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비인기 종목에 인생을 건 자신을 믿고 헌신해준 어머니를 향해 그는 엄마 나 금메달 땄어 라고 외쳤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메달이 생업을 포기하고 뛰어든 동료들에게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렇게 아시안게임 시작부터 포기 없이 도전하는 패기를 만날 수 있어서 제가 힘찬 에너지를 또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피터 세트라가 불러준 Glory of Love였습니다. 이 노래는 그 영화 가라데 키드 2의 주제곡인데 세계적인 프로듀서 데이비드 포스터와 시카고의 보컬리스트 피터 세트라가 함께한 진짜 명곡이죠. 명곡. 와, 참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한데 이렇게 들으니까 또 좋은 노래는 이렇게 들을 때 나도 모르게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 들잖아요. 저한테는 이 노래가 약간 또 그런 기분을 주는 노래입니다. 자, 노래도 가슴 벅찬 노래지만 저는 이 하루 끝에 언박싱에 전해드렸던 이 이야기, 오우, 저 아까 그 이야기 전하면서 살짝 울컥했어요. 엄마 나 금메달 땄어. 이 인터뷰 했다는 얘기 듣고

0: 와, 나 눈물 날 뻔했네. 참, 이 아시안 게임이 시작부터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합니다. 남자 농구도 금메달을 땄고, 와, 정말 기분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데, 그중에서도 이 테크볼이란 경기의 금메달 소식이 눈에 안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너무 생소한 종목이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 테크볼이라는 종목 이름은 오늘 처음 들었고요. 이게 어떤 그 경기인지, 어떤 식의 경기인지는 제가 예전에 그 인터넷에서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와, 진짜 신기하다. 저런 운동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야, 이게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이런 또 감동 스토리를 전해주고 있네요. 이 금메달의 주인공 이준석 선수가 알고 보니까 1999년생이고 축구 선수 출신으로 어쩔 수 없이 축구를 그만두고 대기업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테크볼이라는 종목에 인생을 걸었다는 그 이야기. 왠지 이 얘기 영화로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영화로 나올 것 같아. 너무 감동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동에는 누구보다도 내 편이 되어주고 믿어준 그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이게 완성될 수 있었겠죠? 정말 말 그대로 이 비인기 종목이라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과정이었을 텐데 그 힘겨움 다 이겨내고 드디어 금메달의 주인공이 된 이준석 선수 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도전하면서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홍자영님께서 동네 공원에 테이블 두고 연습하셨다는 인터뷰 내용이 기억나네요. 또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늘 믿고 응원하신다고 담담히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모습도 너무 좋았어요. 아시안 게임 경기 모습 떠올리다 보니 어제 농구 결승 한일전 생각나며 다시금 만면에 미소가 번지네요. 아비오. 네. 자, 아시안 게임에서 이렇게 활약하는 우리 선수들 다치지 마시고, 네, 성적을 떠나서 멋진 경기, 후회 없는 좋은 경기 하고 오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2부엔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싱얼롱하는 차트업곡 뮤직고 준비되어 있는 날이죠? 자, 오늘은 또 어떤 노래를 함께 즐기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너는 참 올리브유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명절 연휴가 점점 가까워져서 들뜬 기분과 함께 음악에 몸을 실은 채 그때 그 시절로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차트업과 뮤직 고! 매주 월요일 2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각종 가요 차트 그리고 팝 차트를 소개하는 시간 차트업과 뮤직 고! 오늘은 2025년 10월 3일 방송된 KBS 조이 20세기 히트송에서 선정한 추석특집 귀성길 졸음퇴치 히트송 베스트 10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추석을 맞아 장거리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이 신나게 듣고 졸음을 쫓을 수 있는 노래들을 모은 특집으로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발표된 노래 가운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곡들을 엄선해서 순위를 매긴 차트입니다. 자,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흥겨운 리듬,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친숙한 노래들로 구성된 20세기 히트송의 추석 특집 10위부터 1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갈게. 자, 돌려놔. 김현정의 멍. 16비트의 빠른 전자음향에 락적인 기타 사운드를 더한 강렬한 댄스곡이죠. 김현정 특유의 시원한 가창력과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리듬이 인상적인 곡입니다. 특히 후렴구의 강한 에너지는 제목 그대로 멍하게 듣고 있을 틈을 주지 않습니다. 2000년대 초반 여성 댄스 가수 전성기를 대표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로요. 지금 들어도 귀성길의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놓을 만한 곡이죠. 방송에서는 진행자인 김희철과 이미주가 직접 안무를 따라하며 진짜 잠을 확 깨게 한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9위도 만나볼까요? 9위입니다. 아, 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어어! 아, 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김수철의 정신 차려! 1989년 발표한 7집 원맨 밴드의 수록곡인데요. 이 앨범에서 그는 김수철 씨가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이 곡을 발표를 했는데, 아, 뭐 작사 작곡뿐만 아니라 기타, 베이스, 신디사이저, 드럼 등 대부분의 악기를 직접 연주를 해서 완성한 앨범입니다. 경쾌한 리듬에 해학적인 가사를 얹어 무겁지 않게 삶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죠. 무언가를 지나치게 가지려고 하거나 욕심을 키워가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익살스러운 충고이기도 합니다. 김희철은 한 방에 정신 차려지는 곡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네요. 자, 이 두 곡은 둘 다 안 들어볼 수 없네요. 12곡 김현정의 멍, 9위곡 김수철의 정신 차려.

바람이 불어온 고님께서 작은 거인 김수철 선생님 최고, 크리스탈님께서 꺅 나 진짜 멍 좋아하는데 노래방 애창곡을 여기서 듣게 될 줄이야 돌려라, 진경님께서 그 20년 전으로 다 돌려라, 바람이 불어오는 고님께서 감기 약 먹었더니 졸리네요 하지만 졸음이 가시네요 신난다 신나, 홍장님께서 겨울 잡고 있던 펜 놨어요, 허니첸스님께서 12, 9위 곡부터 쫑디 이렇게 부르면 오늘 성대 다 나가겠어요, 비치망구님께서 흥이 차오르는데 맨정신에 노래방은 못 가겠고 헬스장에 러닝머신이라도 뛰러 가야겠어요. 네, 비치망구님 러닝머신 뛰실 때 이어폰 끼고 안무 조심하시길, 자칫 잘못하면 헬스장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자, 음악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차트워크 뮤지코, 오늘은 이제 화요일 수요일만 또 이틀만 지나면 찾아오는 명절 연휴를 앞두고 추석 특집으로 귀성길 졸음퇴치 히트송 베스트 1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8위 만나볼까요? 8위는요 주영훈 이혜진의 듀엣곡 우리 사랑 이대로. 1998년 장동건 고소영 주연의 영화 연풍연가의 주제가죠. 차트에 오른 곡 중 유일한 발라드입니다. 원래 주영훈 씨는 작곡만 하고 직접 부를 계획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적당한 가수를 섭외하지 못해 결국 본인이 부르게 된 거라고 하네요. 근데 조금은 옹색한 변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심 자신이 부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다들 주변에서 모두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주연 배우 두 사람과 함께 무대 인사를 하고 다니는 등 영화 홍보에도 진심을 다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8위 곡 주영훈 이혜진의 우리 사랑 이대로 함께 듣고 가죠.

0: 바람이 불어오는 것님께서 잠깐 쉬어가는 타임. 루시아님께서 아, 이 노래 저희 부부 결혼식 때 부르려고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나네요. 홍장님께서 오, 여자 가수 파트 음정마저 따라 부르는 제게 놀라는 중. 자, 월요일 저녁에 떠나는 음악 차트 시간 여행 차트 업고 뮤직 고. 오늘은 수요일부터 이어질 고향 가는 차량 행렬을 앞두고 추석 특집 귀성길 졸음 퇴치 히트송 베스트 1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위 만나보죠. 7위입니다. 철이와 미애의 뚜벅이 사랑. 강렬한 사이렌 소리와 타이어 마찰음으로 시작하는 곡이죠. 특히 이 곡은 동료 가수였던 양준일이 작곡했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김희철은 아, 운전 중에 틀리면 잠이 확 깨겠다라고 평하기도 했네요. 자, 6위입니다. H.O.T.의 캔디.
1: 사실은 오늘 너와의 만남을 정리하고 싶어. 널 만날 거야 이런 날이에.
0: 1996년 발표 당시 10대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으며 H.O.T.를 단숨에 스타덤에 올려놓은 곡이죠. 특히 알록달록한 의상과 안무, 그리고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는 1990년대 후반 아이돌 문화의 시작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MC 이미주는 세대를 이어주는 가족 떼창송이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자, 5위입니다. 크라잉넛의 서커스 매직 유랑단. 록과 펑크를 기반으로 한 거칠고 유쾌한 사운드에 마치 서커스단을 따라가는 듯한 자유로운 분위기를 담아낸 곡이죠. 김희철은 이 곡이 나오면 진짜 정신이 번쩍 든다면서 헤드뱅잉 세리머니를 펼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세 곡 중 6위를 차지한 H.O.D의 캔디, 그리고 5위를 차지한 크라잉넛의 서커스 매직 유랑단, 이 두 곡 함께 들어보시죠.

레미님께서 캔디춤 다 외워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던 추억이 망치춤, ABC춤 등 지금도 기억 다 나요. 피치망고님께서 그 시절 서로 자기가 단지라고 우겼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단지 널 사랑해. 홍장님께서 아 한때 토니가 부르는 그 단지가 되고팠었다죠. 바람이 불어오는 분께서 사촌 누나 H.O.T. 브로마이드 사진 모았어요. 그 중에 강타영. 진경님께서 남들 H.O.T. 할 때 잭스키스 외치고 있었다는. 그 시절 추억이 속속 소환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저녁의 음악 차트 시간 여행 차트업 뮤직고. 오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가요 중에 귀성길 초롬퇴치 히트송 베스트 1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위 만나볼 차례입니다. 4위입니다. 챔피언 소리 지르는 네가 챔피언.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챔피언. 싸이의 챔피언. 2000년대 초반 싸이의 이름을 전국에 알린 대표적인 히트곡이자 국민 응원송이죠. 김희철은 노래방에 가면 무조건 마지막 곡이라면서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드는 대동단결의 노래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3위입니다. 테크노 뽕짝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이 박사의 멍키 매직. 트로트와 전자음악 만담에 가까운 독특한 창법까지 이 박사만의 개성이 집약된 곡이죠.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방송에서는 이 박사가 실제 고속버스 안내원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김희철은 고속도로의 황태자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곡이라고 소개했네요. 자 2위도 만나볼까요? 2위는요 아무 일도 내겐 없는 거야 처음부터 우린 모른 거야 오, 넌 그렇게 날 보내줄 순 없겠니 찬이란 맞죠? 여자라 소찬이의 Tears 소찬이의 폭발적인 가창력을 제대로 보여준 2000년 히트곡입니다. 강렬한 비트 위에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고음이 더해지면서 노래방 애창곡으로도 오랫동안 사랑받았죠. 특히 후렴구가 시작되면 듣는 사람도 모르게 정신이 번쩍 들 만큼 강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곡입니다. 방송에서 김희철은 소찬이 모창을 하면서 웃음을 자아냈네요. 자, 이 중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4위를 차지한 싸이의 챔피언, 2위를 차지한 소찬이의 Tears.

진경님께서 나 춤춰요. 강한 에너지와 함께 찬이는 스트레스 함 날리자. 목 갈라져도 노래방에서 꼭 불렀어요. 소리 지르고 싶은데 옆에 도균이가 자고 있어서 음소거 부르는 중. 참기 힘드시죠. 크리스탈님께서 이 시간에 보는 라디오 한 번만 켜주세요. 티어에서 빠지면 안 되지. 너는 내 안에 있어. 다들 아주 그냥 바람이 불어오는 거님께서 싸이 가자 완전 신난다. 자, 와, 이 시간 여러분들과 아주 신나는 곡들 함께 하다 보니까 와, 제가 목에 무리가 갈 정도로 저도 흥분하고 있네요. 하지만 이런 노래들은 우리가 목에 무리가 가든 말든 신나게 함께 소리치고 즐겨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시간이길 바라면서 월요일 저녁에 음악 차트 시간 여행 차트 업고 뮤직 고! 귀성길 초롬퇴치 히트송! 이제 1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피치망고님께서 들썩들썩 잠도 깨지만 흥에 취해 들썩거려서 운전 조심해야겠어요. 위험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운전대 이 노래 분위기에 맞춰서 운전대를 좌우로 심하게 흔드시는 그런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뒷차가 신고할지도 몰라요. 앞차 수상해요. 자, 이제 1위 발표합니다. 1위는요, 갈 길은 멀기에 서글픈 나는 지금 맨발에 청춘 으쌰 으쌰 하지만 여기서 멈추진 않을 거야. 간다 와다다다다다다다 으쌰 으쌰. 진정해 진정해. 남성 듀오 버그의 1996년 히트곡 맨발에 청춘. 간다 와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시작되는 164bpm의 초고속 리듬에 트로트의 흥겨운 선율을 접목해 지친 귀성길 졸음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곡 1위로 등극했습니다. 희망적인 가사와 질주 본능을 자극하는 이 사운드 덕분에 1990년대 청춘의 상징곡으로 꼽히기도 하죠. 김희철 씨는 그 김희철, 이미주 이 두 분은 진짜 이건 도로 위에서 들으면 안전운전이 보장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안전운전, 어떤 면에서는 신고당할 운전 될 수 있는 곡이죠. 자,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께서 시간 순삭이네요 형중형. 크리스탈님께서 다음엔 트로트 특집 가자. 다음에 박상철 아저씨 특집 해주세요. 자, 이 시간 다음엔 또 어떤 곡을 어떤 주제를 하든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즐기시는 코너잖아요. 다음에 더 재밌는 더 좋은 곡들로 함께 준비해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곡 벅 맨발의 청춘 이 곡 들으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내일은 김광현 편집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저녁 7시 음저풍 잊지 말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1: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1: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1: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1: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1: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2: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4: 펄!
5: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8: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온 누리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태어난 대구 평화방송. 대구 평화방송 사장

0: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1: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2: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 일기.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10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 설길 전현금 새실리아 순입니다. 지난 토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아시안게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요즘 경기 보시면서 우리 선수들 아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마음 졸이면서 응원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뭐 경기 결과에 따라서 괜히 하루 기분 좋아졌다가 또 아쉬웠다가 아 어제저녁엔 뭐 승리를 해서 네 농구가 기분이 업 됐습니다. 응원하라는 마음이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안 게임 같은 큰 경기 때에는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스포츠라는 공통의 언어로 만나고 오랜 시간 땀 흘려 준비해온 서로의 노력에 박수 보내는 자리니까요. 오늘은 경기의 승패를 잠시 내려놓고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로 이어지는지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그런 긍정의 응원을 한 대 모아볼까요? 오솔길 가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기도 산책 지금 시작합니다.

0: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네, 예수 파이팅 요나와 고래 사냥이 부른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예, 오늘 기도 요소길 끝나는 그 시간 무렵에 여러 종목의 결선이 이어진다고 하네요. 아시안 게임. 네. 뭐 그리고 6시쯤엔 뭐 수영 결승이 있다고 하죠. 와, 다들 뭐 저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은 TV 앞에 모여서 응원하게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랜 시간 흘렸을 땀을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온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뭐 또 아쉽게 결과가 나오든 정말 수고했다고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마음도 함께 하시겠죠. 어쩌면 기도도 그런 응원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힘겨운 누군가의 곁에 마음을 보태고 잘 견뎌내고 있는 분들에게 당신을 응원합니다 하고 조용히 힘을 건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도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응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함께 나눠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하하대사님이 제일 1등이시네요. 오늘은 저도 아네스하고 같이 네 어제 농구 시합 보는데 아네스는 엄청 흥분해서 기뻐하다가 또 화내다가 하는 모습이 더 재미있었어요. 저희도 어제 저녁에는 또 다 같이 놀이방에서 모이는 날이거든요. 일요일은. 그래서 그 농구 경기를 틀어놓고 보는데 한편에서는 또 WYD 묵주를 만드느라 또 막 매듭을 하느라 뭐 너무들 정말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몇몇은 또 TV를 보면서 열을 냈다가 안 냈다가 와와 하면서 저도 조금은 기분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뭐 안 들어가면 아 왜 안 돼 뭐 패스를 왜 저렇게 뭐 알지도 못하면서 저도 그랬더랍니다. 근데 결국에 가서는 이겨서 좋았죠. 근데 조금 전에 뭐 힘들게 다들 싸웠는데 누구가 뭐 더 잘했고 못했고 그거보다도 더 열심히 다 정말 마음 모아서 함께 했던 그 수고가 이렇게 열매를 맺은 것 같아서 정말 수고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죠. 네. 069 하나님, 네, 우리 편이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참 곤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나라만 몇 개일까요? 아우 뭐 수도 없이 많죠. 예, 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선수에게 메달이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메달을 꼭 따는 것만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는 아니니까 하느님 섭리대로 하십시오 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완전 정답을 얘기하셨네요. 그래도 기왕이면 열심히 수고하고 준비했으니까 좋은 결과를 내면 좋고 그렇지 못해도 너무 비난하지 말고 아 그래도 너무 수고했다 그러면서 등 두드려주면서 다음 기회엔 더 잘하면 되지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수녀님들도 그랬어요. 아 너무 그 사람 뭐 못한다 하지 말고 용기를 내줘 용기를 해줘 용기를 더 불어넣어 줘야 돼. 우리 수녀님 한 분 때문에 제가 다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네. 퐁퐁 김지혜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어제 5개나 땄다는 말을 듣고 한국이 대단하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예, 저력이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한마음으로 화이팅하고 마음을 모으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도 그럴 때 도와주시죠.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고 자꾸만 갈라지고 그렇지만 않으면 멋진 국민입니다. 우리나라가 예 기도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난 내가 좋아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 노래였습니다. 예, 2037님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추석 연휴가 얼마 안 남은 햇살이 아름다운 가을가을한 월요일이네요. 오늘도 기도와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오솔길 4시 알람음에 쏙 들어왔어요. 하하 정말 참 정겨운 문장이에요. 항상 볼 때마다 예 가을가을한 날이죠.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하늘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정말 파란 하늘인데요. 구름 하얀 구름이 몇 점 흘러갈 때 저게 바다인가?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봤었는데요. 정말 어제 참 옥상에서 저는 이 북한산 바라보는 게 너무 좋은데요. 노을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예. 아무튼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네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 네 오랜만에 출첵하고 청취합니다. 장염으로 일주일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요요 아이고 잘 어떻게 뭘 잘못 드셔서 그렇게 장염이 또 일주일이나 이렇게 또 고생하셨을까요? 네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 주셨겠죠? 네, 음식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여름 내내 뭐 이렇게 또 보관해뒀던 음식들이 이제 냉장고 안에서도 상한답니다. 그러니 그런 건 빨리빨리 치워버리고요. 네, 안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예,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저는 지난 주말 성소에 대해 다시 한번 식별을 해보기 위해서 교구에서 하는 모임도 다녀오고 친구랑 만나서 일도 도와주고 만난 음식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최선을 다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네, 그러시군요. 성소. 주님이 원하시면 분명히 부르심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 안에서 잘 식별하시기 바라고요. 아유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 참 좋지 않습니까? 뭐 열심히 일한 다음에 또 주말에는 또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서 만난 음식도 나누면서 또 일상에서 살아왔던 얘기 두런두런 남성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만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걸어가시는 네 우리 사무엘 형제님 네 고맙습니다. 개혜정 스텔라님 네 어서 오세요. 오늘 낮에 작은 고모님께 안부 인사드렸는데 현재 저희 친할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시는데요. 심리적으로 네, 불안하신 건지 자식들이 본인을 버렸다고 생각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할머니 모셔오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되시면 이 춘남 안나 할머니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유, 요양원에 계시면 노인들 어르신들이 나를 버렸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하지만 치매가 악기가 있고 아니면 수발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일 때도 있고 뭐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모시긴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잘 보시고 너무 어르신이 너무 마음이 섭섭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잠시라도 다시 집에 모셔왔다가 또 다시 또 요양원에 모셔가기도 하고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잘 알아듣도록 또 너무 할머니가 섭섭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아유, 정말 우리 지금 노인 정말 연령들이 많으신 분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가족도 그렇고 저희 수녀원도 그렇고 좀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네, 기도해드릴게요. 이춘남 안나 할머니 위해서요. 네, 디오니시아님. 네. 오, 수녀님의 말씀에 깨달았어요. 아시안 게임을 홀라당 잊고 살았다는 사실을요. 아이고, 호주도 거기도 아시아잖아요. 저희는 참여하지 않으니 뉴스에 나오지 않거든요. 갑자기 한국이 낯설어졌어요.
그렇군요. 그게 뭐죠? 거기가 아시아는 아시아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동북아시아도 아니고, 아무튼 홀라당 잊어버리셨다는 말씀이 너무 재밌네요. 표현이 너무 신랄합니다. 네, 낯설지 마시고 우리 선수들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만큼 또 결실 맺고 또 우리 국민들도 기뻐하라고 예, 기도해 주세요. 네, 김상은 곰님께서 수녀님 이틀 빼고 날마다 욥기 듣고 있어요.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제 이야기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욥기를 읽다 보시면 정말 하느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뻗대고 하느님 앞에서 막 고집도 부리고 막 그랬지만 별거 아닌 나를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뭐 그런 걸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 쏙 돌아갑니다. 사실은 예 아무튼 묵상 잘 하시면서 주님을 가깝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 얼바오로 바라기 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명동성당 레조 담당 문기현 바오로 신부님께서 10월 1일 부정맥으로 입원하셔서 시술 받으신대요. 와, 부정맥하고 시술. 아유, 잘 수술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술이 이렇게 정맥 속으로 뭔가를 집어넣어서, 뭐, 그거를 하는 건데요. 스턴트 시술이라고 하나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시술을 받기도 하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어머니 고 모니카님이 몇 달 전에 쓰러지셔서 많이 힘들어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어머, 그렇군요. 예, 부디 두 분이 주님과 성모님께서 치유의 은총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니가 고 모니카님이셨군요. 네, 아이고, 문기원 바오르 신부님, 네,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머니 모니카님도 네, 정말 쾌차하셨으면 하는 마음이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클라라님, 네, 처음 글 남겨 맞나요? 클라라인가요? 맞죠. 예, 대개는 C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G라고 해서 깜짝하고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예, 처음 글 남겨본다고요. 예, 저희 부부는 아기 천사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올 여름부터 나프로 임신센터에서 임신 준비하고 있는데요.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네요. 저희 부부에게 하느님 선물 아기 천사가 찾아오길 응원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 아가 귀여운 천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운 일이네요. 네, 아마도 주님이 꼭 정말 사랑의 열매를 품에 안도록 해주시기를 예, 기도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 우리 글라라님 부부에게 네, 정말 알토란 같은 예쁜 아가가 찾아오길 주님 도와주세요. 네, 닥터 쿨님, 네, 수녀님 어젯밤에 영면에 들어가신 황 마르타 할머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고, 어젯밤에 주님 품으로 황 마르타 할머님께서 가셨군요. 예, 예, 평생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고 신앙생활도 잘하셨을 텐데 마르타 할머니 위해서 예, 영원한 안식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송요찬 아킬리노 형제님 신청해 주신 기도사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님, 인천교구 고광동 성당의 송효찬 아킬리노입니다. 제20회 2026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승전보를 기대해봅니다. 힘내라 힘, 아자아자 대한민국 화이팅!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큰 부상도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요찬 아킬리노 형제님. 아, 참 재미있는 기도 요청이네요. 모든 분들이 지금 관심사가 그쪽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예, 우리 선수들을 향한 마음이 참 이렇게 열심하시고 따뜻하구나 싶어서 저도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 마음 같으면 뭐 매일마다 승전보가 들려왔으면 좋겠죠. 힘찬 박수를 또 보내고요. 좋은 결과를 뭐 얻지 못하거나 제 실력을 다 보여주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그래도 따뜻한 응원을 보내야겠죠. 네. 또 뭐 결과가 좋은 선수들에게는 더 기쁜 일이고요. 특히 열심히 준비했는데 부상을 당해서 경기를 포기하거나 제 기량을 펼치지 못하면 선수 본인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네. 부상을 걱정하시는 우리 형제님의 마음, 정말 따뜻한 마음 같습니다.

막 넘어질 때마다 아우 저 선수 다쳤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안타깝잖아요. 네. 모든 선수들이 큰 부상 없이 정말 건강하게 준비한 만큼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기를 저와 우리 오솔길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느님,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경기하는 순간마다 담대함과 평온한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무엇보다 모든 선수들이 큰 부상 없이 건강하게 경기를 마치게 하시고 결과와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따뜻한 박수와 격려를 보내게 하소서. 우리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주님께서 늘 지켜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같이 함께 들을까요? 박소정이 노래합니다. 소중한 당신을 응원해요.

내 손안에 CBBC 라디오, 스마트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CBBC 빵이 새롭게 단장했죠. 더 귀엽고 산뜻해진 어플 디자인은 기본. 간편한 회원 가입을 통해서 무료로 방송에 참여하는 것도 물론 한눈에 볼수 있는 편성표, 선곡표, 홈페이지 보이는 라디오 메뉴,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코너들을 언제든지 다시 듣고 이어들을 수 있는 AOD 플레이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즐겨 듣는 프로그램 방송 알림 기능까지 추가됐어요. 신앙이 필요한 순간부터 음악과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CBBC 라디오, 새로워진 CBBC 빵에서 만나보세요.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CBBC 빵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또 사연 보겠습니다. 오지수 미카엘라님, 네, 어서 오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하게 도와주세요. 송유찬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와, 다들 젊다 젊어. 그죠? 젊으신 목소리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형제님, 자매님, 네, 미카엘레님, 네, 고맙습니다. 예, 이게 참 스포츠라는 게요. 하나를 모아주는 힘이 있어요. 막 힘들게 처져 있다가도 어떤 경기가 정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 또뭐 어떤 그런 경기,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땐확 하나로 모으잖아요. 이게 참 힘인 것 같습니다. 예. 하하대사님, 저도 아시안 게임 선수들에게 응원을 전합니다. 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참, 하하대사님, 고구마 고맙습니다. 수녀님들하고 같이 잘 먹을게요. 0545님, 네, 수녀님, 인천교구 고강동 성당의 송유찬 아킬리노입니다. 앞으로도 꼭 기억해 주세요. 아유, 그럼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늘 문자 올리시고요. 필요한 기도, 예, 요청하시면 항상 함께 합니다. 네. 7855님, 네, 송요찬 아킬리노 형제님, 선수들을 생각하시는 형제님의 마음에 함께 응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아, 우리 지금 뭐 아세안 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다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중요한 종목일수록 다들 더 마음이 가죠. 네,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뭐 성적이 좀안 좋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애쓰고 노력한 우리 선수들 또등 토닥토닥토닥 해 주시길 바랍니다. 퐁퐁 김지혜님, 송유찬 아킬리노 형제님의 바람대로 예, 아시안 게임 중에 선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예, 퐁퐁이도 크게 바랍니다. 예, 건강한 모습 다치지 않는 거. 그래야 다음에 또 기회에 더 잘하죠. 그죠? 예, 고맙습니다. 2037님,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이 흘린 4년간의 땀방울이 요번 아시안 게임에서 부상 없이 노력한 만큼 열심히 잘해서 좋은 결과 얻으며 국민들의 힘든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길 바래요. 온 국민이 응원해요 하셨네요. 아이고, 네. 저도 마음 모아서 네, 대한민국 짝짝짝짝 모든 것을 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운동 경기를 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에게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예, 저도 거기에 아멘 하고 예, 맺은 말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수도자 장상연합회에서 만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기도문으로 함께합니다. 사랑과 일치의 하느님, 저희를 삼위일체의 친교 안으로 초대하여 주소서. 하나의 하늘과 땅과 바다로 맞닿아 살아온 저희가 오랜 역사의 아픈 기억들을 서로 용서하고 각자의 문화와 고유한 품위를 존중하며 축복하는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게 하소서. 갈등과 대립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복음의 빛 안에서 생명을 향한 연대가 평화를 지키는 다리가 되게 하소서. 가장 깊이 상처받은 취약한 나라의 생명들을 감싸 안으며 아시아와 지구 공동체를 치유하고 되살리는 여정을 함께 걷게 하소서.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다른 나라를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성공에는 기꺼이 박수를 보내고 누군가의 실패에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듯 격려와 존중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나는 원합니다. 박선우 목소리로 듣고 왔어요. 와, 이 노래도 참 새롭군요. 뭐 반주도 참 멋지기도 하고 좀 웅장한 노래네요.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라라님. 네. 기도 정말 감사합니다. 수녀님. 수녀님 말씀 듣고 얼른 예 C자로 바꿔서 클라라로 바꿨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예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저도 함께 하시는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실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아우 마음이 선하신 우리 클라라님. 네 이렇게 또 금방 또 이름도 또 싹 딱 바꾸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예, 기도 아,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이 시간인데요. 전국적으로 예, 비록 문자는 안 올리지만 같은 마음으로 예, 함께하고 계시죠. 네. 별빛사랑 안젤라님 선수들 다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맞아요. 네. 다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그냥, 그래도 뭐 상을 받으면 좋고, 뭐 승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무 어깨 쭉 늘어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으면 그거로, 우리는 박수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한국 선수단, 네. 모두가 다치는 사람 없이 경기를 마치고 또 좋은 결과 얻어서 돌아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기억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뭐, 아시안 게임에서는 그래도 1, 2, 3등 안에는 들잖아요, 항상. 예, 우리가 뛰어난, 정신력 또, 하여튼 스포츠 정신도 대단한 나라이긴 한데요. 네. 아마도 뭐, 그 모든 기량을 다 잘 쏟고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상은 곰님, 네 지금 고통받고 힘겨운 분들, 아프신 분들 힘드셔서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네 병고로 지금 병상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으실 텐데요. 기억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항상 기도 중에 저희도 기억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오늘은 성 마테오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마테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세리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그리 좋은 시선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테오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마테오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는 마테오에게서 사람들이 바라보던 모습과는 다른 무언가를 보셨습니다. 지금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선을 바라보셨던 것이겠죠. 요즘 아시안게임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의 기록과 순위, 그리고 승패를 먼저 보게 됩니다. 누가 이겼는지, 누가 메달을 땄는지, 몇 초를 단축했는지에 관심을 갖지요. 하지만 그 기록 뒤에는 한 사람의 긴 시간이 있습니다. 땀 흘린 노력과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온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조금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모습을 발견해 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초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성 마테오 복음사가가 축일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마테오의 지금 모습 너머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신 게 참 놀랍죠. 눈에 보이는 모습이나 뭐 결과만으로 쉽게 우리는 판단하기가 일쑤잖아요. 아, 그런데요, 오늘만큼 마음의 속사정,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는 그런 가능성까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끝곡 남겨드릴게요. 까뮤가 부르는 나의 고백, 예, 남깁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금 에밀리아나, 기술의 이제야 스텔라, 작가 김정성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마테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오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태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다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마테오 측일입니다. 뭐 라디오긴 합니다만은 예, 측일이신 분 소원 한번 들어봅시다. 예, 보통 본당에서 미사하면서 손들락하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많이 들었겠지요. 아니, 예, 이 마테오 측일인데 오늘 복음에서 이 마테오 사도의 취급이 어떻습니까?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예, 죄인 취급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 취급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을 리는 없겠지요.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당연합니다, 사실. 예, 세상에 예,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죄를 지어야지 하고 그렇게 죄를 짓는다고 하면 그것도 좀 우스운 일입니다. 그냥 자기가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죄인 것이고, 아니면은 뭐 예, 죄임을 알긴 알지만 그걸 감수하면서 하니까 죄인 것이고, 그저 죄를 짓고 싶다 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세상에 참 찾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린 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자 해서 죄를 짓는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느님처럼 완전 무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하는 언행과 일의 모든 여파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분명 문제가 생깁니다. 하느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교리적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그 죄를 인정하느냐, 받아들이느냐, 반성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 99과 회개하는 죄인 하나, 이 둘은 대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 죄인입니다. 제 아무리 선인 99이라도 죄 짓는 건 정말 쉬운 반면에 그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행위는 죄가 작든 크든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의사가 병자들을 고치듯이 죄인들을 건져내서 의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누구도 죄인을 자처하지 않으려 하고 서로가 의인만을 자처하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죄인을 자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욱 가깝다는 의미 또한 확실히 있을 겁니다. 죄의식을 강조하는 것,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는 것, 특히나 머리 굵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행위야말로 어리석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느님 뜻에 다가서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 매일매일 미사를 바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예,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참회의식하고 자비송을 외우고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매번 주님의 기도를 외우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단순한 기도문의 경구가 아니라 정말 진심이 담긴 수긍의 표현이 될 수 있기를 청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좀 예수님 손을 잡고 오늘 축일인 이 마테오 사도처럼 예수님을 뒤따를 수 있기를 청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 마태오사도 복음사가 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황복은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좋아하는 것, 익숙한 것만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음악보다는 늘 듣던 노래를 듣고 가본 적 없는 곳보다는 익숙한

곳을 찾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둘 선택의 폭을 좁혀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내가 잘 모르는 것에 한 번쯤 마음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은 알고리즘이 내 취향에 맞춰 찾아주다 보니 굳이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지 않게 되는데요. 가끔은 평소 듣지 않던 음악을 들어보거나 별로 관심 없던 전시나 영화에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을 수도 있고 내 취향이 아닐 수도 있지만 꼭 좋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모르던 것을 하나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평소와는 조금 다른 하루가 될 수 있고 우리 삶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데려가는 건 계획했던 일보다 우연히 마주친 것들일 때가 많으니까요. 한 번쯤은 내가 좋아하는 것 말고 내가 잘 모르는 것 하나를 골라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이클립스의 Run Run 듣고 오셨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길을 잘못 들을 때가 있거든요. 버스를 반대 방향으로 탄다든지요. 근데 그런데 가끔 그런 때 그냥 몸을 맡겨 보는 때가 있어요. 이 버스는 어디로 갈까 하면서 그냥 닿는 곳에 내려본 적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정말 의도하지 않았던 곳에 떨어졌을 때 그때 느꼈던 감정이 조금 두려운 면도 있고 뭔가 내가 실수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썩 나쁘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걷다가 뭔가 정말 맛있어 보이는 식당에 들어가기도 하고 정처 없이 어딘가를 향해 가다 보면 또그 안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장면을 마주하게 될지도 몰라요. 어릴 때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이것저것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들을 만나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점차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한것 같아요. 나는 이런 거안 좋아해. 이런 건 나랑 안 맞아 하면서 미리 선을 그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내 취향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끔은 취향에서 벗어나보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한 것만 골라담지 말고 가끔은 내 선택 밖에 있는 것에도 조금씩 기회를 줘보면 좋겠습니다. 9월 21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 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73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는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것도 없고 특별히 힘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너무 편안하고 고요해서 그런지 요즘 회사 다니는 제가 제일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꼭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비교해서 더 나아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제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회사에 다니는 동안 발전 없이 제 인생의 세월만 축내면서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기분이랄까요? 이상하게 승진 욕심도 별로 안 생기고 오히려 욕심내는 사람들이 신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비단 제 인생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정체되고 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싱글로서 30대 후반을 지나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나이만 먹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게 번아웃인 걸까요? 근데 딱히 뭘 열정적으로 한 것도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스스로가 한심해 보이기만 합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안에서 스스로 정체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30대 후반쯤의 나이가 어떠면 우리 시대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참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는 참 좋은 나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내가 이때쯤 됐으면 뭔가 이뤄낸 것도 있어야 할 것 같은 나이인데 그런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열정은 20대, 30대 초반과 다르게 무언가 체력은 떨어져 가고 그런데 무언가 그런 열정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삶에 뒤처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직장에서 나는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고 괴롭힘도 없는데 분명히 이것이 감사할 만한 환경인 것은 아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안하고 조용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뒤처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여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했죠. 근데 그 말이 꼭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게 되죠.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소믈리에 출신 사장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소믈리에에게 승진 기회가 왔는데도 그 자리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지금 필드에서, 현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을 놓고 정말 페이퍼워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장소에 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원하는 것은 내가 현장에서 소믈리에로서 일을 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나이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성장 중심 문화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왜 잡지 않았을까?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왜 멈췄을까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도 아니긴 합니다. 직함보다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서 일하는 기쁨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니까요. 우리는 아직도 항상 성장 사회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죠.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많이 이루는 것을 좋은 삶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원하지 않거나 조용한 삶을 선택하면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게으른 것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야만 한다고 말하는 구조가 나와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죠. 천천히 가도 괜찮고, 때로는 함께 걸어가고, 서로 다른 속도로 살아도 괜찮은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빛나는 방식이 다르죠. 누군가는 높은 자리에서 빛나고, 누군가는 현장에서 자기 일을 오래 해내며 빛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큰 성취를 원하고, 누군가는 조용한 일상 안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물론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요즘 40대에도 권고사직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의 안정이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마음 가는 대로 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생계를 위한 준비와 현실적인 대비는 분명히 필요하죠. 다만 현실적인 준비와 마음의 방향이 서로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승진하지 않더라도 내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할지 생각할 수 있고, 지금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도 내 삶의 다른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서 기쁨을 느꼈는지 돌아보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뒤처지는 느낌, 무언가 내가 발전하지 않은 느낌 속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기쁨을 느꼈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을 하면서 어떤 순간이 좋았고, 어떤 일을 할때 시간이 안 아까웠고, 고요한 하루 속에서 무엇을 해냈을 때 마음이 더 살아나는지 바라보는 거죠. 열정이라는 말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늘더 멀리 달려가는 힘만은 아닐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충분히 바라보는 힘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오래 머물며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일도 하나의 열정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일을 하면서 기뻤던 순간 두 가지를 적어보는 일입니다. 대단한 성취가 아니어도 괜찮고요.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었던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일을 잘 마무리했던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린토 전서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그럼 지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에릭 클랩턴의 Change the World.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5143님, 첫 데이트에서 멋있게 보이려고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딱 포장해서 건네주려고 했는데 플라스틱 뚜껑이 이상하게 튕겨서 몇 번이고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실수에 더 크게 웃어져서 첫 데이트는 성공적이었어요. 잘하면 다음 만남도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잘 되기를 기도해주세요. 얼마나 긴장하셨을까요? 첫 데이트. 그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보고 싶고 그렇게 긴장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내가 멋있는 모습만 바라보이게 하는 게 또 답은 아닌 것 같죠? 이렇게 뭔가 함께 웃고 실수해서 더 기억에 남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더 계속해서 잘 되면 아, 우리의 첫 만남은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명확하게 기억하는 좋은 날이로 기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3917님, 요즘 집에서 AI에게 명령을 자주 하는데 노래를 듣다가 볼륨 낮춰라고 했더니 응, 소리는 큰 게 좋지 라며 볼륨을 최대로. 갑자기 너무 소리가 커져서 진짜 깜짝 놀랐네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사람 따라오려면 먼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요즘입니다. 저도 AI를 자주 사용하는데 특히 공부할 때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뭔가 버전이 바뀔 때마다 제가 이 AI에게 학습시켜뒀던 것이 가끔은 약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느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물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가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속 조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이러다가 AI가 인간 세계를 안 좋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걸까? 아마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인간 중심의 사회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 회칙도 나왔잖아요. 가톨릭 교회에서 우리가 AI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AI를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 중심 안에서 인간을 배제하지 않고 또 약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5927님, 새 스마트워치 기능 중에 수면 체크 기능이 있더군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써봤는데 글쎄 제 수면의 질이 아주 낮다고 나옵니다. 평균보다 한참 낮은 50점대라고. 절대 수면 시간도 적고 깊게 잠들지도 못하고 뒤척인다고 되어 있네요. 어쩐지 요즘 피곤하다 싶었는데 잠을 잘 못 자는 거였습니다. 신부님은 잠이 잘 안 오신 적이 있나요? 얼마 전 자꾸 한 제 최애 가수 휘성의 불면증 들려주세요. 요즘에는 잠이 잘 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신부되고 나서는 항상 불면증 비슷한 거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보통 무언가 머릿속에 있는 고민, 걱정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좀 잘 잘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항상 어떻게 보면 직업병처럼 따라다니다 보니까 잘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저렇게 수면 지수를 체크해 본 적이 있는데 저도 낮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 스마트워치는 좀 오래돼서 그런가 충전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밤에 잘 끼고 자진 않는데 참 우리가 현대인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잠만 잘 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요. 어떻게 하면 잠잘수 있을까? 가끔은 스마트폰이나 그런 거다 치워놓고도 자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잠이 더안 오고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우리가 조금은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잠이 문제라는 것까지는 알아냈으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내서 우리가 조금은 더잘 자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또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휘성의 인썸니아.

이번 한 주 우리 마음에 새길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혼의 양식. 내 마음에 지표가 되는 주님의 말씀 하나만 있어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영혼에 든든한 양식이 될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토마스 루이스 데 빅토리아의 A Voice of Ness, 존 루터의 지휘, 더 캠브리지 싱어스의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영혼의 양식, 이번 주에 전해드릴 말씀은 루카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지난 주일 9월 20일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대축일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길이 언제나 편안하고 안전한 길은 아니고 때로는 삶 전체를 내어놓아야 하는 길이기도 하죠. 제1독서인 지혜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 안에 있어 어떠한 고난도 겪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의인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과 죽음이 그들의 삶을 마지막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오늘 들으신 곡 A Voice of Ness 가사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가져온 곡인데요. A Voice of Ness qui transitis per viam attendite et videte si est dolor similis sicut dolor meus.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여 멈추어 나의 고통을 보아라.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지 바라보아라. 이 곡은 성주간, 특히 성 토요일에 테네블의 응답송에 사용되던 전례문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성 김대건 신부님과 동료 순교자들을 위한 고유 미사곡은 아니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감당했던 이들을 기억하는 날에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따뜻하고 평안한 한 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소희의 Not a Dream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74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최근 엄마를 통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를 낳아준 생모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생모는 저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아빠에게 저를 두고 떠났고 저를 길러주신 엄마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살면서 늘 조심하며 최선을 다해 저를 키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동생들과 함께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느꼈는데요. 생모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동안 이해가 안 됐던 모든 것들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생모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지금까지 저를 찾지 않은 걸 보면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계시니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전에 상담센터에 갔을 때 제 정체성 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던 갓난아기 시절에 엄마에게서 버림받았다는 경험이 저도 모르게 제 안 어딘가에 잠재되어 있던 건 아닐까 싶더군요. 저를 키워주신 엄마께는 물론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에 선이 생긴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혼란스럽고 눈물만 납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생모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로 혼란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큰 충격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부터 뭔가 다른 건 아닐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제야 그 이름을 알게 됐죠. 퍼즐이 맞춰지긴 했는데 그 그림이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아니기도 하고 너무 무겁기도 한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그동안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 그게 안도인지 억울함인지 슬픔인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그 복잡한 마음이죠. 네, 사연에서 한 가지 걸리는 부분, 그것은 차별한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차별한 건 낳아준 생모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키워준 어머니는 오히려 그 사실을 숨기면서 차별하지 않으려 했던 건 아닐까. 물론 그럼에도 그 마음이 온전히 다 남아있진 않겠죠. 40년 동안 남편의 전 여자와의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서 그 진실을 숨겨야 한다는 무게를 안고 살았을 테니까요. 그 세대에서 그런 사실을 드러내고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차별하지 않으려 했어도 분명히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죠. 왜냐면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게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두 가지가 다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어머니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건 아닌데 나도 상처를 받았기도 하고요. 심리학에서 애착 이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생후 초기에 주 양육자와 분리되는 경험이 이후 정체성 형성과 관계 방식에 깊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의지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리인 거니까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어떤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맥락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이 나 자신과 화해하는 일일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느낄까? 하며 자신을 이상하게 여겨온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죠. 설명되지 않은 나를 안고 4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그 설명이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화해해야 되는 때가 온 거죠. 그 무게를 가지고 살아온 나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게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미 한번 가보셨던 것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다시 한번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심리라는 것은 나 혼자 노력으로 잘 바뀌지 않는 거니까요. 지금 내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눈물이 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뭔가를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관계도 앞으로의 일도 이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그 다음 내리는 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오늘 드리고 싶은 미션은 상담센터에 다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은 있지만 이제는 내가 더 설명할 부분들이 생겼으니까요. 그 이름을 알게 된 거죠. 이제 나 자신과 화해하는 그 과정을 혼자 걷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에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엽게 여기지 않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우원재의 시차 듣고 올게요.

열심히 말하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무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아 치나라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자들이 돈 주고 가는

전에 대기실로 아침 온실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녹화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 부적응에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올려대 야 이게 우리 시차 이거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하바드의 Clean and Dirty입니다.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하게 하시오.
1: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은 혹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들에게 기도는요, 시간이 났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일상 중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남긴 주교 요지에는요, 하늘을 볼 때마다 하느님을 떠올리며 기도하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도 푸르고 높은 가을 하늘을 올려볼 때마다 그 하늘을 창조하신 하느님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9월 21일 그대에게 평화를 월요일 시작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지만 또 기분 좋은 월요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의 태양은 못 되더라도 바오로 딸 수녀들의 기도 음반에서 띄워드렸죠. 그래요. 진짜 요즘 이렇게 하늘을 보거나 아니면 자연을 볼때 너무 아름답잖아요. 10월 되면 더 산도 울긋불긋 예뻐지겠죠? 그럴 때 보면 진짜 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을지 알것 같잖아요. 참 아름다운 걸 만들어 보고 싶다. 인간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래서 만드신 게 아닌가 싶어요.

출정 1053 이쪽으로 사용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어요. 빵 앱 통해서는 무료로 빵톡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함께하는 월요일이죠.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갈게요. 나정신이 부르는 성령의 바람 타고, 장환진, 주님, 나의 하느님.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나남 출판사에서 펴낸 김훈 작가의 책 허송 세월에서 청춘 예찬 함께 하겠습니다. 이승훈은 그의 부친 이동욱이 1783년에 동지사의 서장관이 되어 북경에 갈 때 아버지를 따라가서 서양인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고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얻고 천주교 교리서적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승훈의 행동은 그 자신의 신앙심에 따른 것이었지만 사전에 이벽의 권유가 있었다. 이승훈은 1784년 3월 24일에 귀국했고 이벽은 4월 15일에 정씨 형제에게 배 위에서 한 권의 책을 보여주었다. 이 책이 이승훈으로부터 얻은 것이라면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첨단의 서책과 정보가 매우 빠르고 긴밀하게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쟁의 아수라 속에서 천주교인으로 모함을 받아 활로가 험난해지자 정약용은 1797년 임금에게 자명소를 올려서 면직을 요청했다. 이 상소문에서 정약용은 그 한 권의 책을 읽었고 한때는 마음속으로 좋아해서 사모했고 내용을 거론하며 남에게 자랑했습니다 라고 자백했다. 정약용은 이 상소문에서 천주교의 교리를 극언으로 비판하고 자신은 천주교를 이미 떠났다고 호소했다. 임금은 정약용의 진정성을 이해했으나 정약용과 젊은 그들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참화를 피할 수 없었다. 형틀에 묶인 정약용은 천주교인들을 적극적으로 고발했다. 정약용은 이승훈과 조카 사위 황사형, 주문모 신부를 지목했고 천주교인들을 효과적으로 색출해낼 수 있는 방안을 포도청에 조언했다. 정약용은 사형을 면하고 전남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정약전은 이승훈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 교회 모임에 여러 번 참가했고 그의 동생인 순교자 정약종에게 전도했다. 정약전은 그 후 천주교와 결별했으나 신유박해 때 다시 기소되어 심한 고문을 받고 흑산도에 유배되었다. 형틀에 묶인 이승훈은 가혹한 고문 끝에 자신이 정약용에게 세례 준 사실을 폭로하고 정약전을 혐의에 연루시켰다. 국문장에서 정약용과 이승훈은 서로를 원수라고 부르며 고발했다. 이승훈은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었다. 클로드 샤를 달레 신부는

그의 저서 한국 천주교 회사에서 그는 천주교인이라고 참수당했으나 배교자로 죽었다라고 쓰고 나서 하느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무섭다고 덧붙였다. 제목을 알 수 없는 그 한 권의 책에 매료되었던 젊은 그들은 고문과 치욕과 배반의 대가를 치르고 그 생지옥을 건너오거나 건너오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해서 건너왔다. 이승훈의 죽음의 형식에는 순교와 배교가 합쳐졌다. 그는 고문과 순교의 과정을 배교로 마감하고 참수됐지만 그의 최후의 내면이 배교인지 순교인지는 달래 신부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만이 아신다.

네, 윤진솔 느끼한 임을 사랑했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네, 순교자 성화를 맞아서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순교자의 이야기들 들려드리고 있죠. 오늘은 김훈 작가의 책 허송 세월에서 청춘 예찬 함께했어요. 네,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아, 왜 이렇게 배교를 할까 싶기도 하면서 아, 근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배교를 해야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나라면 어땠을까? 막 이렇게 감정에 이입해서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성어. 아, 정말 그 배교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너무 무서웠으니까. 정말 너무 모진 고문을 당하고 또 죽음도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막 되게 무서운 형벌들이 있었잖아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는 지키지 못하지 않았을까. 너무 몰입했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교자 성호를 맞아서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에게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에 지금도 천주교가 있었을까요? 계속 유교가 점령하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혹은 불교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요. 감사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닉네임이 사랑4798님이에요. 빵집이 새로이 바뀌었네요.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빵집이 새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CPBC 빵, 저희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 리뉴얼을 하고 조금 업데이트를 해가지고요. 지금 다운로드 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들으시면서 방송 토크도 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보라 있는 프로그램들은 또 보라도 바로바로 보실 수 있고, 못 들으신 코너가 있다 하면 AUD 서비스를 통해서도 바로바로 또 들으실 수 있어요. 너무 편리해졌죠? 얼른 다운로드 받으세요.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CPBC 빵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324님은 DS에 감사해 신청합니다. 너무 신나거든요. 하시면서 보내주셔서요. 네, 요곡 준비하고 있고, 9557님은 제가 청할 때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또 하느님께 하신다는 사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두곡 띄워드리려고 해요. 8324님이 신청해주신 DES의 감사해 먼저 듣고요. 9557님께는 토부의 주신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DS 감사해 이어서 토부의 주신회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마테오가 있습니다. 12사도 중한 사람으로 마테오 복음을 집필하기도 했죠.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는 세리였던 그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에 바로 일어나서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해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요나, 성 마오라 등 13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 문자 메시지 미리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화살기도 지금 보내주셔도 좋겠죠. 마테오 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요즘 그더 초즌이라는 저희 평방송 TV에서 하는 드라마 보셨어요? 네. 외국 드라마인데 이게 해외에서 제작한 드라마인데요. 그 예수님의 신약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 마테오가 나오는데 되게 재밌어요. 스토리 라인도 되게 재밌고 잘 드라마틱하게 잘 요소들을 넣어서 만들었거든요. 마테오가 그렇게 얄밉다 그래요. 그 드라마를 보면 궁금하신 분들 CBBC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고 또 편성표 확인하시면 TV를 통해서도 네,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저도 재밌게 봐가지고 추천해드려요. 김종식의 나를 따르라 듣고요. 류선영 신아가 이어드립니다.

나를 따라라 이어서 류선우 영의 신아가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전합니다. 바리사이들은 그 모습을 못마땅해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말씀 그들에게 읽으라고 하시죠. 원칙보다는 자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산다면 조금 더 예수님과 닮아가지 않을까,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놓치지 말고 들어보시고요. 저는 임두빈의 난널 놓지 않겠어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0: 때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22일 연중 제25주간 화요일 오늘 미사는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주간 조승현 베드로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9월 22일 연중 제25주간 화요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백성의 구원이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주고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0: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1: 아멘.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으니, 저희가 그 사랑의 정신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잠언 21장 1절에서 6절,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3: 잠언의 말씀입니다. 임금의 마음은 주님 손안에 있는 물줄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 사람의 길이 제 눈에는 모두 바르게 보여도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0: 가엾지 않다. 빈정꾼이 벌받으면 어수룩한 자가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운 이가 지도를 받으면 지식을 얻는다. 의인은 악인의 집을 살피고 악인을 불행에 빠지게 한다. 빈곤한 이의 울부짖음에 귀를 막는 자는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대답을 얻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0: 주님,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1: 주님,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0: 행복하여라, 온전한 길을 걷는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1: 주님,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0: 당신 규정의 길을 깨우쳐 주소서. 당신의 기적을 묵상하오리다.
1: 주님,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0: 저는 진실의 길을 택하였고 제 앞에 당신 법규를 세웠나이다.
1: 주님,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0: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
1: 주님,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0: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저는 이 길을 좋아하나이다.
1: 주님,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0: 저는 언제나 당신의 가르침을 길이길이 지키오리다.
1: 주님,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알렐루야.
0: 알렐루야.
1: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여라.
0: 알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찬미 예수님.
0: 찬미 예수님.
2: 사실상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이 본격적인 연휴의 시작이지만 음식 준비로 북적이는 시장과 휴가 떠나는 이들로 바쁜 공항을 보면 우리 마음은 벌써 추석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바쁜 일상으로 지친 나에게 충분한 휴식을 줄 수 있는 기쁜 한가위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는데 최근에 특별하지만 꼭 필요한 직업 하나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특수 청소 전문가라고도 불리는 유품 정리사입니다. 유품 정리사는 고독사, 자살, 범죄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분들입니다. 유품 정리사를 오래 하신 분이 책을 하나 지으셨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유품 정리사가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기금송이나 통장, 현금이 나오면 유가족분들에게 전달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품 정리사가 집안을 정리하기 전에 유가족분들이 돌아가신 분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유가족이 돌아가신 분들의 추억의 물건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통장이나 현금 등 돈 되는 것부터 찾는다고 하십니다. 돈 되는 것부터 찾기 위해 온통 집안을 뒤집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품 정리사가 청소하기 위해 집에 들어가면 마치 집안이 도둑이 들어온 것처럼 온통 난장판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집으로 찾아와서 어머니가 아끼시던 금반지부터 찾는 자녀들, 형제 자매가 죽었는데 집이나 땅 문서부터 찾기 위해 가족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집안을 뒤집어 놓는다.

놀라운 것은 그런 가족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물론 가정마다 알지 못하는 가정사가 있겠지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어주기보다 돌아가신 분의 돈부터 찾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한 유품 정리사는 혼자서 쓸쓸히 돌아가신 고독사하신 분의 유품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가족이 없이 혼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노총각이었다고 합니다. 가족이 없어 텅텅 비어있을 것 같은 그 빈소였는데 어느 날 노숙자 한 30명 정도가 말 그대로 떼거지로 장례식장 그 빈소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장례식장 직원들이 노숙자분들이 뭐 얻어먹으려고 왔다고 생각해서 장례식장에 못 들어가게 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숙자분들은 아무것도 얻어먹고 가지 않을 테니 장례식장에만 그 빈소에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언뜻 보아도 외모에는 노숙자라는 것을 숨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씻고 왔는지 머리며 얼굴이며 깔끔했다고 합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돌아가신 분은 한 주상복합 오피스텔에서 경비를 일을 하시는 경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노총각 경비원은 월급 100여만 원을 쪼개가면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먹였다고 합니다. 노총각 경비원은 병원비까지 아껴가면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먹였다고 합니다. 노숙자분들은 돌아가신 분이 자신들 도와준 이가 하느님 품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는 그 장례식장에 찾아온 겁니다. 노숙자분들은 정작 자신들이 죽어야 하는데 자신들 대신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하며 눈물을 펑펑 흘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하려고 그 노숙자분들이 서로 소문을 내고 사람을 모아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도 조문객이니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노숙자분들은 마지막까지 얻어먹을 수 없다고 하며 한 봉 하나도 드시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대신 장례식장에서 눈물로 명복을 빌어주며 한참 있다가 기도하고 한참 있다가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가 하느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다 보면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버팀목이 되어주거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나 고마워 기꺼이 아버지, 어머니, 삼촌, 고모, 이모하며 가족의 호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추석 연휴 동안 우리가 가족이란 이름으로 모이는 이유는 서로가 피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느님을 모시고 사랑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 나라의 가족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참 입하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으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0: 온누리의 주하님 참이 봐소서. 주님의 너그러심으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온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0: 되게 하소서.
1: 주님,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저희가 경건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천상 성사로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음을 드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1: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1: 허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직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0: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런 새롭고 영원한 기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본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페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피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0: 아멘.
1: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리오니

0: 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0: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1: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0: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2: 주님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성체로 저희에게 힘을 주시니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삶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주님을 찬미합시다.
1: 하느님.

0: 묵주 기도, 고통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0: 아버지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고

0: 계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0: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7번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은 2026년의 265번째 날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올해도 딱 100일밖에 남지 않았단 건데요. 이렇게 시간의 빠른 속도를 체감할 때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후회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후회는 인간만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더 열심히 살지 못했다고 자책하기보다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 박수를 보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후회하는 마음 내려놓고 남은 100일을 잘 보낼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스레 멜라니아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네,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9월 22일 화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힘의 위로 띄워드렸어요. 그래요. 오늘이 또 2026년에 265번째 날이라고 하니까 이제 정말 올해도 10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뭔가 마음이 조금 허전하다고 해야 되나? 터터하다 그래야 되나? 벌써 100일이나 남았는데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네.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어제 아침에도 방송하면서 우리 제작진과 함께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벌써 2026년이 지나가고 있다니. 남은 한 해도 기쁘고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함께하는 화요일이죠. 네, 이 시간은 또 어떤 분들을 위해 오늘 기도해야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지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바라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1053으로 똑같이 참여하실 수 있어요. 유료 100원이고요. 우물정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축일 축하 문자 메시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성밴드의 그리스도의 향기 듣고요. 이어서 금암성당 청년회가 부르는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어드립니다.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오늘은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한 해의 시작보다 끝이 가까워지면 기쁨보다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과는 남지 않고 기대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어진 하루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내일을 향한 희망을 품게 하십시오. 이루지 못한 일 앞에서 실패와 좌절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진 이들은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지나온 모든 시간을 만족하고 살아온 시간을 기쁘게 여기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 마음을 둘 곳 없는 이들이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당신께서 기억하시며 그들의 상한 마음을 달래주십시오. 남은 한 해의 시간 동안 당신에게 희망을 두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오늘은요,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렸어요. 이어서 박명선 수산나 목소리였죠. 희망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류채칠리아님이 내일 봉담성당에 조윤호, 유노요셉 신부님, 또 본당에 이슬기 정혜엘리 사배님, 정은철, 장주기 요셉 형제님, 안혜성 효주아네스님, 정문영 장주기 요셉 형제님과 또 한국 세례명 쓰신 모든 분들 영명 주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내일 본당의 날에 피정과 전신자 식사 있어요. 신등분당 본당의 날 축하해 주시고요. 신청곡으로 장원진님의 모든 일에게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아마 그저께 주일 전에 보내주신 거겠죠. 축일 맞으신 우리 순교 성인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본당의 날또잘 보내셨나요? 정신자 식사 준비하려면은 또 많은 분들이 봉사 열심히 해 주셨을 텐데 즐거운 본당의 날 행사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신청곡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또 5687님이 슬디 저는 올해 들어서 1월 1일부터 성경 통독 시작해서 신구약 완독했거든요. 우와, 벌써요? 올해가 100일이나 남았는데 벌써 맞으셨던 거죠? 실디랑 함께 매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우와, 이렇게 빨리 완독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시도해봐야지 하면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뭔가 이제 저희 아나운서들은 계속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조각조각은 읽었지만 군데군데는 읽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통독해야지 항상 생각만 하고 실천은 못하고 있는데 언제쯤 할수 있을까요? 용기 내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5687님 생각하면서 17이다 성경 읽으세요.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장완진의 모든 이에게 듣고요. 이어서 17이다 성경 읽으세요. 듣고 올게요.

네, 또 신나는 아침이 돼버렸죠. 17이다 성경 읽으세요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신청곡이었어요. 장환진의 모든 이에게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마우리시오가 있습니다. 이 성인은요, 로마의 부대를 이끌었던 지휘관인데요. 농민들의 반란을 격퇴한 후에 승전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황제에게 로마의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거절하고요. 모고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라는 명령까지 거부했습니다. 황제는 결국 항명에 대한 형벌로 이들을 처단하고자 했고, 결국 많은 병사들과 함께 신앙을 지키며 순교한 성인입니다. 성 마우리시오 성인 축일 축하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축일 맞으신 분들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리고요. 주위에 마우리시오 세례명 쓰는 분이 있으시다 하면 문자 메시지로 축하해요 하고 보내주셔도 좋겠고, 화살기도 한번 나눠주시는 것도 큰 선물이 되겠죠. 아론 밴드의 사랑한다는 말은 듣고요. 이어서 김혜연 형제에게 베푼 것까지 듣고 올게요.

아름밴드의 사랑한다는 말은 이어서 김혜연 형제에게 베푼 것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들이 어머니고 형제라 말씀하십니다. 저 같으면 조금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어머니를 부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근데 사실 이는 성모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요. 영적 가족으로 우리의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자 하는 말씀이었죠. 덕분에 우리는 또 하느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느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의 가르침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도 놓치지 말고 꼭 들어보시고요. 저는 이경수의 우리는 하나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3번 순교자 찬가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5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예, 사실 오늘 복음은 정말 온건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보통 이 내용으로 진행되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반문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예, 이 부분이 워낙 매몰차게 느껴질 수 있다 보니까 보통 강론을 하면 그 부분을 해명하는 위주로 얘기가 흘러가곤 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 나쁜 분 아니다. 그래 뭐 예, 천륜을 어글란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점은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간들의 천륜이라는 것에조차 얼매이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이 한마디를 결론으로 남기셨다는 겁니다. 무슨 결론입니까?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예,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 우리 머릿속에서 하느님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분이시다 뭐 예, 우리랑 다르다 이런 고정관념이 박히기 쉽다 보니까 우리가 늘 예, 무슨 표현합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주구장창 뭐 기도문도 읽고 성경도 읽고 묵상을 해도 우리 입장에서 잘 와닿지가 않곤 합니다만은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엄청납니다.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형제가 됐든 이 혈연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에 고정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뭘 해도 예 아무리 그 관계에 끼어들려고 해도 뭐가 됩니까? 의동생, 의형제, 의붓아들, 의붓아버지 이런 식입니다. 타인이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분야가 바로 혈연입니다. 그런데 감히 예, 우리가 우러러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대단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그저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라는 그 간단한 전제 조건만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다. 이 얼마나 후한 조건입니까? 사실 우리가 성모님을 아주 각별하게 여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 쪽에서 예, 우리 보고 마리아 믿는 종교 아니냐라고 하는 이유도 예, 단순히 오해라고 하기만 보다는 그만큼 우리가 성모님께 지극정성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성모님께 정성을 드리는 이유, 그렇게 각별해 보일 만큼 우리가 성모님을 높게 치는 이유, 그게 단지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혈연이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어머니였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어머니답게 예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따르셨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의 손에 천상 모후로 올라가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 물론 깊게 넘어가면 그 뜻을 따르기 위해 포기해야 될 게 뭐 여럿여럿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다라면 사실은 안 하는 쪽이 바보일 지경으로 이건 남는 장사입니다. 결국 우리한테 되묻는 겁니다. 당장은 뭔가 없을 수 없지만 영원하신 하느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하느님의 어머니요 하느님의 아들이요 하느님의 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남는 것 하나도 없겠지만 당장은 뭔가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들에 내가 매몰될 것인가. 여러분, 늘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고 있는 이런 선택지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느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오늘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 연중 제25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황복은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5: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4: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5: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4: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5: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4: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5: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4: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5: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6: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추! 재채기한 친구에게 외국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Bless you.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말에도 재채기한 사람한테 건네는 재밌는 표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거 맞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개치냈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채기를 한 뒤 이 말을 하면 감기가 물러간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소리만 들어도 어딘가 재미있지 않나요? 개치냈쇠? 재채기를 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Bless you와 참 닮아 있는데요. 누군가 기침을 하면 물 한 잔을 건네고 재채기하며 웃으며 건강을 걱정해주는 작은 관심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서로에게 좋은 말 한마디씩 건네보면서 시작할까요? 행복을 위한 아침, 저는 폭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진우션 엄정화가 함께 부른 말해줘. 이 노래로 2026년 9월 22일 화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Bless you는 많이 들어봤죠. 신의 가호가 있기를, 뭐 이런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런 식으로 누가 아추 하면 Bless you. 심지어 저 어렸을 때 그 영어 다이얼로그를 통째로 책을 외워라 라고 했을 때 그 다이얼로그가 있었어요. 누가 아추 이런 Bless you 이렇게 외워야 된다.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 하면서 외운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개친했세. 개친했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개친했세. 개친했세. 어떻게 얘기해야지? 억양이 뭘까? 개친했세. 애치 하면 개친했세.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억양을 해야 되나? 어찌됐든 개친했세 이런 단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는 말입니다. 재채기를 하면은 순 우리말로 개친했세 하면은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재밌는 말 속에 상대방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우 막 따뜻하고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bless you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thank you라고 얘기하듯이 뭐 물론 bless you 하듯이 자동으로 튀어나오진 않겠지만 우리나라에는 개친했세라는 말이 있대. 누가 애취 하면은 개친했세라는 말이 있대. 감기 걸리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 해주면 좀 따뜻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스몰 토크 거리를 던져드립니다. 9723님, 저희 엄마는 재채기 할 때 아이고 아버지 애취가 아니야 아이고 아버지 아우스틱님께서는 친하세라고 저희 할머니께서 꼭 손주들 재채기 때 따라해 주셨어요. 명절 연휴 전이라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친하세. 약간 개친해세랑 비슷한 것 같은데 친하세. 자, 류채칠리아님, 복디님과 보기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여는 말처럼 오늘 만나는 이때에게 덕담을 건네면서 사랑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복디님 그리고 부기님들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라고 외쳐주셨고요. 요한샘물님께서도 주님 은총과 평화가 충만한 날 보내시길 기도하겠다고 오늘 아침 이렇게 따뜻한 문자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 멋진 가을입니다. 아름다운 클래식과 함께할 수 있는 공연 티켓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행여와 가족분들 가운데 다섯 분을 선정해서 한 분당 두 장씩 총 10장의 티켓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6주년을 맞아 마련된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6주년 음악회 온 에어. 소프라노 장혜지, 크로스오버 그룹 리베란테의 바리톤 노현우, 피아니스트 김도현, 유튜브 채널 뚱치 땅치의 기타리스트 김희연, 성악 반주자 정희와 그리고 조이풀 콰르텟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은 10월 5일 월요일 오후 4시고요. 을지로 4가역 10번 출구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혹시 이 콘서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중에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6주년 음악회 신청이라고 문자로 6주년 음악회 신청이라고 성함을 보내주시거나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받겠습니다. 가을날, 깊어가는 가을날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행복을 여는 아침 가족분들도 콘서트로 만끽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코너,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오늘 나의 결심과 다짐, 복이들이랑 같이 외치는 다 힘내볼 진이. 화요일 오늘은 어떤 다짐이 필요하신지 미리미리 사연도 남겨주시고

0: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돼요.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 삼신홀딩스,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비드랩,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제공입니다.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 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9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아침과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낮 동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는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현재 기온은 서울이 18.7도, 대전 18.4도, 광주 19.7도, 대구는 17.1도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지금보다 10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9도, 광주 30도, 대구, 부산 27도가 예상됩니다. 이 늦더위는 추석 연휴부터 조금씩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수도권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영남 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금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북부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토요일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더우니까요. 여러분들 옷차림 신경 쓰시고요. 확실히 추석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오래된 인연들이 생각이 나죠. 지나고 보니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을 줬구나 싶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곁에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은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당시에는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갔지만 살면서 생각해보니까 두고두고 고마웠던 일들. 내가 힘들어할 때 뭐 가타부타 조언이라기보다는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잡아주던 친구. 또 우리 직장 초년생 때 실수도 자꾸 너무 어렵고 적응하기도 뭐 어려워가지고 허둥지둥할 때 내 몫까지 챙겨주셨던 직장 선배 이야기. 당시에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미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고마움들이 있죠. 누군가에게 받은 그 고마운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연들 중에 채택되면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1573님께서 아침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노래 듣고 싶다고 스위스어로 첫 데이트 신청해 주셨거든요. 함께 들을게요.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더 알게 되는 고마운 마음을 나눠주세요. 샵 1053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받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박재범 좋아. Man, you know who you are. Let's go. Check it.

빡빡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지금은 학교에서 모두가 지원받아 입을 수 있는 교복과 체육복. 체벌까지도 있었던 그 시절 체육복이 없어서 혼날까봐 눈물을 흘리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체육복 살 돈 300원이 없어서 울고 있던 아이를 본 담임선생님. 당시에는 사실 체벌이 아무렇지도 않은 시절이었죠. 아이가 걱정됐던 선생님은 직접 300원을 내고 학교 앞 문방구에 가서 체육복을 사주셨습니다. 선생님께는 우리 반 학생을 위한 작은 도움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그날의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어느덧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됐는데요. 어른이 되고부터 지금까지 매달 스승님께 용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그날 건네신 건 체육복 한 벌이었지만 제자의 마음에 남은 건 자신을 걱정해 주었던 따뜻한 어른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때는 별것 아닌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억되는 고마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받은 그 따뜻함을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금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번 건네보면 어떨까요? 따뜻함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사람과 사람을 통해 다시 이어지니까요. 요즘은 보통 교복이나 체육복이 다 지원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 저 때만 해도 교복이나 체육복 물려입기도 하고요. 사려면 꽤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체육복을 샀지 못해서 울고 있던 학생에게 체육복을 사주신 선생님이라니.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성인이 된 후 지금 환갑의 나이가 되었는데도 우리 선생님께 용돈을 보내드리는 너무 멋진 학생입니다. 우리 보기들도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나는 고마운 일, 감사한 인연 있으시죠? 우리 아침부터 마음 따뜻해지게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도영이 부르는 반딧불 듣고 오셨습니다. 자, 보기들이 살면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고마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햇살 한 줌에서는 체육복 300원짜리 체육복을 직접 사주신 선생님을 떠올리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5532님 누명을 벗겨주신 선생님을 잊지 못합니다. 아, 고등학교 혹시 중고등학교 때 뭐 누명을 쓴 일이 있으신가 봐요. 너무 억울한데도 선생님께서 밝혀주시고 괜찮다 누명을 벗겨주신 선생님을 잊지 못한다라고 하셨고요. 따니님께서는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자 제 결혼식 중인해 주신 돈보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주신 사랑의 말과 행동으로 바르게 주님의 딸로 살아가고 있어요. 덕분에 12년째 교리교사 근속 중입니다. 항상 선생님과 선생님 부부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이라고. 우와, 정말요. 돈보 선생님. 따니님의 증인을 해주신 돈보 선생님이 이 방송 듣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침에 문득 그냥 라디오 들을까 해서 라디오 들었는데 내 이야기가 나오네 하면 얼마나 감동이시겠어요. 그죠? 아우스틱님, 다음 달에는 저 형과 대구로 40여 년 전 저희 본당에서 영성 지도를 해주셨던 수녀님 예수성심신여회로 뵈러 갑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형에게 사제의 길을 권하셨던 수녀님이셔요. 와, 대구로 형과 가시는 거예요? 바쁘시네 요즘. 이리저리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시면서 많이 바쁘시네. 수녀님께서 형에게 사제의 길을 권하셨는데 그분을 뵈러 간다고. 얼마나 반가우실까? 수녀님도 오랜만에 이 형제를 보고 얼마나 또 옛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2903님, 직장 퇴사 후 호기롭게 시작한 자영업.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요. 고객으로 만난 어떤 친구가 제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서 가게 앞에 가져다 놓았더라고요. 힘내라고 그 친구와는 지금도 좋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우와, 너무 감동이겠는데요. 안 그래도 이제 자영업이 처음이고 또 코로나까지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힘든데 그 힘든 와중에 내 생일이라고 그걸 기억해 준 것도 고맙고 굳이 또 미역국을 끓여서 그걸 가게 앞에 갖다 놔주고 이거 너무 정성이고 사랑이잖아요. 너무 감동받으셨겠다. 2670님 좋은 아침. 머리가 맑은 아침이에요, 복디. 아침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일 하나가 있었어요. 20대 중반 면허증 따고 도로주행을 하는데 차선 끼어들기가 서툴러서 봉고차 옆을 박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린 중년의 두 분 남녀분이 내리시면서 괜찮냐고 초보니까 놀랐겠다면서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봉고차에 무슨 무슨 교회라고 적혀 있었네요. 개신교인 그 두 분 아직 잊혀지지 않아요. 감사해요. 이거 봐. 이렇게 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따뜻하다니까? 그래서 이분이 또 2670님께서는 이분들을 잊지 못하고, 아, 감사한 분. 아, 역시 신앙인들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걸 거 아니에요. 진짜 이게 또 굉장히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만큼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를 어떤 집단을 어떤 단체를 그리고 또 나의 신을 그러니까 하느님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또 누군가의 머릿속에 되게 오래오래 남는 거니까 착하게 베풀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뽑아봅니다. 5097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화이트 네모의 꿈이고요. 다 힘내볼 진이로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다짐송까지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만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고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어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다짐송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휘모리님. 오늘은 다짐. 기필코 다이어트라고 생각해놓고 추석 지나고부터는 반드시라고 답해버리는 나 자신. 자, 항상 내일부터 다이어트 화이팅 했는데 어쩌지?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잖아.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나 혼자 다이어트 한다고 빼면은 그것도 좀 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추석 지나고부터는 반드시 시작할 거야 라고 외치는 나 자신아. 괜찮아 괜찮아 토닥토닥. 재미난 문자인데요. 맞아요. 추석 지나고 다이어트 해야 되죠. 이렇게 맛있는 게 많고 풍요로움을 만끽해야 되는 이 명절에 다이어트가 웬 말? 다음 주부터 우리 같이 화이팅 하자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니 뽑아서 선물 드리니까 여러분들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노래 코요테 순정.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둘이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자라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게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스피비씨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573님, 오, 너무 좋다.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꾸준히 해볼 생각입니다. 수업에 빠지지 말자. 오늘의 다짐입니다. 라고 외쳐주셨습니다. 영어 회화 공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학원에 다니시는 거예요? 수업에 빠지지 말자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사실 근데 퇴근하거나 아니면 학교하고 나서 이제 수업 듣고 나서 학원 가서 이렇게 영어 회화 공부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막 피곤하고 집에 가고 싶고 놀고 싶고, 북티는 이렇게 성실하게 학원을 다니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다짐까지 해주시고 수업에 빠지지 말자, 영어 회화 공부 외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꼭 빠지지 말고 영어 회화 능력이 쑥쑥 향상되시기를. 9790님, 날씨가 좋아지면 산책이라도 하겠다 했는데 오늘부터는 할 수 있겠죠? 소심한 다짐. 얼른 하세요. 가을 날씨가 너무 짧아요, 9790님. 요즘 날씨 너무 좋아요. 특히 선선해요. 그러니까 저녁 때는 선선하고 아침 산책은 좀 여의치 않겠죠. 출근하셔야 되니까. 뭐 가능하시면 아침 산책도 너무 좋고. 한낮에는 좀 뜨겁고 햇살이 많이 따갑더라고요. 하지만 저녁에는 너무 산책하기도 좋고 하늘도 너무 이쁘고요. 특히 밤에는 막 풀벌레 소리도 너무 듣기 좋으니까 꼭 산책 나가세요. 오늘 꼭 나갔다 오셨으면 좋겠네요. 추석 지나고는 쌀쌀해질 것 같으니까 오늘 산책 성공하시길 아주 크게 다짐해 주세요. 화이팅! 내일 인증해 주셔야 돼요. 5218님, 요즘 일에 너무 지쳐서 추석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리라 했는데 내일까지 하던 일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제발 추석에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럴 때가 있죠. 이제 지치면, 번아웃 오면은 일의 능률도 안 올라가고 효율성이 확실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일은 차곡차곡 쌓이고 막 데드라인은 다가오는데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크실런지.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힘을 드릴 수 있을까? 복디가 선물을 드려야 되나? 자, 109 하나님, 하느님, 이렇게 문자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석이라서 아프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생각하며 송편을 조금씩이라도 잡채까지 고민 중입니다.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너무 따뜻한 분이시다, 진짜로. 정말로 이렇게 혼자 계신 분들 많이 주변에 있죠. 돌아보면 있는데 그분들께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함께 사는 공동체인데 말이죠. 자, 그러면은 선물은 노래 듣고 뽑아보도록 할게요. 슈가 샤인.

슈가 샤인 듣고 오셨습니다. 자, 지스타님께서 복디 저 지금 도파민 최고 상태예요. 지난 주말에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고 왔거든요. 라고. 아, 그 도파민 최고 상태인 게 문자에서도 막 풍겨 나오는데요. 어떤 가수인지 너무 궁금하네. 자, 7278님, bless you. 딸내미 캐나다 유학 다녀와서 지하철역 안에서 당신에게 축복을, bless you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사용했어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3397님께서는 복디님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이번 추석을 지내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위암으로 절제수술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추석 정말 3397님도 즐거운 추석을 보내셨으면 좋겠지만 분위기가 또 이렇게 걱정과 우려가 또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정말로 복디도 아버지의 수술 잘 되시기를 기도할 테니까 3397님께서도 주말 동안 연휴 동안 아버지 좀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지니 뽑아볼게요. 오늘의 지니는요. 1573님, 아, 너무 대단해. 영어 회화 공부 꾸준히 해볼 생각이다. 라고 외쳐주신 1573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PBC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은 뉴스, 굴레를 벗어나 준비했고요. 저희는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5: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6: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7: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8: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9: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아 파울입니다.
10: 볼!
11: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9: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2: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4: 고수익에 원금보장?
1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5: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1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7: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2600님, 오늘은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지난 주말 우리 직원 우민정 보나가 우민정 보나의 남편이 심장이식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마음이 벅차다는 것이 이 느낌이겠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소식 전합니다. 라고 너무 다행입니다. 정말 정말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2600님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 화요일 아침부터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회복 빨리 잘 하실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권순모 다니엘님, 복귀책 친필 사인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추석 연휴 전전날 마누님 모니카하고 일본에 있는 라파엘라에게 오랜만에 용돈을 줬어요. 작은 금액이지만 지하철에서 복귀책 한 장 한 장 정독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맛나는 음식 많이 많이 드세요. 고향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모두에게 평화를 빕니다. 사랑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명동성당에서 마주친 이 두 자매님 형제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책 사주신 것도 감사드린데 저한테 선물도 주셨다고요. 고맙습니다. 3046님, 복디, 남편한테 두고두고 고마운 일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 최근에 용돈을 두둑하게 준 거라고 하네요. 두 아들 낳아준 거 아니고. 아, 두고두고 고마운 일. 그렇네. 답변이 잘못됐네. 근데 너무 행복하셨나 보다. 용돈을 두둑하게 줬던 게 많이 행복하셨나 봅니다. 그쵸? 3808님, 저는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을 잊지 못합니다. 저희 결혼식 주례를 해주신 교장 선생님,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실 선생님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께서 결혼식 주례를 해주셨군요. 너무너무 의미 있는 결혼식이셨겠어요. 그렇죠? 뭐 물론 나의 남친구, 나의 여자친구와 같이 하나의 부부가 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또 그 어렸을 때 함께 했던 교장 선생님께서 주례를 해주셨다니. 자,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오늘 화요일이죠. 2부에서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굶주린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워줄 김리원 대표의 1위원 서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한바이오 국제구조위원회, 삼신홀딩스,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비드랩,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오뚜기 금호타이어, 키움증권 제공입니다.
1: 암이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1336 1336 1336 1336.
7: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4: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8: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오늘 나눠볼 노래는 SG워너비 라라라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들려드릴게요.
4: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3: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우리 보기들도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럴 때 사랑하는 사람의 무엇이 되어드리고 싶으신가요? 그대의 벤치가 되리라, 그대의 침대가 되리라, 그대의 ATM 기기가 되리라. 너무 좋겠다. 나 그런 여유 너무 좋겠다. 멋있다. 자, 우리 보기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지칠 때 무엇이 되어주고 싶으신지, 반대로 내가 지쳤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무엇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는지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G워너비 라라라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뽑아서 선물 드립니다. 샵 1053입니다.

복작복작 SG 워너비 라라라 듣고 오셨는데요. 우리 보기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지칠 때 무엇이 되고 싶은지, 반대로 내가 지쳤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무엇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는지 그 달달한 이야기를 한번 만나볼까요? 0732님, 저는 그대의 플레이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기분에 따라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요. 오늘 선곡된 라라라 노래처럼요. 노래를 잘하시나 봐요. 자신 있으신가 봐요. 와, 멋있다. 플레이리스트가 되어주고 싶다. 이사구 하나님, 사랑하는 여보의 식세기가 되리라. 설거지는 내가 다 할게. 앗, 흥! 이라고. 이분 자매님이신가? 형제님이신가? 오, 너무 좋다. 식세기 너무 좋은데요. 설거지 하는 거 싫잖아요. 요리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요리하는 건 재밌는데 설거지 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032 하나님, 그대의 광대가 되리라. 그대만 웃는다면 각설이도 쌉가능. 너무 좋겠다. 든든하겠다. 내가 아무리 우울해 있어도 옆에서 각설이가 나를 웃겨준다면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703님, 그대를 위해 새벽에 불 켜고 모기 잡을게요. 필요하지. 이건 진짜 찐사랑인데요. 새벽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불을 켜고, 눈이 부신데 불을 켜고, 모기 물릴까봐 모기를 잡아주는, 그 또 움직이면 잠이 깨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대를 위해서 모기를 잡아주겠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러브 찐사랑이다. 6437님, 그대의 동네 북이 되리라. 그래, 짜증나면 나한테 화풀이해라. 근데 화풀이해라 하면서 좀 다섯 개 붙여주셨거든요. 이 좀 다섯 개가 약간, 그래, 해라. 화풀이해라. 막 이런 것 같은데. 감정이 섞인 것 같은데. 3368님, 저는 아내의 스케치북이 되어주고 싶어요. 아내는 유화를 그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데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자주 그리지는 못하고 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내의 스케치북이 되고 싶다? 아니 근데 스케치북이랑 유화가 바로 에? 스케치북이 되어서 그러면은 나한테 유화를 그리라는 거야 뭐야? 스케치북이 되고 싶은데 아내는 유화를 그리고 싶어 하신대. 그럼 어떡하지? 2064님, 그대의 거울이 되고 싶어요. 5815님, 세월이 흘러 지칠 때도 있지요. 남편에게 기대고 서로서로 위로하면서 산 지 39년이 되었지요. 와, 39년 차 부부. 어떤 느낌일까요? 6924님, 그대의 니모가 되리라. 니모는 제 아들 애착 인형인데요. 요즘 사춘기를 맞아 고민은 많은데 어떤 얘기도 저한테 해주질 않아요.

않네요. 그래도 니모만큼은 꼭 안고 있어요. 우리 아들 안젤로에게 위로가 되는 니모가 되어주고 싶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아들 나한테 속마음을 털어놓지는 않지만 그냥 옆에서 묵묵히 인형처럼 안겨 있어 주리라 아니면 안아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문자여가지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복작복작. 오늘 SG워너비 라라라 듣고 오셨는데요. 오늘의 장원을 뽑아봅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아들의 애착 인형이 되고 싶다라고 외쳐주신 6924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작복작 마무리하고요. 랄라 스윗의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들으면서 화요일 코너 이리온 서재로 돌아올게요.

0: 배고픈 건 참아도 마음이 고픈 건 못 참으시겠다고요?
1: 굶주린 마음 든든하게 채워드릴게요.
0: 일요일 서재. 자, 매주 화요일 좋은 책으로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행여와의 여신 김리훈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리훈입니다.
0: 네. 리훈 대표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0: 네.
1: 아무래도 추석이 바로 코앞이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추석을 대비하는 특별히 추석 연휴에 뭘 하지는 않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이번 주에는 주말에 가족들이랑 모여서 밥도 먹고 그러니까 친척들 저희 이제 저희 부모님 엄마 같은 경우에는 추석 때 보니까 친척들도 모여서 뵙고 인사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0: 오, 또 뭐 공연이나 이런 거는 본 적 보진 않으셨나요?
1: 그 항상 보죠.
0: 공연 전시.
1: 네, 근데 저는 그게 제가 뭔가 그렇게 막 보는 거에 너무 집착할 정도로 열심히라서 좀 그런데 근데 이번 주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보러 가셨으면 좋겠지만 보기 힘든 좀 독립 영화 본 게 인상적이었어요.
0: 뭐였죠?
1: 마민지 감독님이라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독립 영화 감독님이신데 이번 주에 착지 연습이라는 영화 시사회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0: 네네네.
1: 그래서 그걸 봤는데 역시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상영하는 관이 굉장히 적잖아요. 독립 영화 자체가. 그리고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그 이후 시간에 대한 다큐였거든요.
0: 그래서 착지 연습이구나.
1: 네.
0: 세상에 착지하는.
1: 맞아요. 근데 뭐 영화관도 적고 그 소재도 그렇고 하지만은 진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0: 우리가 그런 영화를 보면 본다고 사회적인 문제가 바뀌진 않겠지만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는
1: 그렇죠.
0: 것만으로도
1: 네.
0: 이 작은 관심이 나중에는 정말 큰 시너지가 되어가지고
1: 맞아요.
0: 실제로 그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또 뭐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1: 네, 그죠? 그렇습니다.
0: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1: 네. 오늘은 산호효과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사는 게 뭐라고라는 에세이가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유명한 작가님이신데요.
0: 네.
1: 일본의 작가 산호효과 에세이 친구는 쓸모없다. 입니다.
0: 친구는 쓸모없다.
1: 네.
0: 근데 책은 친구가 뭐라고 써있는데요?
1: 아, 이거 일부러 저쪽에 빼놨는데.
0: 친구는 쓸모없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분명히 리온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책은 친구가 뭐라고인데 저희 원고에는 친구는 쓸모없다라고 써있어가지고
1: 네, 네.
0: 작가님의 속마음이 이거 드러난 거 아닌가. 저희 방송 작가님.
1: 잘못 쓰시는 건 줄 알고? 아니, 이게 친구는 쓸모없다라고 새로 나온 개정판으로
0: 네네.
1: 새로 나오면서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마 지금 요즘에 우리도 다뤘던 책인데 그 손절 사회라는
0: 네.
1: 것도 하고 이런 그 이슈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목을 요즘에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친구는 쓸모없다라고 바꾸신 게 아닐까 싶긴 해요.
0: 그 산우요코 작가님이 막 사는 게 뭐라고 죽는
1: 맞아요.
0: 게 뭐라고
1: 네.
0: 머시깽이 뭐라고 시리즈가
1: 맞아요. 네. 자식이
0: 있잖아요.
1: 뭐라고도 쓰셨고요.
0: 친구가 뭐라고에 이어서 친구는 쓸모없다. 왠지 모르게 이건 단정을 지으면서 결론을 내리셨네요.
1: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정말 쓸모없다는 이야기일까 좀 책을 읽어봐야 알 것 같은데요.
0: 네.
1: 이 책은 이제 산호요코와 산호요코의 친구 다니카와 슌타로와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다니카와 슌타로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일본 현대시의 거장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설명으로는 좀 부족해요. 그냥 거의 국민 시인이라고 보면 돼요. 일본에서는 교과서에도 시가 실려 있고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산호요코와 친구 사이인 거죠. 그래서 다니카와 슌타로가 질문을 좀 주도하면서 두 분의 친구에 대한 대화가 실려 있고
0: 네.
1: 그리고 또 산호요코의 자전적 에세이도 실려서 그게 교차되면서 친구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책입니다.
0: 지금 산호요코 작가님이 몇 살이시죠?
1: 2010년에 돌아가셨어요.
0: 아, 그럼 이 책이 나올 당시에는 몇 살이셨을까요?
1: 약 50세 전, 그러니까 1938년생이시고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일본에선 1988년도에 나온 걸로 알거든요.
0: 아~
1: 약 50세 전으로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0: 진짜 인생 선배, 저한테는 인생 선배니까 중장년의
1: 네.
0: 입장에서 친구와의 대화, 친구는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보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인 책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2AM의 친구의 고백.

0: 스피비시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김리온 대표님과 함께 이리온 서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책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 부기들에게 나눠드릴 퀴즈 대표님께서 문제 내주시죠.
1: 네. 다음 중 친구 관계를 뜻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0: 1번
1: 막역지간,
0: 2번
1: 지팔직곤,
0: 3번
1: 내돈내산.
0: 지팔직곤 뜻 알아요? 모르셔가지고 아니, 지금 약간 버벅이 계시는 것 같은데
1: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옛날 단어인데 알긴 아는데 이런 걸 과연 방송에서 해도 될까 약간 그것 때문에 멈칫했습니다.
0: 아, 네. 뜻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네. 문자인 것처럼. 자, 1번
1: 막역지간,
0: 2번
1: 지팔직곤,
0: 3번
1: 내돈내산.
0: 네, 친구관계를 뜻하는 사자성어를 맞춰주세요.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면서 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노요코의 친구는 쓸모없다.
1: 네.
0: 맞죠?
1: 네.
0: 일단 작가님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1: 네.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년생이신데 2010년도에 72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서 일본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때 전쟁 때 유년 시절을 중국에서 보내시고 전쟁 후에 일본으로 돌아오셨대요. 미술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시고 백화점 홍보부에서 디자인으로 일한 경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서 거의 이제 30대 이후에 염소의 이사라는 그림책을 펴면서 그림책 작가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저도 산후유코 작가님의 그림책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백만 번산 고양이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이후에는 뭐 동화나 소설, 에세이 같은 장르를 넘나들면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시면서 한국에서까지도 큰 사랑을 받으셨죠.
1: 맞아. 한국에서 진짜 큰 사랑을 받으셨어요.
0: 맞아요.
1: 사는 게 뭐라고가 가장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0: 그랬죠.
1: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친구가 뭐라고. 지금 요즘 개정판 제목으로는 친구는 쓸모없다.
0: 쓸모없다.
1: 이책 내용은 어떤지 궁금해요.
0: 네, 이 책이 1988년도 일본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노요코와 친구 다니카 슌타로가 인터뷰하듯이 질문하고 대화하듯이 그런 식으로 책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원래 처음부터 인터뷰 책은 아니었고, 사노요코가 원래 혼자 썼는데 나중에 다니카로 슌타로와 이야기하면서 인터뷰 형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도와줬었대요. 그래서 원고를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다시 쓴 건데, 나중에 다니카와 슌타로가 원고에서 자신의 이야기는 좀 빼라 했는데, 오히려 사노요코가 그럼 너 이야기를 싫게 해달라 부탁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이런 형식으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1: 그러면은 이두 작가가 친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가요?
0: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는 거는 사노요코는 친구 없이 못 살아. 약간 이런 파에 가깝고, 다니카와 슌타로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도 괜찮은데? 약간 이런 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어떤 대화를 할수 있나? 이걸 보는 재미가 있는데, 또이 책이 나오고 쓰일 때 당시 인터뷰하면서 둘이 대화했을 때 당시는 정말 친구였는데, 그 뒤에 이 둘이 연애하고 결혼했다가 6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독자들에게는 이 대담이 좀 단순 우정론 이상의 흥미있게 읽히는 점도 있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사노요코 작가의 입장은 어떤가요?
0: 친구에 대해서요? 아, 네. 이게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 시작이 오빠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친오빠. 자기가 아기 때는 부모보다 이렇게 옆을 돌아보면 항상 자기와 비슷한 사이즈의 오빠가 있었다.
1: 그쵸?
0: 이러면서 오빠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근데 줄곧 함께 있었고, 줄곧 함께 놀았고, 그리고 어린 시절 중국에서 놀았다고 했잖아요.
1: 그쵸?
0: 거기가 좀그 집이 좀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어린아이에게는 그집 밖으로 못 나가는 구조여서 그 안에서 오빠와만 지냈기 때문에 오빠를 처음 친구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이후에 학창 시절의 친구라든가 성인이 된 이후 친구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는데, 결국 사노요코는 자신의 삶에서 만났던 인간들에 대해서 전부 그냥 좀 친구처럼 생각한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좋았던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싫었던 사람도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어릴 때부터 친구를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있지만 친구가 항상 그리웠대요. 그래서 부모님과 뭐 병원을 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할때 또래가 보이면 그렇게 쟤랑 친구해야 되는데
1: 어머나 귀여워라.
0: 네,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저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다니카와 슌타로와 그냥 기질의 차이구나.
1: 그렇네.
0: 다니카와 슌타로가 아주 신기하면서 물어보니까 사노요코가 오히려 그런 기억 없냐고, 그런 기억 없다고. 근데 자기는 어렸을 때 노면 전차 타고 지나가는데 상대 전차에 또래 아이가 보여서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한 적도 있다고.
1: 와, 진짜 파워 이 완전 사교형이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카와 슌타로가 그런 생각한 적한 번도 없고, 나는 그냥 외동이라 항상 혼자 있었던 게 익숙한 것 같아 했는데, 사노요코가 그건 외동이라 그런 게 아닌 것 같다고. 이제 이때 당시 이 대담을 할때 당시 사노요코에게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아이도 외동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공원 가면 이제 그 어떤 무리가 있어도 그 무리에 끼어서 놀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1: 귀엽다.
0: 그러니까 이제 기질적으로 확실히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 아닌 사람이
1: 그쵸.
0: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노요코는 오히려 이제 다니카와 슌타로가 그런 기억이 없고 그냥 혼자 있어도 괜찮았고 하니까 그걸 너무 신기해하면서, 이게 고양이가 고양이로 태어나면은 고양이로 사는 거에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처럼 너도 그냥 혼자인 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살았나 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어때요? 대표님은 어때요?
0: 저는 완전 다니카와
1: 어렸을 때.
0: 슌타로 쪽이어서 무리가 있는데 끼어들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0: 노래를 보고 먼저 다가간 적도 없고 오히려 이제 오면 항상 좀 위압감을 느낀다거나 외우지 나한테
1: 그러니까 부담 네. 거리적인 부담이 있었구나.
0: 있고 혼자 있고 싶어 했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때는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은 그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는 가면을 쓰고 지내게 그쵸,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 제가 막 피하고 그럴 정도로 샤이한 건 아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학교 친구들은 제가 그렇게 친구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모르고 학교 끝나면 놀러 와서 막 누구야 놀자 이런 거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 숨어서 동생한테 없다고 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저도 다니카 신타로 쪽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저도 약간 아니야, 저는 산호여권 쪽이랑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혼자 노는 것도 충분히 혼자 잘 놀지만 집에서 혼자 잘 노니까 바깥에 나가면 꼭 친구가 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쟤는 뭐 하나? 뭐 궁금해. 막 항상 궁금했고 쟤는 뭐가 좋은가? 막 이런 것 때문에 껴달라고 하고 이렇게 어슬렁거리며 알아서 껴주고 어렸을 때 놀이터 제가 5층 살았는데 10층에 남매가 살았어요. 저보다 언니고 저보다 동생, 남동생과 언니 이렇게 둘이 남매였는데 그 둘이랑 노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날 좀 껴줬으면 좋겠고 나도 그 집 가서 살고 싶고 맨날 이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0: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외동인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외동이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그게 상관없고 좀 기질적인 문제가 더 강하구나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물론 혼자 노는 게 익숙하고 혼자 놀기도 잘해요. 하지만 있으니까 네, 놀면 또 새로운 재미잖아요.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0: 네. 그러면서 또 산호여코가 이제 다른 에피소드들도 이제 계속해서 질문을 또 잘 던져주세요.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도록. 네. 근데 산호여코는 좋았던 인간관계만 또 친구라고 넣지를 않더라고요.
1: 오, 그래요?
0: 어렸을 때 중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고학년이 되면서 이제 그 여자 사이에도 그 힘이 생기고 순위가 생기면서 대장격인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좀 괴롭혔었대요. 어떻게 괴롭혔냐 물어보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게임이 있었나 봐요. 거의 비슷한 게임이 있었나 봐요. 근데 들켰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데 자꾸 너 산호였고 너 움직였다고 이렇게 찍더래요. 그래서 아예 안 움직여봤대요. 그랬는데도 뒤돌아서 산호였고 너 움직였다고.
1: 귀엽다.
0: 그런 식으로 괴롭히고 이제 그게 안 통하면 완전히 무시하면서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던가. 진짜 어릴 때는 너무 큰일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산호였고는 어쨌든 소꿉친구인데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그게 너무 유감스럽다. 그 다니카와 슌타로가 되게 독특하네 하면서 이게 괴롭거나 원망스럽지 않냐. 그쵸. 그랬더니 산호여코가 아니 오히려 그때 인간관계의 밑그림을 배웠던 것 같다.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손끝에서 머리끝까지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손끝에서 머리카락 끝까지 이르는 그런 굴욕이나 분노를 맛봤던 게 오히려 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원망스럽지도 않고 지금은 얼굴을 다 잊었지만 그 친구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을 정도라고.
1: 저 이거 되게 비슷한 거 있어요.
2: 그래요?
1: 저 초등학교 때 맨날 학교에선 잘 지내요. 근데 학교만 하면 그 친구가 전화를 걸어서 저한테 괴롭히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였는데 네. 그때는 너무 괴롭고 얘가 왜 그럴까. 학교 가면 분명히 얼굴을 마주치면 저한테 잘해주는데 그 학교만 하면 저를 괴롭히니까 네. 그리고 막 전화해서 제가 안 한 일을 가지고 막 너 그랬지 하면서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막 이러면 저는 수학이를 두고 속수무책이에요. 무력한 거야 제가. 막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네.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기다고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냥 뭐 막 그 친구가 내가 인간관계를 나한테 뭐 내가 배울 수 있게 도와줬다기보다는 그냥 그 친구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건 거예요. 그냥 뭐 단순히 그런 네. 감정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네.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때 나중에 제가 제 결혼식에 초대를 했어요. 그 친구를. 그래서 그 친구랑 지금은 간간이 SNS로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데 좀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는 미웠지만 네. 지금은 그냥 이해되면서 좋아해요. 그 친구가 좋아요.
0: 이거 완전 산호욕구죠. 저는 너무 놀라운데 와 진짜 이게 큰 그릇의 사람들은 다르군요. 그러니까 사실 산호욕구가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 작가라고 되게 유명해요. 근데 이게 까칠하게 쓰고 되게 솔직하게 쓰고 대담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간의 이런 면이 싫고 저런 면이 싫고 막 이런 이야기도 되게 잘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 되나라고 생각.

0: 할 수 있는데 산후조리 같은 경우에는 싫은 면은 싫은 면이고 그것이 인간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는 또 상관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1: 맞는 것 같아요. 네, 완전 맞아요.
0: 와, 완전. 네, 역시 우리 복디는
1: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좋아요. 그냥 막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했었어도 왜 그러지? 정말 한번 그 감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0: 큰 그릇이라서. 네. 그 모든 걸 파악하는 거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그냥, 있는 거죠.
1: 네. 뭔가 그때의 그 친구가 왜 나를 괴롭혔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싫었겠지. 사람이 이유 없이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존재가 싫을 때도
0: 네.
1: 있잖아요.
0: 근데 그걸 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얘기니까.
1: 그때 당시에 뭐 열몇 살의 오수진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네. 전 마흔이니까 열몇 살의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다음 챕터는 뭘까요?
0: 아, 네. 그 또 에피소드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18살에 도쿄를 올라왔대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지병으로 되게 위독한 상황이었고 산후조리는 미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항상 이제 부친이 위독하다라는 전보가 올까봐 불안했었대요. 그렇죠.
1: 그렇죠. 네.
0: 근데 친구들도 같이 걱정을 해주면서 그때 이제 그 도쿄에서 부친이 계신 곳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기차표가 부담이었는데 친구들이 그 표를 끊어주기도 하고 산후조리가 맨발로 다니면 양말을 주기도 하고 근데 1년쯤 있다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 뭐 편지랑 부의금 보내주고 위로를 해줬는데 19살들이 해주는 걱정이라는 게 사실 부의금과 걱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을 수 있잖아요.
1: 그쵸.
0: 근데 산후조리는 그 큰 마음을 고스란히 다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 자체가 자기에겐 너무 커다란 사건이었고 스스로 극복해야 될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사실에 놀래서 그때 행복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인간이 선량하다는 신뢰감을 갖게 된 게 그 19살의 겨울이었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1: 19살의 겨울. 네. 행복했다.
0: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인간이 선량하다는 신뢰감을 갖게 해준 사건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평생 변하지 않은 삶의 태도가 됐다는 게 너무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고맙고 산후조리도 너무 대단해 보이는 그런 일인 거죠.
1: 그렇네요. 이 총 몇 가지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0: 챕터는 이게 짧게 이야기가 많이 나눠져 있어서 챕터는 굉장히 많아요. 많고 이야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성인이 된 후의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는 뭐 대학 생활하면서 친구들이 많아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다니카와 슌타로께서 그때는 이제 남학생들이 많아지니까 뭐 연애는 어떠냐 넌 뭐 그런 걸 계속 질문하는데 산후조리는 친구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건지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고 그러니까 숨기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후에 또 다 얘기는 해주시거든요. 근데 뭐가 그렇게 너는 사랑 얘기가 궁금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 계속 뭐 친구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사느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인생 이야기를 하는
0: 그렇죠.
1: 거네요.
0: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무리 우정 이야기를 하고 친구를 소재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들의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미 산후조리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에 대한 이야기, 성장에 대한 이야기, 인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과 고독, 뭐 친구, 타인과의 관계 이런 이야기까지 확장이 되니까 실제로 자기들의 각자의 인생관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 재미가 되게 커요.
1: 너무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들려드리기 전에 일단 퀴즈를 한 번만 더 내주시면 어떨까요?
0: 네. 오늘의 퀴즈는 친구 관계를 뜻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1: 1번
0: 막역지간,
1: 2번
0: 지팔직군,
1: 3번
0: 내돈내산.
1: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는요. 담소네 공방 친구.

0: 담소네 공방 친구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김리현 대표님과 함께 사노요코 작가가 쓴 친구는 쓸모없다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노요코 작가님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었어요. 친구와 우정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이야기도 오늘 이야기 중에 많이 나왔는데 네. 리온 대표님께서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친구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리온 대표님의 생각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떤 건가요?
1: 일단 친구가 어떤 관계를 말한다기보다 내 삶에 흔적을 남긴 사람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아. 이거 자체가 조금 새롭긴 했어요. 네네. 그 오빠부터 시작해서 본인을 괴롭혔던 친구부터 해서 정말 그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꼭 좋았던 관계, 유지되는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고 사노요코가 싫은 면이 전혀 없는 사람과는 친구로 오래 지내지 못한다. 라는 말을 써주셨어요.
0: 오히려 싫은 면이 네. 전혀 없는 사람은 친구로 지내지 못한다?
1: 네. 그러니까 인간의 결함을 발견하는 거랑 인간을 싫어하는 거랑은 다른 거라고 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뭐 이기적이고 유치하고 얄밉고 변덕스럽고 그렇다고 해도 그 인간은 좋아할 수 있다고. 오. 그러니까 사노요코는 인간 자체를 아름답게 그리지 않아요. 인간은 다 그런 거잖아요.
0: 그렇죠. 부족하죠.
1: 네. 그래도 좋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이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원래 이렇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애정을 표현해 주는 게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0: 기대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싫어하지도 않는 거죠.
1: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바꿔 생각할 때 결국에 나를 막 짜증나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나도 그럴 수 있고 나도 그랬을 텐데 이게 깔려 있는 것 같아가지고
0: 맞네. 네. 그렇죠. 누군가에겐 나도 그렇게 그렇죠. 띵 싫은 그런 존재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리온 대표님의 이야기 오늘 책 이야기를 듣고 이 책 궁금해지신 보기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네. 분한테 이 책을 권하고 싶으신가요?
1: 근데 이게 뭐 두 사람의 친구 이야기를 넘어서서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듣는 재미가 크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도 특별히 요즘 사람 관계가 좀 피곤하다 느꼈던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0: 오히려.
1: 네. 그러니까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거를 알고 싶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관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네. 나도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나도 적절하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읽다 보면은 어떤 그런 효율적인 거나 쓸

0: 혐오 이런 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친구 관계를 조금 덜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좀 더 다정하게 보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준 책이라고 전 느꼈어요.
1: 그럼 리온 대표님 마음에 남은 한 문장도 함께 네. 알려주시죠.
0: 네. 생각해보면 친구란 것은 쓸모없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존재다. 나는 친구와 함께 아무 말 없이 돌계단에 앉아서 바람을 맞으며 몇 시간이나 멍하니 있었다. 쓸모없는 시간이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일지도 모른다.
1: 쓸모없는 시간이 우리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
0: 네.
1: 맞는 것 같아요.
0: 네.
1: 스페비스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내주신 퀴즈의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0: 1번 막역지간입니다.
1: 막역지간 1번 정답 맞춰주신 분들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김리온 대표님과 이리온 서재 함께 봤는데요.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0: 네, 이번 주엔 추석 연휴가 있는데요. 우리 산호육고님 말처럼 좀 덜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피곤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다정하고 현실적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다정한 연휴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즐거웠습니다.
1: 스페이스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도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서원 교수님과 함께 감정식당 이어가는 날인데요. 여러분 내일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곡 이적 같이 걸을까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0: 두근두근. 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6: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7번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전원을 은빛 수녀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생기죠. 없던 허리 라인이 생기고 사라진 목이 드러나고 숨어있던 턱선이며 쇄골까지 하나 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그런데요, 예전에는 후덕하다, 달덩이처럼 복스럽다, 참 넉넉해 보인다, 이런 말들이 덕담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잘못 이 말을 꺼냈다가는